0: 체코와 남아공이 각각 승점 1점씩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도 비핵화 약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민주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875명, 이 가운데 20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와 임모 씨 변호인은 폭행,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면서 당시 김 감독 아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상해가 있는지 등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5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선생님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아니면 왠지 예감이 좋으십니까?
1: 자, 월드컵. 우리나라와 멕시코와의 경기를 1시간 앞두고 있는데 예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일상을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일 때 기를 모아서 응원을 하는 거죠.
0: 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 걱정부터 나누고 가겠습니다. 아, 요즘 수족구가 또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대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의심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1: 그래요? 수족구? 이게 누구보다도 제가 한번 겪어봤죠. 성인 수족구를.
0: 성인 수족구.
1: 진짜 갑자기 목소리 갈라지고요. 손에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0: 손바닥에도 두드레기 나고 그잖아요.
1: 네, 맞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0: 아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열나고 입안에 수포가 생기니까 이제 못 먹고 그게 손바닥 발바닥은 물론이고 온몸에 번지고 잠도 못 자고 만 6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다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1: 아, 우리 아이들 대부분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요. 침이나 콧물 등으로 전파된답니다. 친구 손 잡고 장난감 같이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이 어렵고요. 백신도 없다는군요. 일단은 손 잘 씻는 것이 우선이라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드컵 대표팀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선전도 기원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자, 금요일 아침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2: 그렇죠. 으라차차차.
1: 예.
2: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전신 기지개 켜시고요. 오늘은 귀여운 한 마리의 고양이가 돼볼까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시선을 배꼽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등을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1: 예.
2: 이번엔 반대로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내주세요. 네. 시선도 살짝 위를 보면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1: 아.
2: 뻣뻣했던 등이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자, 이렇게 등 운동 계속하시면서요. 귀로는 머리가 좋아지는 문제를 풀어보시죠.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자, 오늘은 딱 두 글자, 깔끔하게 정답 두 글자로 갑니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문제예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단오날이면 나쁜 귀신과 애군을 쫓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라는 의미로 이 식물을 푹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하죠. 향이 아주 진해서 조선시대 최고급 천연 샴푸로 통했던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초성 힌트.

0: 표는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초성은 치읓, 피읓. 치읓, 피읓. 총총총 할 때 치읓, 팡팡팡 할 때 피읓. 초성 치읓, 피읓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1: 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정답자 10분을 뽑아서 새콤달콤 아주 맛있는 사과, 그것도 청송사과를 박스,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 오늘의 정답 두 글자예요.
0: 네.
1: 단호하면 떠오르는 이 식물. 네.
0: 그래요. 이따가 아침 창가까지 잘 들으시면 아마 힌트가 나올지도 몰라요.
1: 어, 그렇군요.
0: 네. 자, 오늘의 첫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에서 정혜선 님이 주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말 한마디가 주는 감동에 푹 젖을 때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더위에 지쳐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덕분에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보양식을 먹은 듯 으라차차 기운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는 제법 큰 마트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자동문이긴 해도 열림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용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이라 이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 위치라 스쿠터에 바짝 당겨 앉은 다음 휴대폰을 세워 휴대폰 모서리로 버튼을 눌러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이 왜 이렇게 안 닿던지 한참을 낑낑대고 있는데
1: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우 네 그럼요 하고 대답하니까 버튼을 대신 눌러주더라고요.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장애인을 도울 때 그냥 덮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꼭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는 것. 그 청년의 말 한마디는 저를 존중해 주는 정말 멋진 배려였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누군가는 도와주는 게 어디냐. 아유,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신경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도움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며 민망함에 손사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따뜻한 배려를 겪어보니 감사를 넘어선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네요. 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교훈도 있잖아요. 도움 주신 청년분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청년이 살고 있었다니 원래 없었던 애정이 마구마구 생기네요. 참고로 여기는 일산 풍동이랍니다. 당당이님들도 무덥지만 건강하게 웃으면서 또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이 여름 잘 보내시길요. 감사합니다.
1: 야,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울 때는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도와드려도 될까요?
0: 네. 그렇게 한 번쯤은 여쭤보시길.
1: 상대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근데 30대 청년이
0: 네.
1: 아주 뭐 건실한 청년입니다.
0: 그렇게 또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니까.
1: 아니 요즘에 부쩍 여성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0: 그 따뜻함이 따뜻한 계속 관심, 전해지고 있어요.
1: 배려가 전해지고 있죠.
0: 네.
1: 그래, 우리 젊은이들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지난번에 그죠 그 숙대 입구역이었나?
0: 네. 오. 거기서 그 젊은 커플이 대굴대굴 굴르는 그 중년 부인을 네. 그냥
1: 당당이님을
0: 그 고추장 통이 또 터졌는데 그걸 자기 스카프로 말아서 여성분이 건네주고. 전해주고 그냥 119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챙겨주고 그리고 휴대폰도 떨어졌는데. 그만 또 숙대 입구 역을 지나던 어느 청년이
1: 그걸 주워다가 또
0: 그거를 또 예. 맡기고 아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해
1: 맞아요
0: 뭐 이런 생각이 들죠
1: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주 기특하다고 하면 너무 제가 나이 든 것 같죠
0: 나이 드셨어요. 왜? 아, 빠지고 싶어요? 젊은 040 하려고.
1: 아, 040.
0: 040?
1: 어, 040 하면 안 된다던데.
0: 왜요? 그럼 아직, 늙은 거래요?
1: 아니야.
0: 왜? 왜 안 돼?

0: 인데요.
1: 그게 약간 저기
0: 뭐래요?
1: 맞아. 나이 들었는데 네. 나이든지 모르고 주책 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0: 아, 예. 그런 느낌.
1: 하지만 뭐 예, 마음만큼은 젊습니다. 영패티 맞네. 자, 노래 듣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0: 아니 퍼진다, 뭐 옮았다, 옮는다.
1: 네.
0: 그런 말이 있지만 이런 기분 그렇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 그럼요. 해서 그렇게 문 열어주는 그런 친절. 그걸로 또 하루가 환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작은 일이 우리를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1: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을
0: 이게
1: 내가
0: 얼마요?
1: 또 다른 사람에게
0: 옮는다고.
1: 예, 베풀면
0: 그렇죠.
1: 진짜
0: 예.
1: 아름답게 옮고
0: 전이가 돼, 전이가.
1: 예,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좋아. 기분 좋은 전이.
1: 맞습니다.
0: 기분 좋은 감염.
1: 예. 그럼

0: 우리가 들은 노래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1: 그렇죠.
0: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송치환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들과 4살 딸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영포티신가? 직업상
1: 영포티.
0: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한번 집을 나서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가족과 떨어져 지내곤 해요. 예전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벌어다 줄 수 있다면 집에 오래 있지 못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제 방에 들어가더니 제 베개를 품에 안고 누우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 엄마, 이거 아빠 냄새나. 그래서 나는 인형보다 아빠 베개가 더 좋아.
0: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데 저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다에 나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아이가 원하는 건 비싼 장난감도 멋진 선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빠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잠들기 전에 안아주는 평범한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9살 아들은 영상통화를 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축구한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수업에서 새로 배운 것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줍니다. 반면 딸아이는 통화가 연결되면 처음에는 수줍어하다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묻습니다.
2: 아빠, 언제 와?
0: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빠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 위에서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 저녁 식탁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잠들기 전 들었던 아빠 잘 자 하는 인사가 유난히 그립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집에 가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웃고 서로 많이 안아주자.
2: 그래, 그게 최고지 뭐.
0: 맞아요.
2: 그 뭐 하여튼 애들하고 이렇게 안고 웃고 간지럼 태고 뭐 안아주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
0: 맞아.
2: 이 꼬마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그 아빠가 여기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냄새를 통해서.
0: 네.
2: 그렇잖아요.
0: 근데 그 참 뭐 그냥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며 저 주말 내에 같이 있고 이러면 더 잘하게 될 것 같죠? 막상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양적인 시간보다
2: 네, 그 짧지만
0: 질적인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2: 애하고 눈을 딱 맞추고
0: 예.
2: 오,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 순간.
0: 아, 그럼요.
2: 그렇죠. 예. 맞아.
0: 이렇게 또 아버님대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멀리 좀 떨어져 계시지만 함께 있을 때 그냥 그냥 예. 부비대고 부딪혀 주시고 함께 땀 흘리고 놀아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2: 그래.
0: 예, 이거 매일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2: 그래요. 결국엔 이렇게 어린 날을 돌아보면 맨날 맨날이 남는 것보다 이렇게 나한테 스틸 사진 한 카트처럼 딱 남아있는 뭔가가 있어.
0: 아이, 그럼요.
2: 그거면 되는 건데 사실.
0: 그거면 되는 거예요.
2: 네네.
0: 예, 매일 같이 있으면 또 아빠 베개 이렇게 또 아빠 냄새 뱀 베개 안 뵐 수도 있어요. 이 애틋함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함께 있을 때
2: 함께 있을 때
0: 최선을 다한다.
2: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허구한 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0: 예. 네. 자,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영화 I Am Sam에 수록된 곡이라고 하네요. 에이미 만과 마이클 펜이 함께한 노래 Two of Us 듣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우리 여성시대 가족들께서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오늘 아침 많이 바쁘실 거예요. 우선 여성 당당이님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창포물에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단장하느라 바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이 단오입니다. 100년 전의 남성시대 가족들도 오늘 아침 분주하셨을걸요. 스트레칭에 헛둘 준비운동 하시고 마지막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몸에 좋은 당시의 그 에너지 음료에 해당하는 뭔가를 벌컥벌컥 드실 겁니다. 그렇죠. 네, 씨름대회 나가시려고요. 요즘에도 뭐 지역에 따라서는 쓰는 말인데 예전에는 씨름을 각희라고 불렀답니다. 다리 각에 놀희자. 그러니까 다리 기술을 많이 쓰는 스포츠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뿔각자를 쓸 때는 그건 다른 무예를 말한다는데 100년 전 기록을 찾아보니 단오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각희 대회를 알리는 그런 공고가 많기도 합니다. 당시 기록 중에 1934년 단오 때 황해도 안악 지역, 여기가 온천으로 유명했다는데 안악에서 이제 열린 그 씨름 대회의 부상을 보니까 1등의 대우, 큰 소죠. 2등의 중우, 중간 크기의 소. 3등의 백미, 쌀. 4등의 광목입니다. 소나 쌀, 옷감을 상으로 받으려고 힘을 많이 쓰셨겠죠. 올해도 단오 행사는 강릉 단오제를 비롯해서 지자체나 박물관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투호 또는 제기차기 같은 전통 놀이도 하고 그네도 뛰고 부채도 만들고 수리취나 쑥으로 떡도 만들고 창포 뿌리로 비녀도 만드는 행사가 지난주부터 아마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단오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날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날이었고 또 친정 나들이가 가능한 날이라 여아절, 즉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날로도 불렸답니다. 게다가 그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네 타기, 시원한 그네 뛰기를 생각하면 여성들의 기상을 높이는 날이었대요.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옛 명절은 자리를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풍경이 많고 간직할 의미가 많으니까 또 춘향전도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1: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단오.
0: 네. 예,
1: 그리고 오늘 내드렸던 금요일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0: 등장했죠.
1: 네. 아,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구나.
0: 네네. 예.
1: 그렇군요. 예. 하긴 단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떠오르는 예전의 추억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0: 네. 근데 네. 뉴스에서 보기로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뭔가가 활발하다. 그러면 강릉 단오제 생각이 나죠.
1: 예, 예. 네. 맞아요.
0: 거기서 행사가 전통적인 행사가 많이 있고. 뭐 우리 고궁에 가면 투호.
1: 어 그런 거 요즘도 경험 많이
0: 도관에
1: 하죠.
0: 도관에 그 화살 촉 저 뭐죠? 화살 던지기 해서 넣는 거.
1: 맞아요.
0: 제기차기 뭐 이런 거. 근데 제기차기도 그게 그렇게 몸 건강에 좋다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놀았던 게 아니에요.
0: 그냥 놀았던 게 아니래 진짜.
1: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의 각기.
0: 예. 네, 이제
1: 다리로 펼쳐지는
0: 그렇죠.
1: 스포츠가.
0: 예.
1: 또 치러질 테니까.
0: 안다리 걸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리로 딥다 뛰어서
1: 예.
0: 상대방 진영에 공을 차넣는 우리의 축구.
1: 축구가 네. 또 잠시 후에 또 펼쳐질 테니까. 아우 벌써부터 늘 뭐 긴장.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왜냐면 또 지금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
0: 네.
1: 멕시코랑 묵게 되니까.
0: 멕시코도 막강하잖아요.
1: 아, 그 한 거의 그러니까. 8만 관중이 가득 들어찰 거라던데. 자, 하지만
0: 대단한 우리... 아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안표 축구 그거 보는 거
1: 엄청 비싸다며.
0: 맨 앞자리 막 이런 거는 완전히 세상의 부호들만 사서 관람하는 그런 자리 가격이 무슨 뭐 말도 할 수 없이 비싸더라고요.
1: 얼마나 다행이에요. 집에서 막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0: 거기는 왜 가? 그냥 집에서 봐봐.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디테일하게 다 보이고. 아니 어떻게 자리 잘못 걸려갖고 구석진데 있어갖고 볼 거 다 못 보고 그러고 아유. 있는 거보다 낫지.
1: 예, 우리 손흥민 이강인 선수 막 땀방울까지 다 보여 요새 보면.
0: 그게
1: 예.
0: 왜냐?
1: 편하게 집에서.
0: 집에서 편하게.
1: 저희 여성시대 딱 최고. 들으시고 네. 바로 딱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0: 되네.
1: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서울의 당당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님 또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안 계시니 엄마는 하루아침에 말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혼자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고 엄마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0: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늘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1: 아휴, 입맛이 없다. 괜찮아. 너희나 잘 챙겨라.
0: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엄마가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집에 와서 손자 손녀 얼굴을 보시더니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네. 할머니랑 같이 밥 먹자.
0: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에 엄마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울해하시던 모습 대신 밝은 미소가 돌아오는 것 같아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이름을 잠깐 헷갈리시거나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 얘들은 누구냐?
0: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가장 사랑하던 손자 손녀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0: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것을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 잊으셔서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가셔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지?
1: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0: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 나 가까운 데 나가서 살고 싶다. 서로 한 번씩 들르는 걸로 하자.
0: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는 끝내 고집하셨고 결국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왔니, 딸?
0: 그 한마디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 누구세요?
0: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면 늘 문 앞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챙겨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놔둔 거야?
1: 아닌데.
0: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우산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결국 현관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던 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역시 우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1: 어머.
0: 맨발로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와 문 앞에 우산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주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1: 누구세요?
0: 애써 웃으며 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소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커지자 엄마가 벌떡 일어나 우산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는 다급하게 우산을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1: 아유, 비 온다. 우리 딸 우산 없이 학교 갔어. 예전에 비 맞고 폐렴 걸렸었어. 비 맞으면 안 된다.
0: 그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도 이름도 잊으셨는데 하필 그 기억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에 갔다가 심하게 앓았던 저를 엄마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잊어도 사랑으로 새겨진 기억은 끝내 남는 건가 봅니다. 엄마의 기억 속 저는 아직도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어린 딸인가 봅니다. 양희은 김일중님,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아마 집에 가면 문 앞에 우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볼 때마다 엄마의 사랑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1: 진짜. 아유, 누구세요? 딸한테 누구세요? 그러면서도 그 비 오는 날 비 맞고 우산 없이 비 맞고 돌아온 딸이 폐렴에 걸려 알았던 그 기억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그건 막 진짜 그야말로 뼛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기억인 거잖아요. 그러게. 진짜.
0: 그 딸에게 늘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그때 그 생각을 머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속상하기도 하면서 참 어쩔 수 없는 게 어머님께서 이제 본인도 아마 맨정신일 때 느끼셨겠지.
1: 느낀 거야. 나 가까운 데 나가서 살란다.
0: 그러니까 나 너희들과 함께 살면 힘든 거 아니까 그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1: 서로 한 번씩 들르는 걸로 하자.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파.
0: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참.
1: 비 오는 날에 우산 맨발로 걸어오셔서 맨발로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와서 문 앞에 우산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
0: 그걸 그 사실을 한 순간 우리 당당이님의 마음도 참 정말.
1: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눈물 없이 그걸 엄마의 그 모습을 어떻게 봐.
0: 더욱더 자주 찾아뵈시고
1: 얘기도 많이 나누셔야 돼.
0: 얘기도 그리고 많이 나누시고
1: 그렇죠 있잖아요. 노치원.
0: 네네.
1: 네,
0: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노치원에 다니시면서 달라지시더래.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처럼 뭐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종이 접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0: 네.
1: 그 프로그램들이 행결 도움이 된다는데.
0: 그것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이게 서울이거든요, 지금. 네, 서울이야.
0: 네. 네.
1: 알아보세요, 지자체.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도움도 받으시고. 하루에 왜 한 3시간씩 와서 이렇게 봐드리는 그렇죠. 거 있거든요. 네.
0: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1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3: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3: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3: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4: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3: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자, 뇌풀기 퀴즈.
13: 네, 정답 맞춰보죠. 조선시대 단오날 썼던 천연 샴푸 두 글자.
14: 창포.
13: 창포가 정답이었습니다.
14: 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죠.
13: 네, 네. 오답으로 청포랑 헷갈리신 분들.
14: 아, 청포. 아니, 창포입니다. 네. 네.
13: 아, 이게 또 다르네요. 청포는 녹두로 만든 묵이고요.
14: 청포묵이라 그러잖아요.
13: 네. 창포는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 오늘의 정답은 창포가 맞습니다. 자, 청송사과 한 박스씩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사연 주신 분들 선물도 챙겨드려야죠.
14: 네네. 같이 나눌 선물은 정혜선님과 당당이님은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리고 송치환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13: 2부 끝곡으로 세정의 꽃길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9000포인트를 넘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장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며 곧바로 9,330도 돌파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수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2022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4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데이비드 월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비핵화 약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은 최고 서울 33,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무더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선풍기. 자주 쓰다 보니까 그만큼 고장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제조사들은 신제품 홍보에 몰두할 뿐 수리 서비스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 재활용센터가 선풍기 상담소를 열었죠. 전문 강사가 머물면서 선풍기의 고장 원인과 수리법을 알려주는데요. 시민들이 망가진 부품을 직접 교체하며 관리법을 배웁니다. 덕분에 제품 수명이 늘어나고 폐기물이 줄어들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리 문화,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사함입니다.
7: 이거는요, 우리 딸이 가출했을 때 얘기예요.
6: 가출이요? 오늘 사사함 제가 모실게요.
8: 지난 일요일 날 둘째 딸과 어느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5년 전 딸이 가출하여 부산 살산 터미널 부근에 여관을 찾아 방을 하나 달라고 하니 한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딸을 물끄러미 한참을 쳐다보시다 학생 집 나왔구나 하시면서 안방 마루로 올라가자고 하시더래요. 간단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여기서 학생이 있고 싶을 만큼 머물면서 평소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가고 싶은데도 다녀보라고 하시면서 며칠을 아무것도 물어보시지도 않으셨다고. 그래서 딸은 파마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여관에 들어가니 그렇게 그런 게 하고 싶었어? 그래 언제쯤 집에 갈 거냐고 물으시면서 정말 약이 되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딸은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박사가 되어 예전에 딸처럼 마음이 힘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여관 주인 어르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싶네요.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아유, 정말 그분들 아니었으면
1: 네.
0: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1: 그렇죠. 그 여관집.
0: 예. 어르신 그 두 분.
1: 어르신 두 분. 이게 실은 무관심으로 그냥 뭐 방 하나 내줄 수 있어요? 뭐.
0: 그렇죠. 아, 뭐. 근데 딱 알아보신 거예요.
1: 집 나왔구나 하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0: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너 하고 싶은 거 어디 해봐라.
1: 야, 그러기에 오히려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 본인의 꿈을 또 준비해서 펼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0: 네.
1: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은인이세요.
0: 그렇죠.
1: 예.
0: 조부민님께는 여성시대 표 쌀 20kg 보내드립니다.
1: 자, 우리 당당이님들이 음성편지 남기실 때 당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꼭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남기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째 두고두고 써먹고 있는 추억의 학창시절, 뭐 썰부터 내 친구의 조카의 동창의 엄마가 동호회에서 겪었다는 일까지 어떤 얘기든지 편하게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에서 털어놔주세요.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맞춤형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가 이어집니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인강 듣고 서울대 가는 애도 있다던데 원천.
1: 엄마 아빠한테 고운 말 이쁜 말만 하고 집안 분위기 살리는 아들 딸도 있다던데.
0: 아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1: 우리 애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0: 노력하면 바뀔까.
1: 그게 대체 언제일까.
0: 근심 걱정 많은 엄마 아빠와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1: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육아 통반장 코미디언 김경아 씨 어서 오세요.
11: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예.
0: 아이 키우면서 근심 걱정 없는 부모도 계실까요?
11: 아유.
1: 우리 박사님
0: 그럴리가요?
1: 부모님께서 우리 서천석 박사님의 부모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11: 어? 근심 뭐, 걱정 안 하셨나요?
12: 없이. 뭐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근심 걱정 없는 부모도 있겠죠. 세상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서 또 잘해주고 여러 면에서 부모한테 이렇게 신경 쓸 일 안 버리는 부모도 아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흔치는 않죠.
1: 네. 예.
11: 전 못 봤어요 어쨌든.
1: 제 주변에도 없는 것 같아요.
11: 없어요. 예. 유니콘이지 뭐.
1: 그러니까.
12: 그렇죠.
1: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은 어떠세요 진짜. 예. 아이들 키울 때 박사님의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못 믿었거나 기대보다 부족해 보인 적.
12: 뭐 기대는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뭐 기대보다 부족한 점은 없었고요.
1: 예.
12: 좀 걱정스러운 적은 꽤 있었죠. 저희 아이도 이렇게 그래요? 많이 힘들게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응?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아이가 정말 천천히 내가 안정된 자세로 아이 옆을 지키다 보니까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짧지 않습니다.
1: 짧게 보면 안 돼. 길게 봐야 되거든요.
12: 예. 연단위로 봐야 됩니다.
1: 그러니까 몇 달도 아니에요?
12: 몇 달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 좋아지기 때문에
1: 수련이다, 수련이야.
11: 예. 우리 항상 할 때도 장기 프로젝트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1: 하긴 저는 제 저기 직장 선배 중에 진짜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 커플 부부셨어요. 근데 그 아들 내미가 항상 나는 엄마 아빠랑 달라. 나한테 맞지. 그걸 강요하지 마.
11: 다른 인격체지.
1: 나 못 쫓아간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이제 그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 때문에 고민이다.
11: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대 못 미치니까.
1: 네.
12: 그때 옆에 보면은 또 두 분이 명문대고 또 자식도 또 명문대를 가는 거 보면
1: 예.
12: 우리가 이렇게 또
1: 대단한 거 같고
12: 우리가 또 아, 내 자식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 아이를 바라보게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1: 불행의 씨앗은 비교에서부터
11: 저는 그 과정에서 비교에서. 포기가 빨라지는 거지. 아유 내 밭에서 누가 나왔게. 아유
1: 뭘바래 그게 또
11: 뭘바래
1: 좋은 밭이지 그게
11: 아유 건강하면 됐지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 멋이 중한디
1: 그게
11: 이러면서.
1: 최고다.
0: 네. 그래도 다른 집 애들하고 비교를 그렇게 딱 접어버릴 수가 있나요?
11: 접어버릴 수 없는데요. 저는 네. 항상 저한테 암시해요. 그러면 그 집 애랑 바꿀 거야?
0: 어떻게
11: 안 바꿀 거잖아.
1: 그 집 애들이랑 바꿀 거야 우리 애?
11: 우리 애가 더 좋잖아. 저한테 협박하는 거죠. 어쩔 건데.
1: 그래 뭐 어쩔 거야 내 자식이지 뭐.
11: 그럼요. 잘 키워야죠.
12: 근데 실제로 보면 부모가 부모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큰 경우 또 말썽 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한 경우 이런 경우 자식 키우는 게 더 골치 아프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11: 아 맞아요. 주변에도 그런 집 많아요.
0: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11: 쟤 왜 저래 그래요. 맞아요.
12: 그렇군요.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이렇게까지? 뭐 이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정신세계를 예. 또 아이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를 이해 못하고 정말 이상한 애 취급하는 부모가 또 아이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11: 믿어주는 곳이 없잖아.
1: 그렇겠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건 늘 예, 기다림의 미학. 예, 장기 프로젝트.
11: 그러니까.
1: 네, 비교하지 말고. 그래.
11: 어쩔 밭, 거야. 어쩔 거야.
1: 내 밭에서 나오는 내 아이를 뭐 어쩔 거야.
0: 명언이었어.
12: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1: 예, 예.
12: 이 속에서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또 고통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남들이 주어진 길은 저기 저렇게 보이지만 요건 내 길이다. 내 길에서 내 행복을 찾는 수밖에 없죠.
11: 할 말 한이다 네.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만 할 말은 많지만 안 한다 내가.
1: 알겠어요. 그래. 자 본격적인 이제 상담 전에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로 힐링하겠습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0: 어린이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13: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면은 바로 이것부터 켜야 돼요.
14: 이게 꺼지면 잠을 못 자요.
15: 이거는 여름에 꼭 필요해요.
16: 제가 스스로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
17: 선풍기보다 강력해요.
0: 뭐
11: 여름 필수 가전이죠.
1: 진짜?
0: 네, 맞아요. 예.
11: 저는 아직 이것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0: 저도 아직 작동 안
11: 네,
0: 했습니다.
11: 이거 버틸만큼 이거 한번 이제 작동 시작하면
1: 그치.
11: 끄면 갑자기 후덥지근해지니까
0: 그렇죠?
11: 최대한 버텨보자.
1: 최대한. 네, 최대한 늦게 한번.
11: 최대한.
1: 네네.
0: 힌트 좀 주실까요?
12: 뭐 이게 힌트가 필요할까요? 벌써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0: 네,
12: 너무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0: 어머.
12: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게 택시와 버스에 이게 도입됐을 때가 너무 정말
11: 아, 원래는 택시와 버스에 이게
1: 그 대중교통
0: 없었죠. 창을 열고 다녔지.
11: 우리
1: 네. 아, 그랬다. 아, 그래. 오, 버스는 맞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11: 그 창문을 열고 다녔지.
1: 맞네.
0: 천장에 네. 창 있는 것도 열었어요.
1: 그렇죠. 맞아.
12: 버스에 이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버스는 좀 공간이 이렇게 네. 넓고. 그렇죠. 천장이 높은데. 좀 통... 당시에도 그게... 택시는 작지 않았습니까?
11: 아, 맞아요. 네. 택시도 없었어요. 네.
12: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의자도 이렇게 그때는 천으로 돼가지고.
11: 아, 네. 네. 카페트 느낌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2: 여름에 여기 앉아 있으면은.
1: 와. 상상만으로도
12: 이게 차가 막힐 때 예. 그대로 받으면서 그 안에 있다 보면
1: 와
11: 맞아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은행

0: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1: 맞아요.
0: 시원했으니까.
2: 당시 네. 그 자동차 시트에는 항상 그 뭐랄까 그 저 대나무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1: 맞아 깔개가
0: 그렇죠.
1: 있어.
0: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그랬구나. 살려고.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2: 자 이제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사연 제목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늘 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자주 보러 오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전남편은 비행기 타고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비행기 조종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핑계를 댔고 어린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정말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빠가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친구들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1: 우리 아빠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0: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며칠 전에는 미용실에서 갑자기
1: 엄마, 아빠는 비행기 조종하느라 많이 바쁘겠다.
0: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평소에 저랑 둘이만 다니니까 가끔 그런 말도 합니다.
1: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0: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이 아빠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2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가끔 친구들 핸드폰을 빌려서 아빠 번호로 전화를 해본대요.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혹시 이번에는 받을까 싶어 눌러보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안쓰러워 미치겠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엔 어린 마음에 아빠를 기다리며 시작된 말이었겠지만 이제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이러다 아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아이가 안쓰럽다가도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아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사실대로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괜히 억지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가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계속 두면 현실을 도피하는 습관이 생길까 봐 겁이 납니다. 제발 저에게 답을 주세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2: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아빠인데 근데 초등학교 이혼이요. 3학년이고 저는 중간중간 아빠 보고 싶어 그리고 막 전화도 해보려고 하는 게 실은 아는데 우리 아이가 그냥 앞에 남들 앞에서는 우리 아빠 비행 조종사라고
0: 하는 거 그래서 자주 못 본다
2: 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3: 근데 뭐 3학년도 다양하니까요. 네. 3학년도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진짜로 믿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3학년에
0: 맞아요, 맞아요.
3: 한 5학년에도 믿는 아이들이
0: 맞아요.
3: 있어요.
0: 네.
3: 그냥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아빠가 너무너무 바쁜 비행기 조종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가 지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어떤 경우든 아이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0: 네.
1: 네.
3: 왜냐하면 이 엄마가 거짓말을 계속 쌓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한테 이걸 적당히 둘러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도 얘한테 꾸준히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0: 그렇죠.
3: 그렇다 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는 언제든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3: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상처받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1: 네.
3: 아이가 느낄 때는 엄마가 나를 뭘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하. 둘 사이에 중요한 신뢰가 문제가 생겨요.
0: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다음에 더 큰 상처가 될 걸 아니까 알게 되면.
3: 그다음에 네. 또 엄마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소화할 수 없는 애구나.
0: 아. 그렇게 어? 생각하고
3: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존재구나.
0: 엄마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3: 자기 자신이 그렇게 취약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

0: 생각하게 돼요.
1: 예. 응? 그러면 그 이제 와서 밝히면 그런 상처 받느니 그럼 무덤까지 가져가지 뭐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너무 멀잖아.
0: 못 가져가죠.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게
2: 말이 안 되지.
0: 뭐 그렇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1: 근데 지금 와서 밝히긴 지금...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싶어서.
2: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을
3: 말을 해야죠.
1: 해야 돼요.
0: 지금이라도 당장 말을 해야죠.
2: 그 어떻게 예. 딱 첫 멘트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지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0: 어떻게 아빠에 대해서 든 생각을 갖다가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얘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 들어주면서 엄마가 공감을 먼저 해줘야죠. 응? 공감을 먼저 하다 보면 얘가 의외로 아빠가 사실은 나한테 연락 안 하고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먼저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얘가 철석같이 그거를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믿겠지만 실제는 그거는 아니야. 응? 많이 충격받았지. 근데 엄마가 너가 충격을 덜 받으려고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응?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빠는 엄마하고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떠나가지고 연락을 서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가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락을 안 하는데 나한테?
2: 그럼요.
0: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이혼한 거고.
3: 그렇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0: 응? 네. 자기한테는 난... 아빠인데. 자기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하는지.
1: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0: 요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2: 네. 응?
1: 자,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여성시대 금요일 코너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서천석 박사님 또 재밌는 엄마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이 문제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 또는 방송 중에는 문자로 사연 보내실 수 있거든요. 문자번호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장문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 미니는 무료랍니다.
2: 네.
0: 자, 이혼하면서 아빠가 하고 간 거짓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연락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간의 거짓말을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우리 박사님의 말씀인데요. 어쨌든 아이가 아빠에게 실망하게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3: 뭐 당연히 실망하죠. 실망할 상황이니까. 실망할 상황이고. 2년간 연락을 안 하는 아빠를 굳이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아빠가 하는 행위는 잘못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응?
3: 잘못이니까. 뭐 엄마가 아빠가 고정적으로 만나고 있는 아빠를 뭐 험담하고 너희 아빠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너희 아빠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엄마 나중에 연락이 닿으면 왜 연락을 못 하는지는 물어보겠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둘이서 가족이니까 우리 둘이서는 더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또 즐겁게 잘 살아보자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예.
0: 그러니까 부부의 연은 뭐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연락을 좀 하시지. 일단 뭐 그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1: 설명하느냐.
3: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알면서 이제 이혼의 공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한쪽은 연락을 안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했어요.
2: 맞아요.
3: 애가 혼란스러울까봐.
1: 왔다 갔다 하면 애가 뭐 좀 많이 어지러워진다.
3: 어지러워진다 해서 뭐 엄마가 데리고 살면 아빠가 연락을 안 하고 아빠가 데리고 살면 엄마가 절대 연락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엄마는 너무 애가 보고 싶은데 연락 못 하고. 근데 이렇게 이혼이라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한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여기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게 알려지면서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애가 부모는 각각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이 바뀌어서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하고는 어떻게 볼 것인가.
2: 그러니까.
3: 또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서류를 써서 내야지 합의 이혼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2: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혼을 해도 엄마 아빠 사이가 이렇게 됐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설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3: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야죠.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근데 아빠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연락할 수 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너에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면 불안하니까 아이가. 아빠가 그렇다면 엄마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한 사람만 믿음을 줘도 애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신뢰가 좀 사라졌는데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이
2: 모르겠다.
0: 사실대로
2: 한 사람만 믿음을 줘도 아이는 잘 자란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이번에는요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53세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취업할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갱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막내 아들의 중3 사춘기 절정과 맞물려 버렸습니다. 지금껏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 참 많이 싸웁니다. 15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소한 일로 아들과 부딪히니 참 힘드네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가끔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밥 줘, 물 줘 하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엄마를 종부리듯 합니다. 그래도 비위 맞춰주느라 다 해주는 편인데 어쩌다 엄마인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4: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2: 이러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말을 자르고 방에 잠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려고 하면
4: 나가!
2: 큰 소리치기 일쑤입니다. 갱년기라 저 역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다 보니 참다 참다 화가

0: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내밀더라고요.
1: 나 그래도 평균은 올랐어.
0: 성적표를 보니 학원 다니는 것에 비해 성적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은 바닥을 치고 있길래 나름대로

0: 화가 난 목소리로
1: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엄마가 공부 잘했어 봐. 그런 직장에서 이랬겠냐고. 아유.
0: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부끄럽니? 이번엔 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꼭 좋은 직장 가는 법 없고 대학 안 나와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비록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조건 져줘야만 하는 걸까요? 자식을 넷이나 키웠어도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딸 셋 뒤에 키우는 막내 아들이라 제가 아들 마음을 너무 몰라서일까요? 힘이 듭니다.
1: 아유, 나중에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
0: 밖에 나가자마자 후회했을 텐데 말을 못하고 있을 아유, 것 같아.
1: 진짜 나중에 철 들고 이거 저기 돌아보면 뭐야. 진짜.
0: 누나들 많은지 막내 아들은 누나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잡돌이 한다던데.
1: 그걸 해야 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정말.
0: 누나들 진짜.
1: 엄마한테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야.
0: 이거 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1: 암만 사춘기라도 그렇지 말이야. 아유 진짜 나 같아.
0: 웃겠네 웃겠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춘기 자, 자녀를 뒀어요.
2: 엄마는 갱년기예요.
0: 전쟁입니다.
3: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같진 않고요.
0: 그래요?
3: 아, 이거 너무 속상할 일이긴 한데 네. 속상할 일이긴 한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쁜지 같진 않아요. 근데 사춘기에 요 정도 일은 좀 벌어질 수 있다.
0: 아, 네, 네. 네. 박사님이 정말 많은 케이스를 네, 보시니까 네, 네. 요 정도는 일어날 수
3: 예,
0: 있어요.
3: 요 정도는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0: 네.
3: 어쨌든 요 정도 하고 이제 뭐 나갔잖아요. 이제 근데 나갔고 뭐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엄마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3: 자기 인생이 다 돌아봐지는데 어머님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좀 대학을 가고 또 이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엄마라고 안 했을 리 없잖아요.
2: 네, 있죠, 있죠.
3: 안 했는데
0: 그걸 근데 건드려.
2: 그걸 건드려.
3: 엄마가 상처 입을 부분을 딱 집어서 이 녀석이 건드리니까
0: 그러니까.
3: 엄마도 이제 열받고
0: 아, 영악 한 거지 중3이니까 알지.
3: 예. 또 이 아이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이렇게 세게 소리를 지른 거는
0: 네.
3: 자기 방어죠 어떻게 보면.
1: 네, 응?
3: 자기도 좀 답답하고 불편한데.
1: 그러니까. 응?
3: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더 욕은 안 먹겠다.
0: 더 말 안 응? 들으려고.
3: 예. 그래서 이제 엄마의 어떤 잔소리가 2단, 3단으로 이어지는 걸 여기서 막아보겠다고 이제 세게 했는데 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일이 크게 벌어졌죠. 근데 이러고도 또 회복해서 가는 게 저는
2: 그렇죠.
3: 보통의 집안 아닌가?
2: 네, 네.
1: 맞아요.
0: 그러면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갈 거 아니면 그 일은 좀 바로 잡을까요? 아들이 들어왔을 때
3: 저는 뭐 어떤 쪽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0: 아,
3: 들어요.
0: 그래요? 네.
3: 어떤 쪽으로
0: 엄마 상처받았다 이런 마음을 좀
3: 뭐 그럼 애도 그러겠죠. 나도 상처받았다 그러겠죠.
2: 그러겠죠.
1: 야, 그럼 어떻게 잘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냥 나도 시간이죠. 상처.
0: 그럼 네. 그냥 이런 이런 일 저런 일을 매일매일 겪는 거니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3: 그렇죠. 그냥 좋아. 저는 뭐 아니 엄마가 너한테 좀 상처받게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너도 엄마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엄마가 아 속이 넓은 분이죠.
1: 그렇지.
3: 그러면 제일 좋을 텐데 뭐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 또 속이 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게는 그 정도로 얘기해주면 아이가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참 속이 넓은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진짜 아,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좋은데
0: 네.
3: 어머님도 이 다 누구나 사람은 상처가 우선이에요.
0: 응?
3: 내가 또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 나고 내가 받은 상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응?
1: 그래.
3: 어머님도 이 얄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이 우선이지
0: 맞아.
3: 쟤는 어떻게 상처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0: 내가 지금 상처받았지
3: 예, 별로 안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일중님도 그러셨겠지만 저 사춘기 때는 아무리 내가 사춘기여도 엄마가 눈빛 돌변하면 좀 깨긴 했거든요. 이놈 새끼가 어디서 이 사춘기라고 유세야 막 이랬는데
1: 맞아.
0: 요즘은 사춘기가 좀 벼슬인가? 너무 이렇게 제 사춘기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1: 뭐 중2병은 뭐 저기 딴 데서도 무서워.

0: 한데 막 아니, 이런 얘기 하면서
1: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2: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변한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이렇게 일하시면 각자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면 예전에 직장에서 이렇게 사원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예를 들어 뭐 코미디언계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대하는 태도 하고 요즘을 그쵸. 생각하면
1: 아유, 많이 바뀌었죠. 후배님 좋은 자리 앉으십시오.
2: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사회 전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만 변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1: 그것도
2: 보기에.
1: 그러네요. 네.
0: 그러네. 아, 그럼 만약에 여기 저 위에 누나가 3명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알아서 진짜 그렇게 잡돌이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만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번 엄마랑 아들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중에 온 식구 밥 먹을 때 아들 위에만 계란 후라이 하나 싹 올려준 거야.
1: 신내래네 엄마가
0: 못난 자식 떡하나도 주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아들이 엄마의 진심을 알고 막 눈물을 또 뚝뚝 흘리네
1: 요새 드라마 많이 보시네요
3: 그래 너무 많이 본다
1: OTT 많이 약간, 보시나 봐요 네. 그러면 아름답지
2: 저는 근데 이게 아이가 이렇게 밥 줘 물 줘 하는 거 이럴 때 그거를 네. 해주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1: 들어요 그렇지 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2: 물론 내가 언제든 사랑으로 그걸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나도 이런 게 짜증 날 때는 그거를 굳이 할 필요 없고 자 물은 네가 떠먹는 거다. 물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 이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분명히 얘기하는 게 좋죠. 물론 애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 엄마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엄마가 편하니까 하는 소리고 그거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1: 있지.
2: 안
1: 엄마
2: 들어요.
1: 밥 줘.
2: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니까. 내가 밥을 좀 차려줄 수 있고 애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벌컥 들어가면. 사춘기 때는 곤란하죠.
1: 그렇죠, 그렇죠.
2: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죠. 노크하고 들어가야죠. 이제 이런 건 엄마가 좀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애가 좀 지켜야 될 매너는 지키도록 일찍부터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0: 근데 네,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어머님이 이제 와서 엄마한테 밥 좀 물줘는 좀 버릇없는 행위야라고 하면 지난번에 나랑 말다툼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2: 뭐 그 받아들이든 말든
1: 이건 네. 매너지 엄마가 밥 차려줬으면
2: 물 같은 거는 자기가 떠다 먹어라 근데 사실 엄마가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서 아, 물 좀 마시면서 먹어야지 또 물을 막 갖다 줘
0: 그건 맞아
1: 물을 안 갖다 먹더라고요
2: 그러니까 안 갖다 먹으니까 그냥. 아유, 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밥도 좀
1: 그죠.
2: 더 갖다 퍼주고 더 네. 갖다 주면 또 먹거든요 근데 네. 안 갖다 주면 또 안 먹어 이것들이
1: 영원한 의리예요 아니 혼내고 옆에 가서 사과 깎아주고 앉아있다니까요
0: 그래
1: 진짜.
0: 지금 우리도 그런다
1: 제가 그래요 제가 남의 아이들한테, 사연이 아니라니까요
0: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도 그런다
1: 아유, 의리예요 보니까. 영원한 을 그래도 그 매너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는 아니다. 성향이 계속되지 않게 네.
1: 알겠습니다
0: 그건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3이 벼슬이야 우리도 다 겪었어 왜 이래
1: 고3? 어휴, 사춘기가 어딨어,
0: 벼슬이야
1: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0: 아주그냥
1: 화가 나네
0: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네,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왔네요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끝이 네. 없는 거예요 네. 대구에 사는 당당입니다 저희 큰애가 올해 21살입니다 군대에 가야 해서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친구도 없습니다 성격이 원체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친구를 사귀고는 싶어 하는데 선뜻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좀 힘든 스타일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친구 좀 만나봐라 해도 온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들 통장을 보게 됐는데 게임 아이템 산다고 현질 구매한 것도 보이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도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엔 성인 용품을 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자기도 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 좀 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대화로 잘 푸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결국 혼을 내더라고요.
3: 네가 잘하는 게 대체 뭐야? 어?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말이야.
1: 남편은 아이를 무시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잘 모르면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 타일러야 한다는 생각인데 남편은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를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며 매번 뭐라 해요. 실제로 우리 아들은 사소한 것도 잘 몰라서

0: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그제야 알아듣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와 아이를 케어 방식이 너무 다르고 무엇보다 큰아들의 부족한 사회성이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참 21살이면 성인인데요.
2: 근데 아직 뭐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중인 것 같고 용돈 받았어서 뭐 그래 대학생이니까 아직 뭐 그럴 수는 있다 쳐. 예. 근데 본인이 알바할 생각도 지금은 뭐 없는 것 같고
0: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2: 아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0: 아,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거 통장에서 돈 다 빠져나가.
2: 답답해.
3: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이가 휴학 중이잖아요. 이제 쉬고 예. 있을 그렇죠. 때 이제 용돈을 쓰는 거는 부모님이 좀 용돈을 덜 주면서 알바를 하도록 유도하는 건 필요하죠.
0: 네네.
3: 아이가 자기 힘으로 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좀 쓰도록 만드는 건 필요하지. 부모가 다 그냥 하나하나 대주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
3: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서
0: 본인도
3: 게임 현질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또 아마 자유행위하는 용품을 아마 산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네. 성인용품을 샀다는 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사실 그런 건 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건드리면 아이가 괜히 또 방어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자기도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보면 좀 무마하려고 오히려 안 좋게
0: 더 강하게
3: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굳이 건드릴 일은 아니고 다만 돈은 부모님이 주는 거니까 부모님이 생각해서 아, 네가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네가 일해라. 어느 정도는 용돈 받아 써라 이렇게 하고 좀 덜 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인이니까 이 아이의 어떤 뭐 이런 자존심이 건드려질 만한 얘기들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건드릴 필요가 있겠냐 싶고 이 아이의 어떤 사회성 약한 거는 진짜 대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사귀는 데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이런 온라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4: 네.
3: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서라도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군대도 곧 가게 되지 않습니까?
0: 가야죠.
3: 군대는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대면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회성이 조금 약하고 취약한 아이일수록 저는 부모님이 이런저런 아이하고 교류를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부모님과의 관계 말고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부모님이 자기 세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 세대의 방식을
2: 이랬는데
3: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사회성이 더 떨어지거나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0: 이해가 안 되는구나.
3: 오히려 아이한테 너희 세대는 뭐가 유행이고 뭐가 잘 많이 하는 거냐 부모가 아이한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꾸 물어보면 물어보면 부모님도 젊어지는 면도 있고요.
0: 그렇죠.
3: 사실 저는
0: 네, 그럼요.
3: 우리 부모도 나이 들어서 내 옛날에 내가 20년대, 20대 때, 30대 때 들었던 음악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음악도 관심 가지고 들어보고 요즘 애들 놀이문화도 내가 이해하면 우리도 좀 젊어질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3: 그 애가 그런 얘기를 부모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능력도 성장하고 응? 부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더 주변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사회성이 약하면 아이랑 좀 부모가 즐겁게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걸 꼭 가르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어떤 놀이 기회다. 반대로 애가 밖에서만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집에는 영 안 오는 아이가 있다. 요거는 뭐 좋을까요?
4: 안 좋죠.
2: 네.
3: 예, 그것도 뭐
0: 그것도 걱정이야.
3: 그것도 너무 심심해요.
2: 네.
3: 자식 다 키워놨더니 얼굴 보기도 어렵다. 지 여자친구나 만나서 이렇게 놀지.
0: 그것도 속 뒤집어져.
3: 엄마하고는 엄마하고는 진짜
4: 말도 안 섞고
3: 말도 안 섞고 한 달에 5분도 같이 안 있는다.
0: 아이고. 이럴라고 내가 너를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아냐?
4: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0: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건 그거대로 또 속상한 일이죠.
3: 제가 이제 아는 제 친구 친구의 아이가 좀 사회성이 약하고 그런데 그 집 엄마는 걔 아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들하고 같이 정말 잘 놀아요. 아들하고 여기저기도 다니고.
2: 네. 예. 뭐 그건 또 엄마 입장에서는 좋지.
3: 그래 자기

0: 너무 좋대. 너무 좋다고.
1: 우리 둘은 행복해.
0: 너무 좋고 아들한테 대신 너무 나이든 티 안 내려고 예. 어? 이렇게 좀 요즘 문화나 이런 걸 엄마도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네. 교류를 하고 아 요즘 애들은 카페를 그런 데 가는구나. 아. 옷은 이런 방식으로 입는구나. 사진은 저렇게 찍는구나. 이런 걸 자식한테 배워가면서 자식하고 자기는 데이트를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좋다.
2: 엄마가 행복하시겠어요?
3: 그러니까. 우자지원은 엄마 행복하지. 내 아들. 근데 2주에 한 번 정도면 아들은 또 그 외 시간은 또 본인도 본인 친구들과 또 어울리면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님 지내시면 되지. 꼭 이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 만들려고 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럴 때 뭐 할지를 아이가 계획하고 움직이도록 하면 이 아이에겐 좋은 경험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생각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3: 그러네요. 네. 네. 하지만 용돈 문제는 좀 줄이시거나 네. 그렇죠? 본인이 알바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2: 그래야 네. 뭐 사회에 나가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
1: 네. 네.
3: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 해도 상담 주시면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코너에서 상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3: 우리 박사님 또 우리 김경아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잘

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2: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2: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동심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1: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2: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무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선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조장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당권 계산에만 혈안이 된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라며 지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크게 힘을 합쳐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0: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4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추가 폭격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석유 공급이 끊길 경우 세계 경제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다며 중동 각 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장도 유가 하락과 주가 상승으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약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충청, 경상권은 최대 80mm, 전라권은 최대 10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죠. 어두운 밤 흰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얼핏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귀신과 괴물 이야기 속에는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삶과 불안 그리고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한국 괴물 백과를 쓰신 요괴 전문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한국 귀신 이야기에 담긴 흥미진진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들을 최대한 무섭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샤크라의 한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0: 마르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히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과학과 문화 이야기를 쉽게 또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분, 과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괴물 백과를 쓰신 요괴 전문가 그리고 저의 동기동창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곽재식입니다만 오늘은 요괴 전문 작가로 괴물 전문 작가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 근데 진짜 전공이 몇 개세요? 원자력공학을 학부 때 전공하셨고 네. 화학 지금은 네. 환경안전.
3: 네네. 이제 학부 때 전공했던 건 이제 사실 뭐 거의 다 잊혀졌고요. 제가 이제 화학회사에서 쭉 일하면서 네네. 환경과 관련된 일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환경을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 전공이 이제 환경인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학계에서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일을 또 제가 MBC에서 글 쓰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 제가 쓴 소설이 MBC에서 드라마화 됐던 게 제가 데뷔작을 발표했던 거였던 것이었거든요.
2: 제목이 뭐예요? 그게 네,
3: 토끼의 아리아라고 그때 당시에 MBC 베스트 극장이라는 네. 60분짜리 드라마를 매주 하나씩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2: 맞아요.
3: 있었는데
2: 당선작들 막
3: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 소설가로 처음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글 쓰는 일을 계속 꾸준히 지금 벌써 한 20년째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전설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괴물 전문 작가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2: 어떻게 그렇게 다재다능하세요?
3: 아니 뭐 그렇게 다재다능하지 않고요.
2: 쑥스러워하시니까.
3: 아나운서님도 환경 아니냐. 항공우주 전공하셨었잖아요. 네, 항공우주 전공하시다가 지금 방송하시면서.
2: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귀신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포 콘텐츠 일부러 보시는 분들 막 늘어나는 시기예요. 네. 그런 건 좋아하세요? 아, TV 남녀 특집 이런 네, 거?
3: 좋아하는 편이죠. 네.
2: 우리 학창 시절만 해도 막 내 다리 내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특집 이런 거 많이 봤어요.
3: 타 방송사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 아닌가요? 내 다리 내놔. 네.
2: 아 그러네요.
3: MBC는 제가. M이죠 M. 네. 네. M. 심호라 선생님.
2: 오엘지부 뭐 이런 거. 네. 네. 전설의 고향 이것도 타 방송.
3: 타 방송사죠.
2: 네.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3: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네. 아 이야기 속으로가 최고였죠 정말. 네.
2: 이런 방송들 챙겨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재밌게.
3: 아 저는 그 정도 챙겨 보는 편이에요.
2: 챙겨 보셨.
3: 아 이야기 속으로 진짜 많이 봤었어요.
2: 네. 네. 그렇죠.
3: 이야기 속으로는 다 실제 인물을 인터뷰해 가지고 방송을 만드는 거잖아요. 더 좀 가까운 느낌이 나고. 네. 아 정말 저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추리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 그런 얘기 중에 귀신 얘기가 참 더 흥미롭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가 공포 콘텐츠 나오는 귀신들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귀신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3: 그렇습니다. 네.
2: 흰 소복을 입고 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네. 얼굴이 보일랑말랑하는 네. 처녀 귀신.
3: 네. 네. 우리가 누가 그냥 아무 다른 설명 없이 아, 나 귀신 본 것 같아 라던가 야, 나 귀신 꿈꿨어 라고 하면 딴 설명을 안 해도 한국 사람들은 다 그거를 떠올립니다.
2: 그러니까요.
3: 기본으로.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본적인 귀신의 모습입니다. 저는

0: 그거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독특한 귀신 문화로 그런 게 지금 잘 퍼져서 자리 잡아 있다라는 예. 거는 우리 문화의 특성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귀신 뭐 유령 이런 걸 봤다라고 하면서 떠올릴 때 그거를 떠올리지는 않을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되게 재밌는 특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전통적인 귀신의 모습이냐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여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1: 오, 예.
0: 전통적이라고 하는 게 뭐 전통적이라면 전통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예를 들면 조선시대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신 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막 헤아려 본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뭐 조선 시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귀신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는 책 이야기 책 중에 뭐 천예록 같은 18세기에 나온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책들을 보면 온갖 신기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귀신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책 속에 나온 귀신 중에 남성 귀 귀신이 많은지 여성 귀신이 많은지 헤아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여성 귀신보다 남성 귀신이 더 많아요.
1: 그래요?
0: 네, 18세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사람들만 해도 귀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하고는 자못 달랐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달랐던 건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이라는 거에 진짜로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거의 실제성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무슨 이상한 귀신이 꿈속에 나와가지고
1: 네.
0: 내일 절대 뭐 방송에 출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요즘 같을 때 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방송국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귀신 나오는 꿈을 꿔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은 그런 귀신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거 안 믿는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깊게 믿지는 않는 게 요즘 문화죠. 그죠?
1: 과학이 너무 발달해왔고 뭐
0: 그렇죠.
1: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다 네. 보니까.
0: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는 사람 좀 있었겠지만 대체로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1: 아, 귀신 꿈을 꿔서 못 가요?
0: 네, 아 뭔가가 진짜 끼긴 꼈나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조선시대의 좀 기본 문화였습니다.
1: 예.
0: 정말로 광범위하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믿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거의 모습이 정말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구천을 떠돌게 되면 혼령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면 다 귀신이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귀신의 모습들로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대부분 할아버지 모습의 귀신, 할머니 모습의 귀신들이 대부분 많이 등장을 합니다.
1: 나이가 드셔서 돌아간.
0: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귀신의 모습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차이가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1: 그렇구나.
0: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어떤 게 있냐면 조선왕조실록 1468년 음력 8월 18일 기록을 보면
1: 네.
0: 아, 이 앞뒤 내용도 상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진짜 이상한 기록인데
1: 네.
0: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이때 당시에 임금님이 수양대군 세조였거든요.
1: 예.
0: 세조 술 마시고 이런 거 좀 좋아했거든요. 아마도 이날도 좀 술 마시고 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신하들을 놀려주기 위해서
1: 세조가 예.
0: 담력 시험을 봐요. 담력 시험을
1: 예.
0: 신하들한테 그때 당시 여기 배경이 아마 창덕궁이었던 것 같은데 창덕궁에 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제일 으슥한 데 가가지고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와라.
1: 네.
0: 거기 있는 물건을 집어 와라. 이런 거를 자기 신하 두 명 안효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최호원 이런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1: 예.
0: 그런 거를 시키면서 담력 테스트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한 사람 좀 숨겨놓죠. 놀래키죠. 그래가지고 세조 수양대군도 그렇게 담력 시험을 하면서
1: 예.
0: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한 명을 숨겨놔요.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시켰는지가 실려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귀신으로 변장을 시킬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귀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흰소복에
0: 그렇게 변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의 뭐 장난을 치면서 무슨 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뭐 전설에 내려오는 귀신 모습을 변장을 시킨 다음에 튀어나오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면서
1: 놀라긴 해도 무섭진 않죠.
0: 그게 안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으로 변장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변장을 시켰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이거 시작부터 되게 좀 요즘 생각해보면 되게 파격적인데
1: 네.
0: 일단 옷을 벗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좀 겉옷을 다 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설치는
1: 예.
0: 약간 그런 분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에 허연 거를 뒤집어 써라라고 시켰어요. 아 이것도 독특하죠.
1: 할아버지 느낌을
0: 아마도

0: 저는 그 정확한 거는 해설은 안 돼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뭔가 흰머리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닐까라고 아,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작대기를 하나 들고 있으라라고 시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 무슨 그냥 작대기?
0: 네, 그럼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네. 약간 이런 무서운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회초리를 든 모습을 좀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이 전기만 하더라도 궁중에서 귀신으로 놀래키는 모습을 할 때 투입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 우리가 전형적인 귀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는 자문만이 다르죠.
1: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귀신은 진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되게 다채롭게 이상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으로 생각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주로 대중매체 특히 영화하고 텔레비전의 역할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은데요. 1960년대를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네. 영화가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사람들이 극장에 나와서 영화를 정말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흥행한 몇몇 공포 영화에서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여성이 하얀 옷을 입고 약간 입가에 피도 좀 흘리고 네.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화계에서 크게 한번 흥행을 시키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공포 영화계에서는 하나가 흥행을 하면 비슷한 걸 계속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무슨 뭐 13일의 금요일 이런 영화가 나오면 뭐 13일의 금요일 2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고 4편도 나오고
1: 좀비 영화 나오면 좀비 영화 계속
0: 나오고 비슷하게 흉내는 영화들이 아류작으로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포 영화가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머리 풀어 헤친 여성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가 유행했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 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런 옛날의 귀신 이야기 중에 그거 하나가 특히 현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많이 퍼져와서 새로운 전통으로 좀 자리 잡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귀신의 다양성이 획일화된 느낌이 좀 드네요.
0: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귀신 유행도 좀 많이 변했다.
1: 귀신의 유행.
0: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해도 일단 할아버지가 나타나야지 무섭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관념에 할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나타나야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문화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 네. 우리나라 귀신을 들여다보면 유독 억울하게 죽었거나 한이 많은 한이 맺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의 귀신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0: 귀신의 특징을 나름대로 찾아보면 좀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20세기에 유행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획일화된 유행이라는 게 좀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예. 그런 주요 유행 귀신들을 따지면 분명히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한 맺힌 귀신이 많다든가 여성 귀신이 많다라든가 그런 특징을 좀 잡아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이 진짜로 귀신을 진지하게 믿었던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별별 희한한 이상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1: 예.
0: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제가 이 우리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좀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좀비 비슷한 그런 거를 조선시대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그중에서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요게 지금까지도 약간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 네네.
0: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것 중에 시체가 되살아나서 움직인다 이런 것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거에 대한 글을 쓴 그런 것 중에
1: 네.
0: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걸로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1: 도시.
0: 네, 도시의 시자는 시체라는 뜻이고요.
1: 그런데 네,
0: 시체 중에 도시라는 게 있는 거죠. 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 시체였길래 이 도시라는 거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1: 넘어질도.
0: 넘어질도? 비슷하게 보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이거 이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거 조선시대 문화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의 도자는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움직이는 거긴 한데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비 관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1: 네.
0: 이 도시의 도자는 도망친다라는 뜻의 도자예요. 그래서 시체가 도망친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시체가 도망치는 게 별 문제 아닐 것 같잖아요. 시체가 나한테 달려들어야지
1: 그렇죠.
0: 무서운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시체가 나에서 떠나가서 도망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약용 선생이 글까지 쓸 정도로 도시라는 걸 왜 이렇게 안 좋고 무서운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1: 신이 우리를 지켜주다가 떠난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0: 아 역시 현대인이시군요. 아. 조선시대 사람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1: 그래요?
0: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말 정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중시하던 가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1: 예.
0: 조상님의 무덤을 잘 써야 된다. 명당 자리, 풍수지리가 좋은 자리에 무덤을 잘 써야 된다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1: 그 가치는 지금도 어느 정도
0: 내려오고 있죠. 조선시대는 이걸 엄청나게 중요시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술적으로 나쁜 일이 생겨서 어떤 귀신이 마력을 발휘해가지고 조상님의 시체를 잘 안장을 해놨는데 그 시체가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여기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네.
0: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막 무서운 이야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조상님의 산소를, 무덤을 이장을 하려고 무덤을 열어봤는데 그 관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관하고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어디 수풀에 그게 뒹굴고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가문이 발칵 뒤집히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 조상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뭐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싫어서 도망을 갔느냐. 이거 우리 가문이 망할 징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도시라고 했거든요. 현대에도 풍수지리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도시혈 뭐 이런 말 사용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제일 나쁜 무덤자리가 시체가 도망가는 구멍 도시혈이다 이런 말씀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는 시체가 움직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비하고는 전혀 다른 조선시대만의 관념을 보여주는 이런 건데 이런 식의 독특하고 특이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옛 기록 속에는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귀신 이야기도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아, 지금이야 나한테 해코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무섭겠지만 그때는 조상님이 편안히 계셔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서 다른 그렇죠. 곳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자과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 한국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표적인 한국 귀신으로 도시를 소개해 주셨어요. 도시라고 하니까 귀신 느낌이 안 나는데. 네. 예,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정약용 선생이 책에도 썼다고 하니까 네네. 아, 그 시대는 진짜 도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역마다 또 귀신이 우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독특한 귀신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곳들이 뭐 여러 곳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좀 널리 알려지고 전국적으로까지 좀 유명해졌던 거 그런 거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면요.
0: 예.
1: 조선 중기의 인물이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거에 홍길동전의 저자로도 많이 알려졌죠. 허균이라는 분 계시죠.
0: 네.
1: 요즘은 뭐 이분이 허균 이분이 이제 홍길동전을 안 썼을 거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분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글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0: 예. 네,
1: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전을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인데요. 허균이 쓴 글 중에 순군, 부군, 청,

0: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숭군부군이라는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귀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 네.
0: 그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감옥에 감옥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감옥의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귀신이죠. 이 여신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예, 이 허균이 네. 예, 벼슬살이를 하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 최종 재판을 받기 전에 요즘으로 따지자면 구치소 같은 데 갇힙니다.
1: 예.
0: 예, 구치소 같은 데 갇혀가지고 다른 이런 죄수들하고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구치소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구치소의 그 동료 죄수들이 네. 다들 어떤 이상한 귀신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거나 빌거나 그 귀신에게 기분이 좋으라고 뭐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허균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뭐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 구치소에는 그 구치소의 그 관청 이름이 바로 순군부인데
1: 아.
0: 이 순군부라는 관청에 네. 순군부군이라는 귀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1: 예.
0: 허균이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자기가 꿈에서 그 귀신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을 하고 했던 말을 글로 써놓은 게 이 순군부군 청기입니다. 순군부군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이름이 이제 순군부군인데
1: 네.
0: 이 귀신의 모습이 어떻느냐 얼굴이 조금 찡그린 표정이었고요. 아주 젊은 여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보라색 상의를 입고 노란색 하의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사람의 꿈속이나 이렇게 귀신 같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대낮에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는
1: 네.
0: 커다란 검은 나비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났다라는 식의 전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왜 이 감옥의 여신 어떻게 보면 재판의 여신이 되었느냐라면
1: 예.
0: 이 여성이
1: 네.
0: 범죄의 희생자로 목숨을 잃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수사를 너무 못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넣은 거예요. 이 귀신이 너무 한매치고 답답해가지고
1: 한매친 귀신이에요.
0: 예,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1: 네.
0: 진범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도와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귀신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후에 구치소의 귀신으로 이렇게 계속 떠돌면서 사람들 구치소에 갇힌 이 죄수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험을 발휘하는 귀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전설입니다.
1: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잡혀 왔는데 순군부군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거기다
0: 그렇죠.
1: 기도를 해야겠어.
0: 네,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다 이 귀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1: 예.
0: 그런 이야기고 허균도 이 귀신을 향해서 뭐 시도 지어주고 뭐 간절하게 뭐 이야기도 하고 했다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1: 근데 순군부라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었던 그런 관청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부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부군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름이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부근당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떤 관청 부근에 조그맣게 그런 게 있고 거기에서 그 관청을 관장하는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근당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돌기도 하는데
1: 제가 궁금한 건 순군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0: 네.
1: 지역에 있는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0: 네.
1: 이게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관청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돈 거예요.
1: 그럼 관청마다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아니면 순군부군으로 계속?
0: 아니요. 대체로 무슨 무슨 부군으로 이제 가는 거죠.
1: 그래서 지역마다 다 네, 이름은 그래서 달라지는군요.
0: 그래서 희한한 게 이건 또 진짜 너무 희한하고 재밌는 게
1: 네.
0: 서울 지역에서는 주로 서울 지역에 이런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있는 곳 중에서도 희한하게 한강변에 있는 곳 중에서도 곳 중에 이런 문화가 특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문화가 많이 왕성하게 퍼져서 지금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1: 예.
0: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이태원 쪽에 이 부군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슬 한다거나 귀신에 대한 믿음을 뭐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거나라는 그런 풍습이 최근까지도 좀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1: 예.
0: 요즘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강변 쪽에 이렇게 이런 풍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중국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1: 그건 뭐예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풍습에 대한 기록이
1: 네.
0: 조선 중기 이후에 그러니까 허균 선생님 시대 이후에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1: 네.
0: 조선 중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의 큰 사건 중에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하고 싸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주로 이태원 이런 지역에 서울의 남산 이쪽 지역에 많이 머무르던 부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특이한 그런 풍속이나 민간 신앙 같은 것들을 일부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우

0: 에 대해서 뭐 기도를 하는 풍습 이런 거 예.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많이 퍼졌었고 또 한 가지로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고 있는 게 중국의 그런 관청에 귀신이 붙어 있는 풍습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중국 병사들 사이에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에서도 그 시대 이후로 관청마다 관청에 붙은 귀신이 있다라는 예. 풍습이 유행을 한 게 바로 이런 순군 부군 같은 이런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1: 예.

0: 발음이 연등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 이야기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1: 연등, 제주도의 연등, 연등이 네. 귀신의 이름이에요. 네.
0: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연등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그걸 섬기는 풍속이 있다. 음력 한 2월쯤 되면 대충 그래도 연초죠. 네. 연초쯤 되면 이 연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등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 같은 걸 벌인다. 예. 말타기 놀이를 한다. 장대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말타기 놀이 같은 걸 한다. 이런 기록이 조선 전기에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쯤의 기록인 남사록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네. 그 제주도의 그 연등이라는 그 귀신에 대해서 어떤 귀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약간 제주도의 그런 분위기 자연환경을 좀 많이 반영한 그런 귀신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배를 타고 외국과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던 상인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되게 떵떵거리고 존경도 많이 받던 사람이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다라는 거는 특히나 옛날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 잘 짐작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부유한 영향이 있는 상인이었는데도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예.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이 되지가 못하고 시신이 세 조각이 나가지고 제주도의 뭐 북쪽, 동쪽, 서쪽 아이고. 세 군데로 흩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무덤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장례와 제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 관념이 좀 결합이 된 거죠.
1: 그렇게 연결이 되겠고.
0: 네, 이 시신이 세 조각 나가지고 제대로 수습되지 못해서 한 맺힌 그런 귀신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귀신의 이름이 바로 연등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았거든요. 네. 이 제주도 사람들은 연등이라는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조절하는 신통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1: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니까.
0: 그래서 네, 바람의 그... 신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 금년은 좀 바람 잘 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특히 뱃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의식을 치르고 뭐 지켜야 하는 일들을 지키고 이런 걸 많이 중시했겠죠. 네. 자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로 이런 풍습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다른 지역에도. 남해안 지역에 일단 퍼져있던 게 18세기 기록만 해도 되게 왕성하게 나오거든요. 18세기에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 네. 남해안 지역에서도 이 비슷한 걸 믿는 풍습이 되게 많이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변화해요. 네. 남해안 지역에서는 영등 내지는 영동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조금 바뀝니다. 원래 제주도 지역에 있던 풍습은 상인이 귀신이 된 게 이 바람의 신 연등인데 남해안 지역에서는 영등이라는 게 할머니 귀신이고 네. 할머니 귀신이기 때문에 며느리 귀신하고 같이 다니고 네. 가끔은 딸 귀신하고도 같이 다닌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좀 변화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이 많이 말을 만들었겠습니까?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같이 나타났을 때는 네. 며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며느리가 화장한 거 이런 게 다 지워지라고 비를 내린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같이 안 나타나고 딸하고 같이 나타났을 때는 딸은 할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여성이 단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 바람이 좀 불어줘야지만 이렇게 한 치맛자락도 휘날리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이런 좀 멋있잖아요. 샴푸 광고 같은 거 할 때 항상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나타나면 바람을 좀 불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 할머니 귀신인 이 영등이 나타나 누구하고 나타나냐에 따라서 날씨가 바뀐다 이런 식의 귀신 이야기가 해안 지역을 따라서 배 타는 사람들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퍼지면서 많이 유행을 했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백기를 따라서 거의 전국적으로 유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확실한 기록이 있어서 완전하게 맞아떨어진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고 있는 기록으로 서울에도 이 귀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의 그 지명이 어딜까요? 좀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의 구 이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1: 영동. 영동?
0: 영등포.
1: 영등포.
0: 아, 영등포의 포자가 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 같은 포구라는 뜻의 그 포자잖아요. 네. 그래서 포구 중에서도 이 포구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영등이라는 귀신에 대해서 유독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런 이 귀신을 떠받드는 그런 장소가 영등포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이 영등포가 된 게 영동이라는 이름은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긴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영등포라는 지명도 제주도의 연등에서 출발한 그때는 상인의 신이었지만 육지로 건너오면서 할머니 여신으로 이름이 바뀐

0: 바람의 귀신 영등으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영등포 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 설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구청 홈페이지에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이름의
0: 그렇습니다.
1: 유래.
0: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제주도 물길 이런 거에 자연환경을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귀신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귀신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나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 바람이나 날씨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고 관장하는 그런 것들을 귀신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또 빌기도 하고 이랬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옛 이야기를 보면 귀신은 밤길 우물가 뭐 산길 폐가 이런 장소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도 네네. 한강변에서 순군부근도 한강변 쪽에 또 오히려 이야기가 네네. 좀 많이
0: 퍼졌고.
1: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귀신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조상들은 유독 귀신이 많다고 느껴졌던 그렇게 여겼던 장소들이 혹시 있을까요?
0: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 같은 데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긴 물가, 합니다. 예. 물가 뭐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도 뭐 되게 특이한 글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이 밤에 물가에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홀려가지고 네. 거기 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다 가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 네네, 뭐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뭐 물귀신 작전 이런 식의 말을 뭐 일상 용어로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퍼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사례로 따져봤을 때 가장 건수가 많은 조선시대의 귀신 이야기 다발 장소로는
1: 네.
0: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인데요. 무덤입니다. 무덤.
1: 아.
0: 무덤 주변입니다.
1: 네.
0: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아까부터 이제 도시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덤이 훼손된 곳들 있죠.
1: 예.
0: 무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 오다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물어진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덤이 제대로 있다라는 것도 사람이 잊혀진 곳이 있었는데 그 자리 근처를 밤에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을 좀 제대로 수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사람이 놀라서 쓰러지거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귀신 이야기만 계속 돌게 되었는데
1: 장화홍련정도 떠오르네요.
0: 그런 거예요.
1: 무덤 못 쓰고 물가에
0: 그렇죠.
1: 물에 네. 빠져 있는데
0: 네. 그 그래서 뭐 무덤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대로 무덤을 쓰지도 못하고 유해가 흩어져 있을 때
1: 맞아요.
0: 이럴 때 귀신이 나타나서 좀 수습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용감한 주인공이 등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도 용감하게 맞아요. 거기에 맞서면 귀신이 이제 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무덤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수습해주면 귀신이 그때부터는 사라진다. 고맙다고 한다. 그리고 뭐 과거 시험 문제도 하나 알려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선시대 전설에는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조선 초기부터 이런 전설은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에 되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1: 귀신 때문에?
0: 네. 조선시대 초기니까 조선시대보다 한 시대 앞서는 고려시대 말기에 극심한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났던 곳 중에서
1: 네.
0: 황해도 극성 지역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선 세종 시기에 그리고 세종의 아들인 문종 시기에 많이 돌았습니다.
1: 예.
0: 황해도 극성 같은 이런 지역에 고려 말기에 혼란기 때 전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투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때 당시에 뭐 홍건적이 침입해왔을 때 이럴 때 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홍건적 10만 명이 이때 목숨을 잃었고 홍건적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고려 사람들도 무고한 사람들 목숨을 많이 잃었다 이런 기록이 역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 많았겠죠.
0: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한맺힌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문종 임금쯤 되는 시기에 하필이면 이 지역 근처에서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염병이 돌면 이게 뭐 바이러스가 유입된 거다, 세균이 돌아서 그렇다, 뭐 물 끓여 마시면 된다,
1: 네.
0: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1: 네.
0: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전염병의 진짜 원인을 아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미생물이 전염병의 진짜 원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1: 그렇죠.
0: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없던 전염병이 갑자기 왜 생기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나마 답을 찾기 위해서 매달린 게
1: 예.
0: 그때 당시에 한 맺힌 널브러져 있는 제대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 원한 맺힌 유해에서 나온 귀신이 해꼬지를 하는 게 전염병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신하들이 또는 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이 황해도의 이 전염병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크게 귀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세종 임금이나 그 아들 문종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선비로서 유학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자 과학기술 발전에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문종 임금 같은 사람 실제로 치국기를 발명한 장본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꺼리

0: 칙하란 말이에요. 아니 네. 무슨 귀신이 무슨 병을 일으키나. 그걸 내가 나서서 이거 뭐 제사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 네. 되게 거부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백성들 사이에서 민심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 결국 했어요.
0: 그래서 문종이 그 제사를 실제로 치릅니다.
1: 예.
0: 그런데 제사를 치르면서 글을 한 편을 써요. 제사의 제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글을 쓰는데
1: 네.
0: 그 글의 내용이 정말 교묘한 내용입니다. 내가 귀신 같은 거 믿지는 않고 귀신 같은 걸 믿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 부질없는 짓인데
1: 네.
0: 그렇지만은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무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는 게 얼마나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게 죄책감 느껴지는 일이냐. 그리고 지금 민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인데 전염병을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없는데 뭐라도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교묘한 핑계들을 대면서 그래도 제사는 성실하게 치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묘한 논리의 줄타기를 보여주는 그런 글을 쓰거든요.
1: 현명함이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0: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수많은 선비들이 문종 임금이 쓴 이 글을 정말 잘 쓴 명문이라고 두고두고 많이 칭송을 했습니다.
1: 에.
0: 그래서 이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귀신을 달래는 제문으로 쓴 글로서 조선시대에 아주 칭송을 받았던 그 글이 이렇게 황해도 극성 지역의 귀신 이야기 속에서 탄생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국 일주를 하는 느낌도 들고요.
0: 그렇네요. 네.
1: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귀신을 믿지 않으니까.
0: 네.
1: 근데 그 시절에는 귀신을 아예 믿고 있었다면서요.
0: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1: 네, 강하게 네. 믿는다면 이 귀신을 피해가고 싶고 귀신과 마주치지 않고 싶고 귀신을 잘 달래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0: 네.
1: 뭐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달래는 방법 같은 것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그건 이제 사실 좀 이런 문화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같은 때 나온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을 때 이럴 네. 때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다들 뭐 나오는 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을 열 번만 외우면 뭐 귀신이 물러간다.
1: 네.
0: 혹은 뭐 이렇게 불공을 들이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좀 유행을 했었고
1: 네.
0: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구슬을 해야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었죠.
1: 예.
0: 조선시대에 이제 글을 제일 많이 남기고 기록을 제일 많이 남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던 선비들이겠죠. 그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선비들은 이런 불교도 잘 안 믿고 무속도 잘 믿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남긴 글에 보이는 귀신에 대한 퇴치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1: 네.
0: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더라도
1: 예.
0: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 결국 그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밖에 없어서 물러나게 된다. 당당하게 맞서라라는 주장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1: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의미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0: 근데 아까도 무서운데.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에 제일 유행한 귀신 이야기 중에 그런 패턴이 많이 있어요.
1: 장화홍련전 같은 거. 네,
0: 귀신이 나타났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1: 네.
0: 나 겁 안 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네.
0: 대화로 풀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제가 보기에는 뭐 과학의 시대인 요즘에도 약간 시사하는 면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현대의 귀신 이야기로 좀 제보되는 것 중에
1: 네.
0: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대체로 좀 이렇게 꿈하고 착각하는 이야기들 개통이 많아요.
1: 예.
0: 되게 힘들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불면증을 이루고 그때 당시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형체를 본 것 같다. 비몽사몽 간에 얼핏 잠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예, 몸이 허해지면 헛것 많이 본다 하잖아요.
0: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사람이 이렇게 꿈을 꾸고 깨어나고 할 때 이 기억의 오차가 생기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할 때 그런 흉흉한 꿈을 꿀 때 귀신을 봤다라는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좀 당당하고 용기 있는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거 현대에 이런 귀신 이야기를 물리치는데도 도움이 되는 조상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참 오늘 많은 것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돼요. 그 시대의 시대상 또 지금의 시대상은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0: 네.
1: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마음이라든지 귀신을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0: 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1: 지금 내가 어떤 불안을 겪고 있는가
0: 그렇습니다.
1: 지금 시대에는 무엇이 불안인가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는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0: 네. 네,
1: 오늘 인사드리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도 참 시간이 빨리 갔죠.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은요 김한선의 오늘 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무서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앞서 열린 우리와 같은 조의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 경기에선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 코스피가 오늘 장중 9,3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를 제기한 애플의 팀쿡 CEO 발언 이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10% 넘게 급등했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내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코스피 9,000선 돌파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로 지켜세우면서 연일 당청 갈등설을 봉합하기 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과로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당내에선 간 김에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등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종전 양해각서에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60일로 명시한 가운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던 미국과 이란의 실무 대화가 연기됐습니다. 이란이 60일 뒤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다시 부과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과의 실무 대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방금 전 멕시코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마쳤는데요. 아쉽게 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재용 기자 전해주십시오.
2: 네, 홍명보 감독은 오늘 11명의 선발 명단에서 체코전과는 한 자리만 변화를 줬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이 3톱을 구성한 가운데 이태석 대신 출전한 김문환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나섰습니다. 전반은 멕시코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를 앞세워 멕시코의 뒷공간을 계속 노렸지만 유효 슈팅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퀴뇨네스의 위협적인 헤더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는데 김승규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높이 떠오른 공을 김승규 골키퍼가 잡았다가 수비수 이기혁과 겹치며 놓쳤고 이를 멕시코 로모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12분 손흥민과 이재성을 불러들이고 체코전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와 황희찬을 투입했는데요. 이어서 양쪽 윙백을 공격 성향이 강한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모두 바꾸고 조규성까지 투입하며 추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후반 42분경에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기도 했지만 끝내 멕시코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하며 아쉽게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머문 대표팀은 오는 25일 몬테레이로 장수를 옮겨 남아공과 최종전을 치릅니다.
1: 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멕시코전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대규모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붉은 악마 측 추산 2만 명 이상이 집결했고요.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로가 통제됐고 지하철 여의도역 앞 광장과 도로에도 주최 측 추산 최대 8천 명이 모여서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게 되면 맞붙게 될 팀들이 있는 조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 네,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면 B조 2위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개최국 캐나다가 카타르를 6-0으로 대파하고 월드컵 사상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역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4골을 퍼부으며 4-1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최종전을 남겨둔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가 나란히 1승 1무로 B조 1, 2위에 올라있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표팀과 같은 A조에 속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4: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1패씩을 안고 열린 외나무다리 승부. 먼저 기세를 잡은 건 체코였습니다. 장기인 롱스로인을 활용한 공격으로 단번에 오른쪽 측면 깊숙이 침투했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이어진 공을 사딜레크가 강슛으로 연결하며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이후 체코가 일찌감치 수비에 치중하며 흐름은 남아공에 넘어갔습니다. 과감한 중거리 슛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한 남아공은 후반 38분 마침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체코 슐츠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코에나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킨 겁니다. 1승이 절실한 양팀은 후반 추가 시간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나란히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체코와 남아공은 각각 멕시코와 한국을 상대로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에서 32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오늘 동점골을 기록한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모코에나는 1차전에 이어 또 한 번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25일 열리는 한국전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1: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지수 9000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급등하며 93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시 부각되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5: 어제 지수 9000을 달성한 코스피가 또다시 장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수는 2.48% 오른 9288로 출발해 9300선을 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3%대 상승률을 보이며 37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급등하며 288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개인은 홀로 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어제 하루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42%, 나스닥 지수는 1.91% 급등했고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도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제품 가격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팀쿡 애플 CEO의 발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되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강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올리자 인텔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001.4로 출발해 97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3원 올라 15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3: 코스피 9,000포인트를 도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정부의 성과를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인사를 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오늘도 공개석상에서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코스피 9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7: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 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부 반도체 중심의 대장주 쏠림 현상과 양극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8: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는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6: 한편 어제 의료진 권유로 입원을 한 장동혁 대표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후유증과 지방선거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 올림픽공원 등 현장을 오가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인데 간 김에 푹 쉬었다 나오면 좋겠다. 지도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지방선거 때까지라며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수사 의뢰 권고 대상으로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3: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송원석, 유상범, 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1: 백악관이 이란과의 핵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예정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8일 성명을 통해 실무 대화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벤스 부통령이 이날 저녁 스위스로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미국 대표단이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실무 대화 개시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에 합의하고 60일간 비핵화와 제재 해제 문제를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추가로 폭격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석유 공급이 끊길 경우 세계 경제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0여 척도 이란 당국의 신청에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3: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가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잘못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이헌 형사과장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는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절단된 다리는 의료 폐기물 봉투에 담겨 배출됐는데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이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수부는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곳곳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9: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서남권 당선인들이 민영배 시장 당선인의 순천 동부청사 검토 발언과 관련해 주청사는 서남권에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청사를 서남권에 두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선인은 이번 발언의 배경과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 서남부 해안과 지리산 자락 등 곳에 따라서 12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개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계 등 소방서 추산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지는 천상동 권역 5개 마을로 완도군은 오는 2031년까지 공중목욕탕과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정비,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이번 선정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에 10년 연속 선정됐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 출산과 여성 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협진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0: 모두 4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무안군은 오승우 미술관이 국토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미술관은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성능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목포 동부시장 별별 야시장이 내일 첫 개장합니다. 별별 야시장은 오는 8월 2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홍어, 삼합 등 먹거리 부스와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별별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린 쭈꾸미 40만 마리를 오는 25일까지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쭈꾸미는 지역 해역에서 확보한 우량 어미로부터 인공 부화 과정을 거쳐서 생산됐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해봤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점원이 웃지 않는다. 살짝 미소를 보인다. 이가 보일 만큼 환하게 웃는다. 결과는 점원이 안 웃으면 손님도 안 웃고, 살짝 웃으면 살짝 웃고, 크게 웃으면 손님도 확실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 웃음은 전염되죠. 그러자면 누군가 먼저 웃어야 하고요. 혹시 먼저 웃는 편이세요?

0: 자우림의 하하하송으로 금요일 손트라 시작했습니다. 웃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다들 웃고 싶어 하죠. 근데 그냥 괜히 먼저 웃는 걸 예전엔 뭐랄까 살짝 실없게 생각하거나 자존심이 좀 상하는 느낌? 근데 요즘은 먼저 씩 하고 웃는 사람이 더 큰 사람, 뭔가 여유를 가진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웃겨야 웃는 건 누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웃어서 힘을 만들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역시 멋지잖아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요미요미 귀요미들 잘 있었어?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지니예요. 우리 3번 테이블에 앉은 우리 명숙 누님 반가워요. 우리 미니 형님도 오셨네요. 오늘 베레 못 쓰셨네. 반가 반가. 아 오늘 제 기분이 좀 그래요. 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나 뭐라나. 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모르겠어요. 내 미모가 24시간 열일 중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조용하고 노래나 들을게요.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뮤직 큐.

첫 번째 곡은 이 노래네요. 3484님께서 토요일에 손주들이랑 여수 가서 바다 구경하고 왔네요.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얼굴이 아니고 보고 싶은 바다인가요?

다음 곡은 우리 507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동생이 시골에서 앵두를 따다 주었어요. 효능을 찾아보니 안토시아닌, 비타민C, 유기산, 식이섬유 등이 들어있어 피로회복, 피부, 장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작지만 효능은 최고. 최연님의 앵두 신청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2197님께서 안녕하세요. 식빵과 계란으로 얼른 점심 먹고 한쪽 귀는 이어폰 꽂고 손틀어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진다방 노래 좋아요. 신청곡 푸른 시절 김만수. 아, 진다방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니 감사하네요. 저는 우리 2197님이 좋아요.

진다방 1부 마지막 곡으로 우리 356하나님께서 처음 들어보는 지니 오빠 방송 매력 넘치네요. 번창하시고 김완선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부탁해요 하셨네. 아 너무 반가워요. 근데 어쩌나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흐른 노래 7822님의 신청곡이에요. 지니 오빠, 나 진짜 지니 오빠 좋아하는데 이 시간 조금만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혜연이님 진짜 좋아해 신청합니다. 아, 원래 이게 너무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슬쩍. 우리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8225님께서 지니 오빠 오늘은 그 옛날 음악다방 다니던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 리퀘스트 메모지에 만화 그림 그려서 오빠 닮았어요. 오빠 좋았는데 어쩜 좋아요. 이렇게 수줍은 고백도 했는데 그 오빠가 혹시 지니 오빠 아니신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경수 아니야 신청합니다 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0019님께서 선곡이 좋아요. 어쩌면 내 신청곡도 김신의 사랑의 이야기 나올까요 하셨는데 바로 보내드리죠. 이렇게 마음 편히 좋아하시는 노래.

오늘 진다방 마지막 곡은 697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니 오빠는 전화기로 노래 불러주거나 노래 들려준 적 있나요? 오늘 문득 전화를 걸어서는 녹색 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을 들려주던 그 사람, 준비 없이 이별을 고해서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는데, 아, 그 안 좋은 기억 이제 다 잊으세요. 마지막 곡으로 녹색 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 띄워드리고 저는

기 있잖아.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8655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발목 부상으로 수술 후 집에서 방콕하고 있어요. 워킹맘은 출근하고 혼자서 잘 견뎌주는 우리 딸을 위해 딸의 최애곡 들려주세요. 윤수연의 손님 온다 해주셨어요.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도 금방 낫길 바라면서 우리 2부 클로징으로 윤수연의 손님 온다 띄워드리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

0: 되면 근이 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졌습니다. 1승 1패로 A조 2위를 유지한 대표팀은 25일 조 최하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2승을 거둔 멕시코는 A조 1위를 확정하며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 만기에 정인 중앙일보 CP 120억 원과 100억 원어치로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로 조기 회수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선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조장을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권 계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건 역시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율을 이틀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4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3월 중동위기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HD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담아

0: 앞에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추가 폭격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석유 공급이 끊길 경우 세계 경제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다며 중동 각 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장도 유가 하락과 주가 상승으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 충청, 경상권은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 이제 시작해봅니다. 우리 842 하나님께서 4박 5일 팔공산 캠핑 중입니다. 카라반에서 커피 마시며 손태라 듣고 있어요. 계곡바람이 시원하고 공기도 맑아서 너무 좋네요. 힐링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계신 그 팔공산 캠핑장을 아주 신나고 열정적인 클럽으로 바꿔드릴게요. 불금 낮에 오픈하는 세상 건전한 클럽, 클럽하우스,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퀴즈, 이야기거리로 꾸며지거든요. 오늘은 감자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감자 농사 짓는 분들부터 감자 좋아하는 분들, 감자 한 번이라도 드셔본 분들 모두 모두 모여주시고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요, everybody, shake it, buddy.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Welcome! 오늘은 포테이토, P-O-T-A-T-O, 감자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감자, 감자, 감자, Let's get it!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감자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고요. 검색해봤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아, 오늘 클럽하우스 뭔가 뜨겁습니다. 혀부터 계속 꼬이는데요. 그래도 달려볼게요. 우리 2405님의 신청곡,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신토부리 듣고 올게요.

온트라의 클럽하우스. 오늘은 감자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과연 감자와 관련된 우리 청취자분들 누가 계실지 사연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2405님께서 지난번에 손트라에서 아이들 감자 캐기 체험 다녀왔단 사연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 어린이집 귀여운 꼬마들도 체험 학습 다녀왔어요. 열심히 캐고 찐 감자도 먹었습니다. 아우,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 너무 귀엽네요. 다 약간 그 밀짚모자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감자 캐기 체험하다니. 아마 이 흙놀이 하는 거 정말 좋아할 겁니다. 우리 4451님께서 전남 광양에서 감자 수확하고 있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엄청 더운데 감자 얘기에 문자 보내봐요 하셨어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도 힘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3735님께서 여기는 경남 마산입니다. 항상 부족한 초보 농사꾼인 우리 부부가 90일 전쯤 긴가민가 하면서 감자를 심었었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수확일이 되었답니다. 알이 많이 크진 않지만 주위에 나눠줘도 될 만큼 상태가 괜찮아서 기분 좋아요. 저희가 키우는 감자는 맛이 아주 끝내주는 수미 감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감자의 품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품종 중에 하나겠죠. 수미 감자가 아마 이거 외에도 품종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4256님께서 감자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근데 감자를 3개씩 먹으니 살이 안 빠지네요. 손자가 그냥 살 빼지 말라는데 포기할까요 라면서. 아, 물론 감자는 포만감도 좋고 그 쌀밥보다는 열량이 좀 낮지만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좀 빨리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안 좋다. 먹을 때는 좀 채소 그리고 또 단백질도 곁들여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 감자 다이어트 팁이랄까요? 6533님께서 초등학교 시절 감자 삶아서 으깬 후 설탕에 팍팍 묻혀서 가져갔던 추억이 있네요. 너무 자주 먹으니 그 당시엔 그게 참 싫증나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요. 저도 어렸을 때 감자에다가 설탕 묻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먹고 싶어지고. 혹시 여러분은 설탕인가요? 아니면 소금 이렇게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궁금하네요. 우리 8957님께서 하얗게 핀 감자꽃이 예쁘네요. 얼마 후면 사라질 꽃이라 더 아쉽습니다. 알알이 달린 탐스러운 감자들 갓 캐서 삶으면 포슬포슬 김이 나는데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이 시간 더 출출해지네요. 안성훈의 엄마꽃 신청합니다. 이게 더 출출해지는 게 감자는 뭔가 식사 대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식 거리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먹고 싶나 봅니다. 우리 감자 찔 동안 안성훈의 엄마꽃 듣고 오시죠.

안성훈의 엄마꽃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감자 피플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모두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냥 볼륨만 켜져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아주 그냥 선물 드리겠다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 감자와 관련이 없는 소리는 몇 번일지 여러분께서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3개 드릴게요. 1번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인데. 자, 2번이요. 아하, 뭔가 튀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3번이요. 이거 뭔가 씻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는데 감자를 씻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걸 씻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중 감자와 관련 없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야외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2번이요.

뭔가 붙이는 소리긴 한데 뭘까요? 자, 3번이요.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아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실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하나는 이게 마치 솔질 같지만 아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과연 다음 중 감자와 관련 없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생각하시는 정답 문자번호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듣고 왔습니다.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다음 중 감자와 관련 없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좀 헷갈리고 어려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감자 관련된 소리들 들려드렸는데 이건 마치 채소를 닦을 때 감자를 닦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많이 헷갈렸겠지만 이게 물소리도 나고 보글보글 그리고 잠깐 자세히 잘 들어보면 이게 감자 표면이 아니고 바로 머리 감는 소리였습니다. 시원하게 머리 감자 감자 감자 감자가 아니고 감자였습니다. 자, 그럼 1번은요.

밭에서 감자 캐는 소리. 호미질 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2번은요. 네, 뭔가 부치는 소리 맞습니다. 네, 감자전 부치는 소리. 아우 참 이게 오늘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이겨내셨다. 아, 오늘도 고생하셨다. 우리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못 맞췄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4부에서도 계속 선물 뿌립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감자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부 첫 번째 라운드 10분께 선물 쏘는 시간이죠.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 부를 건데요. 가사 속에 감자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주세요. 감자 갑니다.

오늘 감자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가사 속에 감자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이 노래 보내드리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소나의 칠갑산?

이소나의 칠갑산 듣고 왔습니다. 제가 퀴즈 드렸죠. 가사 속에 감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정답은 바로 칠갑산의 칠, 일곱 번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는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퀴즈를 풀 겁니다. 네, 문제도 제가 내고요.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가는 아주 잔인한 네, 그런 룰이죠.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OX 퀴즈 나갑니다. 감자는 고구마와 당근 같은 뿌리 작물이다. OX. 아, 이거는 오늘 좀 편하게 지나가겠는데요. 아, 우선 저는 감자랑 고구마랑 다른 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는 뿌리 작물인데 그 감자는 딴 거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열매인가 아니면 뭐 줄기인가 막 이쪽일 거예요. 다른 걸로 제가 언제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같은 뿌리 작물이다 X 외치면서 아 바로 자신 있게 노래 듣고 오시죠. 어떤 노래가 좋을지. 하춘아의 두 줄기 가로수 좋았어.

하춘아의 두 줄기 가로수 듣고 왔습니다. OX 퀴즈였죠. 감자는 고구마와 당근과 같은 뿌리 작물이다. OX.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X라고 외치긴 했는데 일단 힌트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답이 맞나요? 야, 아니 왜 지금 딩동댕을 이렇게 약간 텀을 주고 사람 떨리게 말이에요. 이야. 자, 감자는 식용하는 부위 자체가 뿌리가 아니라 줄기가 비대해진 덩이 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 들었어. 그 열매인가 아니면 줄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뭔가 이런 거 맞출 때 기분이 좋네요. 이런 잡학 저긴 그럼 그 잡학왕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 약간 좀 이런저런 박학다식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거 한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맞춰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 문제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다음 보기 중 감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지슬, 2번 마령서, 3번 당계, 4번 양무시. 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문제 다 맞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닌 거, 즉 지금 네 개의 보기 중에서 세 개가 맞다는 거잖아요. 전 다 처음 들어봐요.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에요. 지슬, 마령서, 당계, 양무시.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마령서 자체가 무슨 책 같아요. 예, 무슨 책 같기도 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한 그 느낌? 약간 동떨어진 듯한 나의 촉, 그냥 그런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지슬, 당계, 양무시. 당계? 당귀랑 약간 좀 연관이 있나? 아니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분명히 순우리말 아니면 한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니 마령서, 서로 끝낼까? 과연 감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2번 마령서. 정답 외치면서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아,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문자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노래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고민하시죠? 네. 아, 그렇다고요? 저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보내주셨네요. 나훈아의

손태진의 목소리로 듣는 나훈아의 무시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푸는 퀴즈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감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지슬, 2번 마령서, 3번 당계, 4번 양무시. 저는 2번 마령서라고 답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니 너무... 서자가 또 다른 서자가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정답이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중고를 다 외국에서 자라서 네, 이런 거에 약합니다. 약해요. 네, 1번 지슬은 제주 감자 방언이고요. 마령서는 심지어 감자를 뜻하는 한자어라고요? 와, 정말 너무 실수했네. 서는 감자 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계는 경북 지역에 또 감자를 뜻하는 방언이고, 양무시는 당근을 뜻하는 경상남도 방언 이라고 합니다. 양무시가 당근이라고요? 그렇구나. 이야,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네요. 4번이 틀렸구나. 아유, 우리 커피 쿠폰 그래도 제가 두 번째 문제는 틀렸지만 총 11분께 보내드리면서 얼른 저는 노래 듣고 와야 되겠어요. 소년농부 한태웅이 부르는 농사꾼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0: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감자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음 주는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사연 받다 보면 면접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면접 가기 전에 응원해달라는 문자도 많잖아요. 우리 면접 준비하는 분들부터 잊을 수 없던 면접의 추억,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등등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참으로 면접하면 뭔가 뭐 진짜 걱정, 부담 막 아우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 1165님께서 선풍기 두 대 사들고 오랜만에 홍성 이모댁 왔는데 시골 냄새가 너무 정겹네요. 이모가 쪄주신 감자가 어찌나 포슬포슬한지 입안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해주셨어요. 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문자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6: CG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9: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7: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0: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경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태학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선거 불신을 키우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조장을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권 계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건 역시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4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중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구, 경북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 충청, 경상권 최대 80m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꽃 수국이 활짝 폈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신안 도초도 수국공원 일원에서 2026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데요. 탐스럽게 둥글게 피어난 꽃송이와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수국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수국과 함께 뜨겁게 시원하게 자유롭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국 군락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축제장에는 90여 종 100만 본의 수국이 만개해 초여름의 낭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국이 물결처럼 이어지는 군락지 옆으로 약 3.4km 길의 팽나무 십리길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비금 가산 선착장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요. 파란색 의상을 착용하면 입장료 50% 할인과 함께 3,000원 상당의 신안사랑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하 방문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 수국이 빚어낸 청량한 꽃바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19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신안 도초도 수국공원에서 열려있는 2026섬 수국축제 많이들 놀러 가시라고 민지의 수국의 찻집 보내드렸습니다. 도초도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국축제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날씨 좋을 때 가면 파란 하늘과 또 푸르른 바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이 수국과 함께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축제 기간에 그 비금 가산 선착장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되고 또 기왕 가실 때 파란색 의상을 착용하면 입장료 50% 할인에 3천 원 상당의 신한사랑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왕 가실 거면 파란색 의상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30세 이하 방문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 섬 수국축제에서 다양한 아름다운 수국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에는 일반적인 수국뿐만 아니라 야생화 느낌의 산수국, 하얗고 풍성하게 피어나는 나무수국 등약 50에서 60여 종의 전 세계 수국 품종이 모여 있거든요. 개화 시기별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수국 액자 만들기, 수국 화분 만들기 체험, 전동차 투어,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가족 단위로 찾으시면 더 즐기기 좋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차는 오전 8시 40분, 그리고 축제장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오후 5시 30분이니까 참고하셔서

0: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1, 2부에서는 이행 시의 달인을 찾는 주로드 10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제 예상하셨죠? 바로 수국입니다. 벚꽃이 봄을 상징한다면 수국은 여름의 절정을 수놓는 꽃들이죠.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꽃색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같은 품종이라도 지역마다 또 전혀 다른 색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수국 마음껏 즐겨보시라고 수국 시제로 정해봤는데요. 수국 이행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국 이행시 많이 보내주시고요.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호나이스, IS동서, 삼성증권, 브람스안마의자,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 데이팩, 성원에드피아, 웰템, 슬림에이 다이어트, 롯데렌탈, 도드람한돈,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여러분의 멋진 글 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도 101장 오늘 시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국입니다. 수국 이행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오늘 이행시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511님, 수 없이 많은 꽃 중에서도 국, 국화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온 꽃, 수국입니다. 아, 수국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계절상 수국이 더 먼저 피죠. 국화보다는. 보통 이제 가을 국화라고 하면 한 계절 앞서서 피는 꽃이기도 하니까요. 3294번님, 수고했어 오늘도 뜨끈한 국, 국밥 한 그릇 말고 수국 한 송이 보고 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수국 먼저 보고 그리고 국밥 드시러 가야겠네요. 4023님, 수백만 송이꽃이 피어나는 곳, 국, 국내 최대 수국의 섬 도초도 바로 옆 비금도에는 하트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해안선이 거대한 하트 모양이라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진 찍기 아주 좋습니다. 네, 이 하트 해변으로 유명한 비금도.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들 인증샷 건지시더라고요. 진짜 하트 모양입니다. 어쩜 이렇게 해안선이 그렇게 절묘하게 하트 모양을 그리는지. 아, 자연의 신비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3187님, 수학 문제는 못 풀어도 국, 국어 시간에 졸았어도 수국 이행시는 할 수 있습니다. 오, 센스가 어마어마하신데요. 야, 뭐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이행시 잘.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6328님, 수요일에 국수 먹었어요. 콩국수요. 노랗고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걸쭉한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콩국수에는 왜 황설탕일까요? 콩국수 맛집 알려주세요. 하면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신청 같이 해주셨습니다. 콩국수에 황설탕을 넣나요? 그냥 저는 상관없이 넣었던 것 같은데. 어떤 흰설탕이든 흑설탕이든 황설탕이든 그냥 설탕을 넣어서 먹었었는데. 그래요? 황설탕? 콩국수 맛집은 그 목포 지역민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땡 콩물 있잖아요. 저는 거기.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상호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먼땡, 먼땡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맛집은 함께 공유하자고요. 7642번님. 수천만 개 별보다 아름다운 건 국밥 뚝배기째 들고 원샷 때리는 와이프입니다. 신청곡은 안성훈의 아내에게입니다. 국밥을 뚝배기째 들고 다 해치우는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반해서 프로포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야, 국밥을 이렇게 한 그릇 다 드시는 여성분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7642번님. 그러면 7642님의 가정은 국밥집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유명한 맛집들. 네. 방송 지금 듣고 계시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8984번님, 수목금월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국민 모두의 소원은 갈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출근하자마자 퇴근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직장인 분들 힘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319번님, 수십 번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분명 안 보였거든요. 국장님 눈에만 보이는 오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 기획안이나 그 기안문 작성해가지고 결재 올리면 꼭 오타 있다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올리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진짜 분명히 여러 번 살펴봤거든요. 분명히 없었는데 꼭 국부장님 눈에는 그게 진짜 잘 보이나 봐요. 예. 9319번님, 예. 9319번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자, 이쯤에서 노래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6328님께서 정해 주신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그리고 7642번님께서 정해 주신 국밥 뚝배기채 원샷하는 와이프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7642번님의 신청곡 안성훈의 아내에게 두곡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수국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국이행시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이행시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 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로드 101장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시제는 수국입니다 수국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것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유기서사님 수많은 꽃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국화만큼 소담하고 탐스러운 너의 모습 시적인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875번님 수줍게 피어도 국화보다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수국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앞에 유기서사님과 4875님의 이행시가 좀 비스무리합니다 4712번님 수려한 다도해의 푸른 바다 국경을 넘어 신비로운 푸른빛의 도초도로 떠나볼까요? 오 국경까지 넘는 건 아닌데 언어 유의로 보겠습니다 네. 신비로운 푸른빛의 도초도로 가시면 형형색색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국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126번님 수줍게 웃던 그 미소가 국화 닮았다 했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국화 닮았다 했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수국 닮았네 수국을 닮은 그 미소 궁금한데요 저도 어떤 미소인지 9798번님 수많은 사람들 어서 오세요 국민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어디로 오시라는 거죠? 9798번님? 도초동가요? 수국축제장? 2211님 수채화로 물들인 듯한 색감에 국경도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수국들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경을 또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2630번님 안녕하세요 랑디님 오늘 수국 주제네요 수많은 나라 축구대표 선수도 많지만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오늘 선전한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가 최고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신청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쉽게도 1-0으로 멕시코한테 졌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함께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마지막 예선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때까지 또 힘을 잘 비축해뒀다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경기 오전 10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 우리 선수들 에게 기운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0631번님 수국보다 예쁘고 맑은 사람 찾았다. 국적 불문 인정 임사랑 사랑해 다시 보내셨나요? 수국보다 예쁘고 멋진 사람 찾았다. 국적 보물 인정 임사랑 짱짱짱 사랑합니다. 제 지인이신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6456번님, 수 목 금요일까지 달리고 달리고 국물에 소주 한잔 하기 위해

열심히 또 일한 자만이 그 소주 한 잔에 기막힌 맛을 알수 있죠. 4114번님, 수려한 외모의 꽃, 국민꽃으로 임명합니다. 강진에 여행 와서 목포 MBC 듣게 됐는데, 도초도 수국축제도 가보고 싶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114번님, 강진 여행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또 들어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도초도 가보시면 더 많은 수국들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강진 여행 중이시니까 혹시 반값 여행 그걸로 놀러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강진에도 볼거리 또 먹을거리도 풍부하니까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0126번님, 숫자에 원하던 바램 축구 소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의 기상 떨친 선수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힘내요. 파이팅! 네,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이행시 감사합니다. 2792번님, 수없이 해도 끝이 없는 농산일, 국자 들고 찌개 뜰 힘도 없네요. 논에서 발라깃풀 맺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행시 보내서 죄송합니다. 신청곡 박해신 나쁜 놈 노래라도 들려주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이행시입니까? 말이 너무나 잘 되는데. 예. 그러니까 농사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국자 뜰 힘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서사가 있는데 왜? 2792번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게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하시면서, 몸 생각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92번님은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4875번님, 수상할 정도로 예쁜 사람이 있길래 국정원인 줄 알았네. 그냥 너였네. 하나 더 보내셨네요. 수요일에 고백하려고 했는데, 국물도 없이 차였어. 재미난 이행시 두 개나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신청곡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여러 신청곡이 있지만, 특별히 2792번이 이 노래 나갈 동안만이라도 좀 쉬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박해신의 나쁜 놈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수국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박해신의 나쁜 놈 듣고 왔습니다. 자, 주로도 백일장 수국 이행 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730님, 수줍게 피어난 6월의 꽃 중에서 국보급 중 최고의 우아한 꽃이로다. 어때요? 이행시 잘했나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152번님, 순수한 나의 최애 국수한 목포 남자 그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네, 국수한? 1152님의 그 박지연 씨 사랑은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예. 주로도 자타공인 박지연 씨 열혈 팬이시죠. 엔돌핀. 쇼맨십2 전국 투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고향 콘서트 성료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4484번님 수국 축제를 공주에서도 해요. 국민의 반이 방문하면 빅뉴스겠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공주에서도 수국축제를 하군요. 아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수국축제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규모는 우리 신안 도초도에서 열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31번님 수박은 여름에 먹고 국밥은 겨울에 먹지만 수국은 지금 봐야 제맛? 그렇죠. 수국이 폈을 때 봐야죠. 그리고 근데 국밥은 뭐 사계절 내내 먹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여튼 감사합니다. 5897번님 수소문에서 찾아온 이행시 맛집인 즐거운 오후 2시 국민 MC 임선랑 아나운서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후 늦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세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즐거운 오후 2시가 이행시 맛집이었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 MC는 아니지만 네, 국민 MC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과도한 칭찬 감사합니다. 0602번님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국위 선양했지만 져서 아쉽네요.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참 한 번의 실수, 예, 골키퍼와 수비수의 그 콜 플레이, 그러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그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찬스를 못 살린 것도 있는데 상대 골키퍼가 또 너무 잘 막더라고요. 우리는 잘 한다고 골문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골키퍼가 잘한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도 다음 경기 있으니까 다음 경기에 더 잘할 거리라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277번님

0: 수박은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죠. 국은 애호박 돼지찌개가 제일인 것 같아요. 노래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힘내라고 응원과 한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호박 돼지찌개. 애호박찌개. 맛있죠. 돼지고기 들어간. 네. 얼마 전에 저도 먹고 왔는데. 자, 그리고 오늘 저 생일 아닌데 왜 그러시죠, 다들? 6097님. 수많은 아나운서 중에 제일은 국민 아나운서 사랑님이죠. 아, 이럴 때저 말고 그 옆에 짝꿍이 있으면 이렇게 대신 좀 읽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스스로 이런 걸 읽으려고 하니까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예. 또 보내셨어요. 7428님. 수려한 외모에 멋진 휴식 같은 목소리. 국민 MC로 더운 날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선물 노리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듣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행운의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들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루두 100일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수국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세 분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42800.

0126 그리고 4712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주로도 백일장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릴 노래는 5138님께서 청해 주신 현진우의 고로해서입니다.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서남권 당선인들이 민영배 시장 당선인의 순천 동부청사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주청사는 서남권에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청사를 서남권에 두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선인은 이번 발언의 배경과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 서남부 해안과 지리산 자락 등 곳에 따라서 12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개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계 등 소방서 추산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서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1년가량 사무관리비를 직원 선물 등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뒤에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린 주꾸미 40만 마리를 오는 25일까지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주꾸미는 지역 해역에서 확보한 우량 어미로부터 인공 부화 과정을 거쳐 생산됐으며 신안과 함평, 무안, 진도 연안 해역에 방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꾸미는 1kg 약 13마리당 5만 원에서 6만 원을 호가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어종이며 지난해 기준 전국 생산량 중 전남 생산량은 12%인 45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군이 해조류와 바다숲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사업 대상은 고금과 소환, 생일, 금일, 친지 등 6개 어촌계로 해조류와 바다숲이 흡수한 탄소량을 측정해 탄소 크레딧 발급과 거래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완도군은 2027년 블루카본 인증서 발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거래를 통한 어업인 추가 소득 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치료를 잘 받아준 게 기특해서 헤어질 때 작은 선물을 주곤 하는데요. 온통 보라색으로 치장한 여자아이한테 옳다쿠나 보라반지를 건넸더니 핑크로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아이는 반지를 고르길래 왜일까 했는데 여자친구들 주겠다며 세 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조금은 안다고 자부했는데 한 길 입속은 알아도 열 길 아이 마음속은 모르겠으니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박재현의 무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4365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항상 가게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짬짬이 문자 사연 보냈는데 오늘은 동생이 조카 부대 행사 가는 김에 한가로이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딸 기숙사 보내고 바빠서 한 번도 못 갔는데 쉬는 날이라 픽업하러 가요. 좋아하겠죠? 그럼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혹시 미리 그 예고를 하셨나요? 간다고? 깜짝 이벤트였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하시고 또 따님과 조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3, 4부에서는 한 주간에 미처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샵 0891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L 하루틴 탄탄방수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빅토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튼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꺼져버린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119. 이번 한 주간 미처 보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해드리고 또 오늘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시간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8171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김미성의 먼 훗날이라는 노래 청해 주셨고 그리고 4312님께서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갈 곳도 없고 심심했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등산 다니는 재미에 삽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더워도 정상에 오르면 속이 뻥 뚫리고요. 내려오면 막걸리에 파전, 도토리묵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하시면

서 김용임의 내장산 청해 주셨습니다. 아, 퇴직 이후에 등산의 재미에 푹 빠지셨군요. 예. 이거 또 혼자 가면서 재미없는데 친구들과 같이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정상에 등극해서 바라보는 그 경치, 그 뿌듯함, 성취감, 보람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하산에서 먹는 막걸리, 파전, 뭐 도토리묵, 또뭐 닭백수 요런 것들은 진짜 꿀맛이죠.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4312번님, 예,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김미성의 먼 훗날과 김용임의 내장산 두곡 보내드릴게요.

김용임의 내장산, 앞서 들은 노래 김미성의 먼 훗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수요일에 1803님이 차 안에서 자주 들어요. 처음 문자 올려봅니다. 비 올 듯 말 듯 꿀꿀하네요. 아침에 본 영산강 하굿둑에서 본 하늘이 너무 이뻐서 올려봅니다. 박지현의 공짜 신청해 주셨는데, 아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참 죄송하네요. 네. 올려주신 사진이 너무 멋집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네. 약간 구름과 떠오르는 태양의 그 붉은 빛이 완전 조화롭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십시오. 1803님. 그리고 5978님, 배드민턴 동호회 들어갔어요. 옆집 형님이 계속 하자고 꼬드겨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10분 하고 넉다운 됐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네요. 네, 옆집 형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배드민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10분 만에 넉다운이 되셨다. 이게 운동량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동호회 활동은 해본 적은 없지만 동호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땀이 진짜 줄줄줄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처음이라 그럴 겁니다. 5978번님 좀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 체력도 길러지고 배드민턴 하는 그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형님한테 좀 살살 해달라고 해주세요. 한달 후에 5978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체력도 좋아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현의 공짜 그리고 서주경의 쓰러집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임사랑과 다 함께해요.
1: 지금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읽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021번님께서 랑대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합니다. 문초이 10시 50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하나 보내셨는데, 야, 이 보도블록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피어낸 수국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약간 파란기가 도는 거 보니까 이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이 자투리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작은 땅인데 그 땅에서 수국이 올라왔습니다. 산성길을 좀 뛰고 있는 그 자투리 땅에서 수국이 올라왔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3354님께서 민수연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도 청해 주셨더라고요. 어디 있었죠? 아까 여기 있네요. 2630님이 안녕하세요 랑디님 하시면서 이행시 아까 수국 보내시면서 민수연님의 쪽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3354님이 청해 주셨고 오늘은 2630님이 청해 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문초희의 10시 50분 그리고 민수현의 쪽방

민수연의 쪽방 앞서 들은 노래 문초희의 10시 50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62님의 사연과 신청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겁나게 덥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청취하신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시고 노래 신청합니다. 송대관 가수님의 지갑이 형님 신청합니다. 송대관님의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네.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그 구수한 사투리를 다시는 들을 수는 없지만 또 송대관 씨만의 매력이 넘치는 명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청해주신 노래 지갑이 형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1516님은 수국 글라디올러스 앞마당에 꽃이 폈어요 하시면서 수국과 글라디올러스 사진을 세장 보내주셨습니다. 와, 굉장히 글라디올러스는 처음 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꽃이네요. 색깔도 진하고. 그리고 수국 보내주셨는데 산수국인가요? 가장자리에 꽃이 폈고 가운데는 작은 꽃, 꽃잎처럼 생긴 꽃이 피어 있는데 이거 산수국 같은데, 네, 어쨌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눈여겨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730님께서 아까 수국 이행시 보내시면서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노래 청해 주셨는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3: 피가오.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이번 주 마지막 곡 사연은 5897님, 아까 수국 이행시 보내시면서 오후 늦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세요.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예보상으로 오후 6시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50에서 100mm, 그리고 남부, 전남 남부 서해안,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노래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0: 영암입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군사상 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수단은 단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면서도 대북 대화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과 거래해서 거둔 흑자 규모가 6년 만에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25년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대상 흑자 규모가 1,11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24년보다 55억 5천만 달러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 수지는 253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2년 이래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일본 경상 수지는 203억 달러 적자로 2024년보다 적자 규모가 23억 3천만 달러 커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예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6,224건 가운데 21%가 7월에서 8월에 집중됐으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제,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에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내역과 확정서를 보관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전라권과 강원 산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3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0: 아미산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함성 소리 진짜 풋풋하고 너무 에너지 있지 않아요?
3: 그렇죠. 네.
4: 자, 오늘 어디서 견학을 오셨을까요?
3: 오늘 인천 청라 쪽에 해원고등학교에서 방송부 13명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와. 싱그럽다, 싱그럽다 우리 학생들.
3: 씩씩하다 우리 학생들.
4: 그렇죠. 네. 아, 근데 우리 학생들 오늘 축구 봤어요?
5: 네. 아.
4: 어디서 응원했어요?
5: 학교에서.
4: 학교에서 응원했어요.
3: 학교에서 배려해주셔서 좀 틀어주나 보더라고요. 어머, 저희 애들도 틀었죠. 네. 네.
4: 비록 졌지만 그래도 멋진 경기를 펼쳐주셨어요.
3: 네. 그리고 또 예선 3차 남았으니까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근데 학생들 딱 보니까 나이가 네. 10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생이면요. 2008년생에서 2010년생 그 정도인 거죠?
3: 맞아요.
4: 맞죠?
5: 네.
4: 그럼 2002년 월드컵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로만 들었겠네요.
5: 네.
4: 하하.
3: 아, 모르겠구나.
4: 그렇죠.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왜 대한민국 짝짝짝짝 응원 박수 쳤었는데 그거는 뭐 국민 박수니까 그 리듬 다 아시죠?
5: 네.
3: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다 아시네.
4: 자다가도 하겠어.
3: 혹시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오 피슨 코리아 땅땅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5: 네. 네.
4: 아, 그럼.
3: 다 아는구나.
4: 그게 월드컵 또 축구 응원의 거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3: 그렇죠.
4: 이어지는 거죠. 그 나이와 네. 상관없이.
3: 맞아요. 구전되나 봐요. 그렇죠.
4: 아, 근데 요즘은 학생들 어떤 노래 응원가로 많이 불러요? 대표적인 응원가는 없어요?
3: 응원가?
6: 네. 계속해서 불러요.
4: 계속해서 그냥 방, 네. 무한반복?
5: 네.
4: 그래. 사실 응원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3: 맞아요.
4: 그냥 에너지가 들으면 확 솟구치는 그런 신나는 곡이면 모두 파이팅 넘치는 응원곡이 될 수 있는 거죠.
3: 아, 이렇게 같이 응원도 잠깐 해보고 하니까 네. 젠지 세대하고 좀 한결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저는.
4: 아, 네. 그래요? 예, 이 세대들은 예. 전혀 그런 건 눈치를 못 채운 것 같은데.
3: 하지만.
4: 근데 젠지가 아니라 알파 아닌가, 요즘은?
3: 요즘, 아, 알파일 거야, 아마.
4: 알파 세대 아니에요?
5: 네.
4: 아, 맞아요. 젠지가 20대.
3: 맞아, 저희 아들도 알파로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4: 우리 X세대.
3: 정말 옛날이죠.
4: 네. 아, 오늘 함께 하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감사하고요.
4: 남은 시간도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5: 네, 네
3: 잘 보고 가세요. 아, 방송반 친구들이니까 네. MBC PD로 올 수도 있어요.
4: 그럼요.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고마운 분들. 이한철의 노래 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퍼스타.

0: 네, 6월 19일 금요일 첫 곡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듣고 오셨고요.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엔돌핀 그리고 막 도파민 막 힘이 샘솟는 그런 노래가 응원가예요. 네. 그렇죠? 보통 양지혜님이 어머 때마침 청라 전화 중인데 반갑네 학생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라시 청취자 여러분도 학생들이 견학 올 때 그 느낌이 좀 달라요.
0: 그러니까요.
1: 아, 우리 집 조카나 네. 우리 집 아들딸이 가 있는 듯한 느낌.
0: 가족 같은 느낌이잖아요. 3168님이 아, 오늘 축구 맞아요. 졌지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유니폼이었죠. 너무 예뻤어요. 네. 하셨는데.
1: 아, 오늘 새벽엔 또 체코전 있었잖아요. 이겼잖아요. 네. 전 장권사님 소리 질러서 깼어요. 야. 자다가 갑자기 어머나 할렐루야 이러길래 보니까 체코에 이겼다고.
0: 체코전 제 방 보셨군요.
1: 네. 네. 네. 제 방 보시고 전 생방인 줄 알고 엄마 지금 아직 안 할 텐데 우리 아직 축구 안 해 했더니 아, 그
0: 체코전 제 방 보셨고 이제 오전 네. 10시에는 멕시코전 보셨고
1: 그러니까 전 네. 그래서 피해드렸거든요. 네. 그래도 하여튼 네.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 멋있고 그럼요. 다음 경기도 네. 네, 심기 일전에서 멋진 경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0: 다음 주 남아공전 잘하면 됩니다.
1: 부담 주지 마.
0: 아, 잘해야죠. 네.
1: 다 잘할 거예요.
0: 이영재님이 비가 쏟아지네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모두 조심히 다니세요 하셨는데 비가 오는 지역이 있군요.
1: 아, 비 와요. 저희 동네도 오. 이렇게 좀 오다 가다 오다 가다 비가 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엄청 후텁지근하지 않아요?
0: 오늘은요. 이 비처럼 마음의 비 촉촉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1: 네. 나 옛날에 진짜로 떡볶이집 DJ가 네. 이렇게 진행해서 단골 끊은 적 있어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에 있다. 예.
0: 김현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0: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오늘 좀 시계 가겠습니다.
1: 뭐 예. 내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아직.
0: 아니 이제 시계 갈 거예요.
1: 아 그냥?
0: 예. 어. 무조건.
1: 아 그래.
0: 예예. 예.
1: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0: 싫어하지만. 예예.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신젠타코리아.
0: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성원 에드피아.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올품.
1: IS동서.
0: 백조싱크.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0: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제목, 나의 첫사랑들.
6: 첫사랑들?
5: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6: 얼씨구.
5: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러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6: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7: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6: 아이고 아이고,
7: 당장 써야지.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나도 보낼래.
10: 나도
7: 제목 핀 마이크 때문에 라는 제목인데요. 충청남도에서 네. 김용무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6: 아,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7: 네.
6: 아, 그 몇 년 전이었어요. 대전 쪽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 신랑은 제 사촌 동생이고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 저희 작은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게 됐죠. 근데 그 저희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고 하시는 말씀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11: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불 꺼라.
6: 이 세 마디로 1년을 사시다가 그날 기분이 좋아졌다 하면 한마디 더 하십니다.
11: 응.
6: 이거예요. 작은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신가 보다. 예, 이겁니다. 이런 분이 아들 결혼식에서 축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 저희 집안은 일주일 전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가장 걱정이 많은 분은 작은 어머니셨어요.
11: 어?
6: 응, 아니 축사 연습 왜 안 하냐고. 응? 할 말은 생각한 거야?
11: 응.
6: 너 뭐 그냥 한두 줄 쓴 거야?
11: 응.
6: 그럼 안 된다고. 아유, 답답해 진짜. 아, 비켜봐봐. 내가 축사를 써줄 테니까 그대로 읽기만 해. 알았어?
11: 어.
6: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밤새 축사 원고를 쓰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시작되는 원고를 쓰시고 작은 아버지가 거실에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말씀은 없으셔도 이 감성, 감성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11: 오.
6: 쓰인 대로 읽는데도 이미 첫 줄에서 그냥 울컥하고 눈이 뻘개지신 거죠.
11: 사랑하는 아들.
6: 어머, 왜 저래?
11: 그리고 예쁜 면.
6: 빨리 읽어 그냥.
11: 오늘
6: 어머
11: 너희들의
6: 어머 저런 씨. 이 모습에 가장 초조하고 가장 짜증이 나는 분은 작은 어머니셨죠.
11: 앞으로 꽃길만 걸어.
6: 아, 왜 저래 상주야? 왜 이렇게 울어? 이거 축사야 지금. 추도사가 아니고 누가 죽었니? 장례식 왔어? 아우, 나 진짜 미쳐 내가. 아니,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뚝! 그만 울어.
11: 알았어.
6: 그놈 응 소리 좀 그만해.
11: 어.
6: 아우, 짜증나 진짜 씨. 결혼식 당일에 여보, 절대 울지 마. 응? 당신 울면 아들하고 며느리 다 울고 며느리 화장 다 지워지고 그건 박살 나는 거야 결혼식. 마침내 결혼식 당일 작은 아버지가 손에 든 축사 원고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많이 떨리세요? 저기 이제 곧 직원 올 겁니다. 예.
12: 아버님, 이리 오세요. 양복 안쪽에 핀 마이크 채우실게요.
11: 예.
12: 일단 채워놓고 이따 축사 순서 때 마이크 켜드리실게요. 고개 잠깐 들어보실까요?
11: 예.
6: 근데 문제는 마이크를 채우자마자 벌어졌습니다. 이따가 올려준다는 그 마이크가 이미 켜져 있었던 거죠.
11: 아.
6: 예, 그걸 몰랐던 작은아버지는 식장 뒤 구석 쪽으로 걸어가면서 혼잣말을 하셨고, 그게 예식장 전체 스피커로 흘러나온 겁니다.

0: 아이고 죽겠네. 내가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더 떨리냐.
1: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자 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르고 계속 혼잣말을 하셨죠.
0: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긴 가네. 어릴 때 팬티만 입고 동네를 막 뛰어댕겨갖고 저놈 어떻게 장가는 가나 했는데.
1: 신댁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웃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유일하게 못 웃고 계신 분이 작은어머니셨습니다.
0: 아유 떨려.
2: 아유. 세상에 아유 나 진짜 저 양반 저 아니 잠깐만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딨어? 어? 저 구석인가?
1: 그리고 그 순간 작은아버지의 한숨과 함께 작은어머니가 들어선 안 될 말이 들려왔습니다.
0: 아 우리 아들은 나처럼 잡혀 살지 말아야 될 텐데.
2: 어머 세상에.
0: 이거 초장에 잡히면 평생 약도 없는데 말이야.
2: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딨어 이 인간 진짜.
0: 뭔 말만 하면 그냥 거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짜증내는 거야. 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2: 이걸 미쳤어 진짜.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0: 아휴 가출하고 싶다.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아휴 남자는 모름지기 결혼을 잘해야 길을 펴고 사는. 어휴 당신 여기 왜 왔어?
1: 다행히 작은 어머니를 만나신 모양이에요.
0: 아유 축사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2: 조용히 해. 응? 조용히.
0: 왜 아직 내 순서 아니잖아.
2: 마이크
0: 뭐 사회자 마이크 고장났어?
2: 아니 당신 마이크가 켜졌다고.
0: 어휴
2: 가슴 마이크 불 들어왔잖아.
0: 아니 이게 왜 사라졌어? 사라지냐 이게?
1: 순간 예식장 하객들은 웃다가 다들 뒤집어지고 신랑 친구들은 박수를 쳤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말이 없으셔도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시는 분인데 아마 평소에 아껴두셨던 말을 그날 다 쓰신 것 같았습니다. 예식홀 직원이 뛰어오지만 않았다면 이 해프닝은 계속됐겠지만 예식홀 직원이 서둘러 마이크를 꺼주고 사회자의 능청스런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3: 예, 오늘 예식은 이렇게 아버님의 인간미 넘친 특별 무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마침내 작은아버님의 축사 시간이 됐을 때 작은아버지는 앞에 나와 원고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부채처럼 떨리니까 포기하셨는지 그냥 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0: 아들 나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랜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해줬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웠다. 아버지가 된 것도 다 네 덕분이고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 것도 고맙다. 아 그리고 며느라 이 아버지는 말이 좀 짧다. 그런데 마음만은 짧지 않아. 표현은 못해도 너를 딸처럼 아껴주마. 아 그건 내가 약속한다.
1: 그 순간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고 하객 속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작은아버지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0: 아유 그리고 사돈 아까 우리 아들 어렸을 때 팬티 얘기는 잊어주세요. 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주착바가지는 아니었습니다.
1: 예. 결혼식장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고 그날 알았습니다. 결혼식이란 게 뭐 꼭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고 뭐 하나 꼬여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작은아버지 요즘 다시 말씀이 별로 없어지셨지만 표정은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화이팅!
4: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어주셨네.
5: 진짜.
4: 아 근데 저는 가끔 저희 개그맨이란 직업군 때문에 그런가 우린 좀 변수를 좋아하잖아요. 돌발 네. 상황이나.
5: 웃기면 그만이죠.
4: 네, 그러니까 모두가 유쾌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5: 맞아요.
4: 아 근데 어머님은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못 웃을 수밖에 없겠다. 네. 어머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5: 하루 종일 해명을 하셔야 되는. 네,
4: 그러다가 저는 저 사람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갔겠는데.
5: 이정환님이 아 뭐야 웃기다가 감동적이기까지.
4: 그렇죠.
5: 진심이 느껴지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요즘은 스몰 웨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미 있는 장면들을 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5: 그쵸,
4: 이런 스몰
5: 그쵸.
4: 웨딩은. 네. 김명자님도 아 진짜 인간미 넘치는 축사네요 하셨어요.
5: 네 아버님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어요.
4: 그러니까 사실 네. 그 하고 싶은 말을 막 빼곡히 적어 넣었다가도 이렇게 싹 집어넣는 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5: 네. 네,
4: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몇 마디가 준비한 축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5: 6257님께서는 회사 분위기 안 좋았는데 웃음이 너무 나서 화장실을 잠깐 대피했습니다.

0: 아, 두 분 진짜 너무 잘 살리신다.
1: 잘 왔어요. 그리고 조금 막 이제 키득거리고 웃기 좀 그러면 흐느낌으로 좀 이 모드를 바꾸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0: 그렇죠.
1: 네. 아, 김대리 뭐 하나.
0: 아, 우는 거야, 뭐야?
1: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0: 갑자기. 하자, 제가 세수하고 와.
1: 예,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40대에 갱년기가 오나? 이러면. 네. 모두 전화.
0: 에휴.
1: 신승훈 씨의 노래 듣고 갈까요?
0: 네.
1: 날 울리지 마.
0: 날 울리지 마. 신승훈.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0: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김다리, 지라시 빌딩 아직도 못 찾아서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미리 안 찾아보고 뭐했냐?
2: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치라서 아 분명 이쪽이 맞는데 아 미치겠네. 아 다시.
1: 지라시 빌딩 사거리 건너에요.
2: 예? 누구세요?
1: 맞은편 사거리 건너 가지고 네? 아파트 상가 지나 초등학교 끼고 좌회전 해가지고 직진하면 나와요. 내가 이쪽 실이 빠삭해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오케이. 정치자 2172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제보해 주셨어요.
3: 싫어요. 예.
4: 거래소 갔는데 제가 길치를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외국인이 유창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두 분이 저 대신 그분께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와.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외국인이 길 알려줘서.
4: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국분들 보면 긴장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저보다 한국말을 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3: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네. 웬만한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 안 되잖아요.
4: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왜 우리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도 몇 분 소개가 됐는데 이 넓은 서울 땅 내가 선 곳 하나 박을 내 땅이 없다니 이거 외국분이 해가지고 네. 아니 이런 관용어를 안다고? 뭐 이런 아유. 경우가 있었잖아요.
3: 맞아요. 네. 자 오늘 외국인이 많은데 요즘 대한민국에 그분들과 얽힌 사연들 받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생일.
4: 주변에서 만난 외국인도 좋고요. 네. 또 해외여행 가서 외국인과 생긴 에피소드도 좋고요. 네. 뭐 우리나라 외국인 동료를 소개하는 것도 좋고요. 네. 나보다 더 입맛이 한국적이고 유교문화를 따진다든지.
3: 오 유교문화 배웠나?
4: 저 이모니가 이모부 같은 네. 경우는 완전 토종 일본 사람인데 일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3: 아,
4: 한국
3: 진짜?
4: 음식만 먹어요. 대게 고추장 된장
3: 특이하시다.
4: 청국장 오. 간장게장 뭐 이런 거 완전히 냄새 나는 청국장 있잖아요. 오리지널 옛날
3: 고급한 거.
4: 네. 그 옛날 거보다 요즘 건 냄새가 안 난다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뭐 그럴 정도로 입맛이 완전 토종 한국인.
3: 또는 외국인 어린이가
5: 귀신 씨 나를 까먹는 소리 하네.
3: 뭐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표현을 잘 썼다든지.
4: 그렇지 속담을 발음 네. 정확하게.
3: 왜냐면 평생 한국에 살았던 외국인도 많거든요.
4: 또 일하러 해외 나갔다가 외국인 만나 결혼한 분도 많이 네. 계실 거고.
3: 맞아요.
4: 자 외국인과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정선희 씨는 외국인은 안 만나봤죠?
4: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3: 교포를 만났구나.
4: 짧은 문자 50원. 너는 정말 초라해질 거야.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4: 여명의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도 진짜 90년대 초반이었나?
3: 외국인인데 한국말 너무 잘했잖아. 이때 여명 씨가.
4: 진짜 가사를 네. 여명 씨가 너무 또박또박 말했어요.
3: 그러니까.
4: 사랑한 후에.

0: 잘생겼어.
1: 여명 멋있었죠, 그죠?
0: 노래 네. 들었는데 잘생겼어. 노래도 잘생겼어.
1: 자, 외국인과 생긴 애 볼게요. 8977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외국인이 딱 앉더라고요. 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좋은 버스를 답답해하길래 편하게 가라고 제가 일어나줬어요. 네. 서서 가려고요. 네. 그랬더니 외국인이 안 가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응? 한국말 어디서 배운 거니? 크크크.
0: 안 거까지는 알겠어.
1: 안 거면 전라도 쪽이긴 한데 가라오는 저기
0: 탈북하셨네.
1: 노스코리아
0: 어디 초소에
1: 안 거
0: DMZ
1: 안 가서 가라오.
0: 알겠습니다. 이러 앉아야 돼.
1: 그저 독일인 끼니 딱이야.
0: 진짜 몇십 년을 우려먹는 거 같고 독일인 끼니 딱이야. 어디 약간 그 경계가 강원도 쪽인가?
1: 그러게요.
0: 강원도 쪽 사투리를 딱 들으면 약간 처음에는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있어요, 약간 억양 때문에
1: 원래 그 도 접경적이 있는 지역들이 사투리 섞여 있더라고요.
0: 살짝 섞이잖아요. 예. 말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당황하셨겠네. 2768님. 아, 의경으로 근무하던데 미군 기지 파견 근무를 갔는데 호기심에 영화에서 보던 게 생각나가지고 외국인을 붙들고 코리아 시가렛, 아메리카 시가렛, 체인지, 오케이? 했더니 그 미군이요. 예? 담배 몸에 안 좋아. 금연해. 하면서 박하사탕 두 개를 쥐어주더라고요. 아 참.
1: 아 우리 담배 너 담배 바꾸자 그랬더니.
0: Hey, hello. 코리아 시가렛. 오케이. 아메리칸 시가렛. 체인지. 오케이.
1: No. 담배 몸에 안 좋아. 금연해.
0: 죄송합니다.
1: 사탕 먹니?
0: 박하사탕. 파해.
1: 파해는 뭐야 정철 씨? 파해.
0: 입속이 파해. 그래 진짜 이제는 선입견이야. 외국 사람들 보고 막 우리가 아 진짜 우리가 외국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이미 왔을 때 그분들이 이미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사말 정도는 네. 할 수 있다는.
1: 근데 심지어 이번 오래돼서 미국은 오래 계셨으니까.
0: 예전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너무 당당하게 한국말 안 했어. 외국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1: 송승희님 네. 친구들하고 말레이시아로 여행 갔을 때 현지인이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땡큐 했더니 사진 찍어주면서 다들 김치 한참 웃었네요. 사진도 잘 나왔어요.
0: K컬처의 미용인가? 좀 시대가 진짜 그렇게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1: 맞아. 한국인들 자주 가는 곳에 가신 그 가이드분들은요. 네. 한국말 잘합니다.
0: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교민분들이 되게 좋대요. 요즘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7344님. 애들 원어민 영어 선생님 집들이에 뭐 사다 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영어 선생님이 김치 나 김치 좋아.

0: 쇼브너셔 나파김치. 왜 이런 나바?
1: 나는 갓김치는 모르겠는데 나바김치 너무 좋아하거든.
0: 우리 시아빠 갓김치 좋아해.
2: 갓김치.
0: 갓김치.
2: 어, 갓김치.
0: 아니 근데 진짜 네. 김치가 인기가 너무 많대요.
2: 그렇죠.
0: 그래가지고 김치에다 막 롤 말아가지고 한 입 크게 먹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잖아요.
2: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김치 먹는 영상 많더라고요.
0: 쇼츠로 또 나오고. 네. 8169님. 아, 저희 동네에 외국에서 시집온 새댁이 있거든요.
2: 네.
0: 아, 처음에는 되게 수줍어하는 듯하더니 친해져가지고 다 같이 시댁 얘기하는데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 흉을 한국말로 얼마나 찰지게 잘 보는지.
2: 어이구 어이구.
0: 그냥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시월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2: 그렇죠.
0: 아무래도 네, 좀 그렇죠.
2: 어디서 오셨을래나 너무 궁금해.
0: 형이 아 참 오케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한국말.
1: 그렇지 그 집 어머니는 잘해주시지 시세댁.
0: 장난 아니에요.
1: 어 좋아 잘해주시나 보다.
0: 아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심술구죠.
2: 심술구죠 알아.
0: 네. 이래.
1: 못 살게 군다니까. 사람을 못 살게 그러.
0: 내가 이놈의 거북 갈등 때문에 고향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1: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0: 2411님. 네. 아, 대파 씻는 화물기사입니다. 네. 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분이 있어가지고 차에 적재 하는 방법을 손짓, 몸짓, 발짓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려줬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2: 캄보디아 사람이.
0: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네. 일하러 오신 분이니까 간단한 한국말 정도는 아마
2: 그러니까요.
0: 네, 준비해 오셨을
2: 다
0: 텐데.
2: 아신다니까요.
0: 네, 저희는 나름대로 좀 배려해 드리려고 또 하다 보면 네. 그분들이 한국말 발음이 더 정확하다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아,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뭔가 벽을 느끼는 것보다 예전에는 좀 우리나라에 외국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거나 관광을 하시거나 좀 벽이 느껴졌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벽이 좀 허물어지는 느낌?
2: 어떤 해외여행 유튜버께서 동남아 쪽에 가셨는데 네. 거기서 그 나라 분께서 한국말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영상에서.
0: 세상에 고마워라.
1: 한국? 한국?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아, 안성에서 12년 일했어.
0: 경력자.
1: 나 부자 됐어.
0: 진짜.
1: 사장님 잘해줬어.
2: 자기네 집에 초대하고.
0: 좋다.
2: 네.
0: 아, 그런 경우는 너무 감사하지.
2: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아, 진짜. 네. 자, 여자친구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이 여름 여름해.

0: 자, 오늘 주제 세상 사는 이야기, 외국인과 생긴 일인데요. 오늘 통신원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분하고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1: 아니, 네. 저 이분 거 문천식 씨가 보여준, 아, 우리 강다희 작가가 네. 보내줬다. 쇼츠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창인 그 월드컵이 한창인 멕시코에서 네.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우리 MBC 스포츠 기자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계시는데 뽀뽀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볼에 뽀뽀를 하셔가지고.
1: 그 리액션 보고 빵 터져가지고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0: MBC의 손장훈 기자님이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라시에서 네. 그 MBC 손장훈 기자님을 지금 연결해서
0: 그쵸.
1: 지금 멕시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0: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외국인들과 생긴 에피소드니까.
1: 그렇죠. 예. 멕시코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 통신원 MBC 손장훈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 제가 월드컵 취재하다가 멕시코에서 리포팅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멕시코 여성분에게 기특 뽀뽀를 받았는데요. 10년 방송하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멕시코의 깊은 향수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통신원 손장훈이었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손장훈 기자님 영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네.
0: 기자님, 조회수가 엄청 높던데 이렇게 이슈가 될 줄 알았나요?
2: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1: 아, 지금 현재 시각 몇 시예요, 기자님?
2: 지금 한 1시 반, 2시 다 되고 하고 있습니다.
0: 새벽 1시죠?
1: 아, 그러시구나.
0: 네. 심야, 심야. 네.
1: 근데 네, 그 당시에 네. 어떤 느낌을 조금 생생하게 전해 듣고 싶어요. 이렇게 네. 리포팅하고 있을 때 그 외국분이 와서 이렇게 뽀뽀를 쪽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첫 느낌?
2: 당황스럽기는 했죠. 네. 뭐 근데 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건데.
1: 근데 왜 여자친구 있다고 바로 아예 보이 걸프렌드는 뭘까요?
2: 걸프렌드죠. 아 근데 이제 보이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1: 예, 예. 많은 분들이 조금 예 다소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2: 그래서
1: 아니 근데 너무
2: 뭐 대범하게 뭐 받아줬습니다.
1: 아 재밌었어요. 그
0: 기자님,
1: 여자분이 멋있더라고요.
0: 그 멕시코에서 네. 한국인들에 대한 친근감을 많이 느끼나요?
2: 네, 아 진짜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른 취재 오신 분들도 느꼈을 텐데 네.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제 조금 거의 막 셀카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는 못해도 네. 한국어로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걸어주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1: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진짜 좀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진짜 큰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BTS도 한몫한 거죠.
1: 맞아.
2: 네, 그게 올해 뭐 공연도 하고 해서 그렇죠. 뭐 대통령도 나와서 이렇게 맞아준 게 네. 그런 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1: 그래서 사실 BTS
0: 뭐 예전에
2: 네. 예. 그때 2018년에 월드컵 때 뭐 손흥민 선수가 골라서 멕시코 16강 갔던 것도 뭐 큰 그게 도화선이었던 것 같고요. 최초에는.
1: 아니 BTS 그 네. 아미는 그 응원복도 네. 반반 이렇게 같이 입는데요.
0: 그래요.
2: 네. 맞아요. 네.
1: 멕시코 분들 응원 진짜 강렬하게 하시더라고. 막 학교 휴교까지 했던데 네. 멕시코 응원 문화 어떻습니까?
2: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스포츠 취재 기자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월드컵도 가보고 했는데 예.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팬분들이 제일 열광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네. 이분들 못지 않은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그랬구나.
2: 진짜 뭐, 경기 내내 뭐, 환호성하고 이런 거 진짜 엄청나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예. 이분들은 좀, 잘할 때는 되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데, 네. 또, 자기네 나라 대표팀이라도 못하면 바로 야유를 하세요. 그래서 뭐, 되게 알짝 없다.
0: 야, 웃기다.
1: 아, 시계 키우시는구나. 네.
0: 뜨겁구나.
2: 네, 세게 네. 키우신 것 같아요. 인내심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자고, 현재 기자분.
1: 오늘 멕시코전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좀 우리 선수들이 잘했는데
1: 네 맞아요.
2: 뭐 다들 보셨겠지만 뭐 좀 김승규 선수가 실수 하나 한 게 좀 아쉬웠고요.
0: 맞아요.
2: 막판에 뭐 조규성 선수 헤더가 들어갔으면 좀 그래도 1대1로 비어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러니까요.
2: 근데 뭐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감독 홍명보 감독도 뭐 잘한 것 같다고 하고 상대팀 아기레 감독도 뭐 네. 뭐 우리 팀 전술 때문에 고생했다고 한가 봐선 뭐 못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잘했는데 실수가 네. 있었죠.
1: 기자님 네. 오늘 이렇게 네. 저희와 함께 현지에서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요
2: 네,
1: 시간이요.
2: 네. 네. 네.
1: 할 말 다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 네.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2: 네.
1: 네. 그 해외에서도 이제 유명해진 여자 친구분께 한 말씀 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빨리 돌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1: 가요?
0: 뭐 이런 거 있잖아. 사.
1: 네. 우리가 준비한 음악이 있는데.
0: 사 뭐.
2: 아 사랑합니다.
0: 예. 손장훈 기자님. 네. 심플하시네요. 네,
1: 여자친구가 많이 연상이세요? 좀... 되게 어려워하시네.
2: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제가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0: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퀴즈도 네. 준비하셨죠, 손장훈 기자님?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제가 외국인의 잘할게요. 네. 제가 외국인에게 기습 뽀뽀를 받고 다급하게 외친 한마디 I have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걸프렌드, 2번 와이프, 3번 베이비 이렇게입니다.
0: 걸프렌드, 와이프, 베이비 중에 맞춰주세요. 샵 네.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네.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이 세 개를 네.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1: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아, 신성철님, 9586님, 8312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5: 그 외국인도 당황했겠네요. 아, 누가 사귀지? 그냥 뽀뽀해준 건데.
14: 나는 없다니.
15: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14: 근데 그 여성분의 태도가 나는 너무 멋있었어. 되게 오케이 막 글로벌하게 그런 호감을 하는 게 막 질척질척이 아니라 단순 호감인데 이렇게 배포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 언니 너무 멋있어. 내 스타일.
15: 알겠습니다.
14: 태연의 노래 레인. 예, 1,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5: 네,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5시 5분에 사랑극장 준비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또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한 노상에서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SNS에 한동훈 의원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IP 주소를 확인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있어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 2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8

0: 7명이 천거됐고 그중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여성은 16명이 천거되어 2명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명단에는 올해 388억 1,189만 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재산 1위를 기록한 임혜지 대구가정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에서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며 정부는 근거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재정 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전라권과 강원산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치료를 잘 받아준 게 기특해서 헤어질 때 작은 선물을 주곤 하는데요. 온통 보라색으로 치장한 여자아이한테 옳다쿠나 보라반지를 건넸더니 핑크로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아이는 반지를 고르길래 왜일까 했는데 여자친구들 주겠다며 세 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조금은 안다고 자부했는데 한길 입속은 알아도 열길 아이 마음속은 모르겠으니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질 텐데요.
2: 4430님이요. 원래 차에서 라디오를 안 듣다가 듣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계속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재밌네요. 저는 말하는 것보다 얘기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1: 아, 듣는 걸 좋아하시군요.
2: 사랑극장까지 쭉 잘 듣겠습니다. 두 분은 쭉 떠들어주세요.
1: 예, 그럼요, 그럼요.
2: 나랑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친구가 되겠는데.
1: 그렇죠. 정선희 씨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2: 네. 예. 저는 노래 듣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1: 근데 정선희 씨, 응?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응. 들으라는 거예요.
2: 아, 입도 두 개였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2: 너무 안타깝다.
1: 네, 김현수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대해 주시고요.
2: 네, 오늘 지라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신젠타 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약,
1: 빅토스,
2: 청원아이스,
1: 삼성증권.

0: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의 명배우 명성우님, 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2: 본인의 연애와 결혼 얘기를 또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5: 익명으로 해드릴게요. 김정희님. 예. 남자분이신데 전 여친 이름은 선민이고요. 현 만화님 이름은 상미입니다. 결혼 초에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종 전 여친 이름으로 선민아, 선민아 하셔가지고
2: 어머님 저 상민데요?
5: 그래, 내가 뭐라 했니?
2: 선민이요.
5: 그래, 이렇게 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이 세서 발음이 흐린 거라고 변명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이름 비슷한 사람하고는 연애를 안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그게 되든가요? 그게 내 맴대로 되든가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5: 상민 씨한테 경상도 발음. 선민아, 선민아.
2: 네? 어머니 누구 부르시죠?
5: 정거진가? 나 사람이...
2: 선민이요? 저 상민데요, 어머니.
5: 그래, 사미. 사미.
2: 어머니, 순발력 좋으시네요. 자기야, 나 좀 보자.
5: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2: 그래, 그 보면은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또 헷갈릴 수 있어.
5: 그렇죠.
2: 그래, 좀 조심해야 되지. 남자, 여자 이거 불문하고 X랑 이름 헷갈려서 싸운 사례가 꽤 많아요.
5: 이렇게 되면 다 괜찮은데 뭐 집에도 자주 데리고 왔었나 봐? 이렇게 싸움이 나거든요.
2: 그러니까 제가 아는 후배처럼 이름을 다 익히기 전에 관계를 끝내는. 미안.
5: 전 어머니께 이름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엄마 얘 걔 그냥 걔예요.
2: 걔가. 자, 오늘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5: 경상북도에서 남자분이 준 사연인데요. 제목은 결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 아하, 이런.
5: 예, 남자 주인공 김영선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2: 영선 씨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교회 소그룹 모임.

0: 안녕하세요. 남유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와.
2: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영선 씨는 자꾸만 유정 씨에게 눈길이 갔고 웃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꼬리가 보기 좋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그녀를 보고 오면 그 주 내내 유정 씨가 생각날 정도였죠.
0: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아, 저기 잠깐만요.
0: 네?
1: 저기 우리 소모임에서 봉사활동할 사람 모으고 있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아, 저기 그 모임은 주중에 한 번 더 나와야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아, 좋은 일 하는 건데요. 좋죠. 무슨 요일에 모여요?
2: 그렇게 모임의 횟수는 늘어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될수록 영선 씨는 유정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선 씨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그 결과는요?
0: 싫은데요.
1: 예? 아이, 왜요? 남자친구 없다고 했잖아요.
0: 남자친구 없어서 쉽게 보셨나 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확실히 얘기할게요. 저는 영선 씨하고 사귈 마음 없습니다.
2: 와, 그 거절이 얼마나 단호하던지 영선 씨는 한 번 더 물어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 영선이 형! 아, 여기서 뭐해? 집에 안 가?
1: 어? 가야지.
3: 어? 저기 유정 누나 아니야?
1: 어.
3: 와, 참 신기해. 유정 누나는 되게 막 절세미는 아닌데 사람이 참 호감 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처풀이었나 봐.
1: 어? 처풀? 처풀이 뭐야?
3: 아, 천시럽긴. 처치 커플, 교회 커플이었다고. 거기서 같이 소모임하면서 사귀었대. 이름이 뭐래더라? 뭐 민성이? 민성이? 어, 그 교회 킹카였대.
1: 킹카?
3: 어. 이거 유정 누나 고향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정확한 정보야. 둘이 헤어지고 유정 누나가 우리 교회로 옮긴 거잖아.
2: 영선 씨는 그제서야 유정 씨가 자신의 고백에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1: 그럼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2: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선 씨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1: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죽을 때까지 모쏠이다.
2: 그러던 어느 날, 때마침 교회 후배 천식 씨가 영선 씨에게 야구표 두 장을 내밀었는데요.
3: 형, 혹시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줄게.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표야.
1: 야, 그거 나 줘. 나 같이 갈 사람 있어.
3: 어, 그래? 누군데?
1: 어? 아이, 그건 나중에 그 성공하면 알려줄게.
3: 있는 건 확실하지? 이 자리 야구장 키스타임 때 그 카메라에 자주 잡히는 자리래. 야구장에서 알바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것도 거의 확실한 거야, 형.
1: 와, 고맙다. 잘 되면 내가 그 안덕 쏠게요.
2: 그래서 영선 씨는 그 야구표 두 장을 손에 쥐고 교회에서 만난 유정 씨에게 물었죠.
1: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2: 유정 씨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0: 아니요, 안 좋아해요.
1: 에? 네.
2: 이런 단호한 거절은 영선 씨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영선 씨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야구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절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또 영선 씨는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었는데
1: 시간 되는 날을 알려주시면 다시 구해볼게요.
2: 근데 야구를 아예 안 좋아한다니 영선 씨는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또 포기하기가 싫었던 영선 씨.
1: 아, 그래도 한번 같이 가실래요?
0: 싫은데요.
1: 저 룰을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가르쳐줄게요. 네?
0: 싫은데요.
1: 아, 야구장 가면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팔아요.
0: 네, 많이 드세요.
1: 에?
0: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유정 누나. 지금 가요?
0: 다음 주에 봐.
3: 가만 보면 유정 누나는 항상 바쁜 것 같아. 맨날 제일 먼저 집에 가네. 아, 참 형, 야구장 같이 갈 사람은 구했어?
1: 방금 퇴짜 맞았다.

0: 없다. 씨.
1: 에? 뭐야? 형 유정 누나하고 가려고 그랬어?
2: 후배 천식 씨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1: 와, 이 형 봐라. 형, 유정 누나하고 민성 형하고 배팅 게이지 알지? 그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게임 있잖아. 그거 다 싸운 거 몰라?
0: 에? 아, 진짜?
1: 근데 몇 주 후에 헤어지게 돼서 유정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가 야구가 됐대잖아. 이 형 진짜 어떡하지? 정보력이 저질이네. 그런 정보력으로 무슨 연애를 해. 아, 급히 안 돼서 다시 줘. 아, 진짜 못 쏠.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깝깝하다 깝깝하다.
0: 난 진짜 왜 이러냐.
2: 그렇게 혼자 소가리만 깊어가던 어느 날, 영선 씨는 몸이 너무도 피곤하고 열이 나고 또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시련이라고 몸살이 난 건가 했는데 의사는 말했죠.
3: 아, 네, 그 A형 간염입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서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 입원 치료를 하셔야겠어요.
2: 당시 영선 씨는 알바를 3개나 하고 있었고 학교에 가서 수업도 들어야 했기에 입원까지 하게 되면 많은 일이 꼬이는 상황.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었기에 모든 일을 미뤄둔 채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자.
4: 저...
2: 그렇습니다. 그녀는 유정 씨였습니다.
0: 아니 유정 씨가 여기를 어떻게...
5: 왜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0: 아, 네, 네.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
5: 어머나 세상에 할렐루야다. 아, 일어나서 좀 앉아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5: 아유, 그래요. 어떻게 남자친구는 있어요?
0: 아, 저기 엄마.
5: 아, 왜?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
0: 아유, 엄마 자꾸 이러시면 나 평생 노총각으로 산다.
5: 이놈이 진짜 어따 대고 협박이야. 야, 혼자 사면 네 손해지 뭐 내 손해냐?
0: 그런가?
2: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만 영선 씨는 궁금했습니다. 유정 씨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4: 제가 괜히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차갑게 말할 것까진 없었는데.
0: 아이씨, 괜찮아요.
4: 그래도 미안해요.
0: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거 아니에요. 동생이 먼저 아팠는데 저도 A형 간염이래요. 아, 전 그렇게 마음 쓰이면 기도나 좀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아, 근데 유정 씨 기도빨 좋아요?
4: 네?
0: 저는 빨리 취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좀 쉬시죠.
4: 그래서 알바를 3개씩이나 했던 거예요?
0: 예. 장남의 입장이 그런 거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2: 그날 영선 씨는 유정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달까?
4: 언제 퇴원이에요? 또 올게요.
0: 예? 진짜로요?
4: 그리고 우리 일단 친구로 시작해요.
0: 진짜요?
4: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누굴 사귄 적이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으니까 같이 알던 사람들까지 관계가 서먹해지더라고요.
0: 아, 그때 천식이가 말한 게 이거구나.
4: 제가 2살 어리던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0: 예? 네. 당연하죠. 예.
4: 그럼 내일 봐요. 오빠, 참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내일 제가 올 때 사올게요.
2: 그렇게 영선 씨와 유정 씨는 친구가 됐습니다.
6: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7: 야, 유정 누나랑 친구 먹기로 했다고?
1: 형 진짜 모습을 봤구나.
0: 왜?
1: 아니, 그게 지금 좋아할 일이야?
0: 왜?
1: 아니, 여자들이 내가 갖긴 아깝고 남주긴 아까울 때 하는 말이 친구하자 이거야.
0: 진짜?
1: 아, 이 형 어디

0: 어디다 가르쳐야 돼 진짜. 형은 지금 어장 관리하는 거잖아. 아,
1: 뭐? 아.
2: 그날 유정 씨의 눈빛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선 씨의 머릿속이 너무도 복잡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예, 교회 소모임에서 만난 그녀. 영선 씨는 그녀에게 한눈에 확 반한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확. 근데 그녀가 친구로 지내자고.
0: 크, 친구로. 예.
2: 아. 어, 지금 음악 8001님. 아, 진짜 맛있게 고춧가루를 뿌리시네. 아우, 첫 음악이 보랏빛 향기라니. 흠. 결과는 잿빛. 예. 결을 같이 하지만 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3: 88류 님은 천식 후배가 유정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의심스럽네요. 천식이 너 또. 아,
2: 나는 근데 이 지인이나 친구 중에 아, 형 모술 맞구나. 아, 여자가 그냥 딱 봐서 거리 두고 싶을 때 한 마리 친구 뭐 이렇게 초치는 친구 난 별로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게 객관적이고 냉철한 게 아니라 왜 질투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천식이랑 후배는 내가 봤을 땐
0: 별로예요?
2: 개벼워. 호사가 4418님. 예. 아, 이 와중에 인천이 지금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0: 아, 그래요?
2: 차 볼륨을 업 계속 업 시켰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극장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부럽다 그 여자분.
0: 왜요?
2: 거절도 하고 와야 거절을 하고. 난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아, 거절.
2: 단호하게 거절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거절을 연습하세요.
0: 뭐가 와야 거절하죠.
2: 일단 연습해요.
0: 아니,
2: 맛있게 거절할 수 있게. 저기요. 아니요. 됐어요. 저 실례합니다. 예.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I have a boyfriend.
0: 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
2: 아니에요. 우리에겐 네. OTT도 있고요.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0: OTT는
2: 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 다른 걸 차치하고 이 관계가 문천식 씨 봤을 때는 네.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확률이 좀 낮죠. 낮아요.
2: 그 친구라는 것 때문에.
0: 네.
2: 나는 그게 어떤 거리를 두려고 어장 관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전 남친에 대한 이 여자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연애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로직 신앙에만 몰두하고
0: 싶어요. 아, 말라올까 봐.
2: 예. 굉장히 그거 교회 옮길 수도 없고. 네. 지금 저 장로님 딸이랑 여기 집사님 아들이랑 사귀었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야구장에서 배트 들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 그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그럴 수 있죠.
2: 제 3자들의 입에 너무 오르내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네. 일단 좀 이 남자를 지켜보고 싶은 게 아닌가.
0: 아, 그런 거일 수도 있죠.
2: 그죠?
4: 근데 남자들은 약간 친구로 지내자 그러면 완벽한 거절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대부분 거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2: 그러면 약간 은근한 눈으로 촉촉하게 친구 어때? 하면 안 돼?
0: 술 취한 거예요? 뭐예요?
2: 왜 이렇게 기분 나빠?
0: 안 되죠?
2: 친구 어때? 기분 나빠?
0: 친구요?
2: 친구가 뭐야? 사람 뭘로 보는 거야?
0: 무슨 말 하는 거예요?
2: 아, 친구라니. 진짜. 아, 나 진짜 인사해야 돼. 남자 친구야, 이거. 아, 진짜 왜 저러니, 진짜. 아, 못 만나게. 아, 진짜. 아, 날 모독했어.
0: 아, 제가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상품이 네. 떠올라서.
2: 사과하세요.
0: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2: 사람을 제가 설마.
0: 네.
2: 자, 네. 과연 영선 씨와 유정 씨는 친구 사이로 끝날지. 네,
0: 아니면 연인이 될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2: 네, 노래 듣고 계속합니다. 네. 토이의 노래입니다. 좋은 사람.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광고 전 지난 줄거리.
9: 안녕하세요. 남유정이라고 합니다.
10: 우와.
9: 저는 영선 씨하고 사귈 마음이 없습니다.
11: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도 첫 풀렸나 봐.
10: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9: 아니요.
11: 아, 이 형 진짜 정보력 저질이네.
12: A형 간염입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서.
9: 일단 친구로 시작해요.
13: 내가 갖긴 아쉽고 남준 아까울 때 하는 말에 친구하자 이거잖아.
10: 진짜?
13: 형을 어장관리하는 거야.
10: 뭐?
8: 과연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9: 오빠, 이번에 교회에서 봉사 가는 거 갈 거야? 안 가? 오빠? 영선 오빠!
10: 어? 뭐라고 했어?
9: 봉사활동 갈 거냐고.
10: 가야지.
9: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8: 영선 씨는 내내 고민하느니 그냥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10: 저기 있잖아.
9: 응.
10: 아이, 나 물고기야?
9: 뭐?
10: 너한테 어장관리 당하는 물고기냐고.
9: 뭐라는 거야? 오빠, 나한테 어장이 어딨어?

0: 근데 우린 왜 친구인 건데? 아니, 왜 연인이 될 수 없는 건데?
1: 내가 언제 연인이 될 수 없댔어? 그냥 일단 친구로 시작하자고 했지.
0: 그럼 우린 언제 연인 되는 건데?
1: 그건 키스한 다음부터.
0: 어?
2: 지금이 아니면 연인이 될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던 영선 씨. 그래서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봤죠.
0: 지금 하자.
2: 키스 후 두 사람은 연인만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지만 아직 벌건 대낮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종교가 있는 분들이기에 구체적 묘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알콩달콩 결혼하여 재밌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면 좋으련만
3: 에?
2: 사귄 지 얼마 안 돼 뜻밖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3: 아이씨, 뭔 이메일이 영어로 오냐? 아, 누구야?
4: Youngson, congratulations. We are pleased to offer you a position at Dress Dark Lodge. Room and board will be provided.
2: 응? 뭔 얘기냐? 한마디로 해외 취업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 와 대박! 와 내가 해외 와.
2: 그러나 그 밑에 한 줄이 영선 씨에게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그 한 줄이란
4: Don, you are required 2년 의무적금 and the company가 필요한 시에는 deadline을 extend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0: 2년? 게다가 연장도?
2: 영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유정 씨와 2년이나 떨어져 지낸다? 그래도 둘 사이의 사랑이 굳건할 수 있을까?
5: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3: 나 할 말 있어.
5: 나도 할 말이 있는데.
3: 먼저 해.
5: 아니야. 오빠 먼저 해.
3: 아, 나 취업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어.
5: 취업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3: 합격한 데가 스마트팜 해외 농업 개발부야.
5: 그게 뭐?
3: 탄자니아에서 근무해야 된대.
5: 그래. 그래도 뭐 1년 정도면
3: 2년이래.
5: 아, 2년. 1년 정도는 어떻게 해볼라 그랬는데 2년은 좀 기네.
2: 거기에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 영선 씨는 몇 년을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3: 네가 하려던 말은 뭐였어?
5: 할 필요가 없어졌어.
3: 어? 뭔데?
5: 우리 아빠가 오빠 보고 싶대서 인사 가자는 말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 탄자니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기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 먹는 킬리만자로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와, 노래 가사가 나오는 데네. 출국 날짜는 언제야?
2: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영선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정 씨 마음도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6: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7: 아니 형, 그러면 장거리 연애 되는 거야?
8: 그냥 헤어지고 가는 게 어때?
7: 뭐?
8: 아니 그렇잖아요. 군대는 면회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근데 이 취업은 다르잖아. 게다가 어디? 탄자니아? 중간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걸 2년이나? 야, 형 여기 남은 유정 누나 마음도 문제지만 막상 가면 형 마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9: 아니거든. 난 유정 입으로 빨리 올 거거든.
8: 그건 형이 첫사랑이라 그런 거고 유정 누나 입장에서는 결국 또 소문만 나는 거야. 교회에서 또 사귀다 헤어졌다며 이렇게.
2: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결국 유정 씨는 전에 했던 연애처럼 소문이 무성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이

0: 좋은 기회를 포기하자니 영선 씨도 선택이 참 어려웠습니다.
1: 그래서 출국이 다음 주였나? 탄자니아. 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막 경유해서 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 두바이로 경유하나? 야, 얼루 가도 멀다. 아, 돌아간다, 돌아가. 인터넷도 우리나라만큼 안 될 것 같은데.
2: 아이, 진짜 조용히 안 해도 확 그냥.
0: 그러나 영선 씨의 마음과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마침내 출국 당일.
3: 예, 고추장 챙겼지? 너 가서 끼니 굶으면 안 돼, 진짜.
4: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3: 아, 진짜 걱정되실 게 아니라. 근데 유정이는 안 나온대?
4: 아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5: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국 심사 및 보안 검색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행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승객께서는 서둘러 출국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Long long 심사. Thank you. 오객사마, 고안나이다시마스. 모시아게 고자이마세가 두바이노 하야크 빨리노 빨리노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4: 아, 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0: 유정 씨의 얼굴조차 못 보고 떠나야 하는 영선 씨의 발걸음은 많이 무거웠습니다.
1: 뭐 더 들을 거 있나요? 끝난 거 같은데.
0: 아, 진짜 정말 어디 가서 청취자한테 인중 한 대만 쥐어박혔으면 좋겠어.
1: 노래 한 세 곡 듣고 집에 갈까요?
0: 진짜 꼴보기 싫어. 아니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네. 찬양할 때 일어나서 쏙딱거리는 거야.
1: 그래도 듣고 있어요.
0: 네. 형 찬양이 너무 멀다. 너무 멀어.
2: 안 된다니까.
0: 인터넷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천식이라는 그 후배가 배가 아픈 거야. 그래요. 지금 둘이 안 되길 바라고 약간 유정 씨한테도 흑심이 있어.
1: 그 유정 씨가 가는 교회마다 남자들 대시하는 거 보니까 좀 예쁜가
0: 예뻐.
1: 봐요.
0: 그러니까 그죠? 혹시나 박시나야 지금. 그 천식이랑 후배가 간신나라 충신. 아주 갈록맞고 애드립이 츠네 츠네. 아우 진짜 귀티가 하나도 안 나.
1: 형 진짜 출장 가면 이 후배가 바로 대시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0: 그냥 이제 까요. 에이. 그런데도 또 계속 또 다른 남자 또 이렇게 대시하면 또 거기서 이간질하고 이럴 거야. 평생을.
1: 어떻게 자 일단 맞춰. 주세요, 여러분 결론 두 사람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에 헤어진다 1번이고요. 아니야 왠지 반전 있을 것 같아. 유정 씨랑
0: 반전 있을 것
1: 이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자 어디로 보낼까요?
6: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드리는 선물은요?
7: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0: 어때요? 이렇게 연애 초반에 탄자니아 가서 한 2, 3년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정 씨는?
6: 아, 저는 제가 진짜 좋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네.
0: 전 너무 좋아요.
1: 왜요?
0: 일단 좀 떨어져 있고.
1: 아 정선호 씨는 이렇게 연애를 해도 거리가 좀 있는 스타일이군요.
0: 너무 좋습니다. 네, 자기 공간 확보가 보장이 되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1: 참 쉽지 않은데요.
6: 이게 참.
0: 그 탄자니아 네. 그 중간 이제 접점에서 만나가지고 또
6: 예. 기다려 보신 적 없으시죠?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장거리를 3년을 했는데.
6: 아 그래요?
1: 네. 네.
0: 너무 좋던데.
1: 김정인 아우 탄자니아 너무 멀잖아요 하셨고요. 최숙희님 아우 너무 기간이 길다 우째.
0: 근데 초창기라 연애 초반이라 연애 한 2, 3년 후면 모른데 너무 2, 3개월
8: 근데 과거에는 때니까. 다들 군대도 뭐 3년이었었는데요.
0: 그래서 고무신 많이 거꾸로 신고 예 울며 불며 영원을 약속하다가 또 헤어지고 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1: 고유리님도 부러우신 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교회가 연애당이요 하셨는데 그것도
0: 어느 교회인가요? 박주영님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 몰래 사귀었어요.
1: 아 물 흘릴까 봐요.
0: 네 결혼은 딴 교회 남자랑 했지만. 예 다행이네요.
1: 예 주영님.
0: 교통 정리 잘하시면 괜찮아요.
1: 주영님 최고입니다. 네.

0: 잡히시면 안 하면 돼. 예. 예. 교회 안에서 멱살 안 잡히게.
1: 그렇죠.
0: 자, 어쨌든 이 두 분 저는 해피엔딩 예상합니다.
2: 그래요?
0: 예. 저는 느낌상 그래요.
3: 탄자니아로 넘어갈 것 같아요.
2: 어, 여자분이?
0: 야. 그리고 약간 그런 그 스마트팜 쪽이 좀 뭔가 전망이 좋아요.
2: 그래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요래조래 두 분이 참 알차게 사랑하시고 결혼하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0: 하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출국.

0: 이제는 정말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 영선 씨는 어머니와 짧은 포옹을 하고 아쉬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1: 잘 다녀올게요.
2: 그래, 엄마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렇게. 아니 근데 유정이는 좀 서운하네 진짜. 그래도 2년 동안 못 볼 텐데.
3: 오빠!
2: 뭐야?
3: 오빠!
0: 멀리서 영선 씨를 애타게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 유정 씨였습니다.
3: 제가 너무 많이 막혀서 벌써 들어가 있는 거야?
1: 야, 많이 뛰었구나. 저기 빨리 들어오라고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3: 진짜 아무튼 못 볼 뻔했다. 그거 좀 뛰었다고 내 땀이 너무 난다.
0: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서 있는 유정 씨 뒤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보랏빛 향기가 영선 씨에게 날아들었습니다.
1: 우와, 뭐야, 나 왜 이래?
3: 잘 가고, 전엔 자주 못하겠지만, 뭐, 이메일도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 환경이 어떨지 모르겠네.
0: 순간 영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말아야겠다.
1: 가자.
3: 잘 가.
1: 같이 가.
3: 어디? 탄자니아를?
1: 아니, 우리 집에.
4: 어? 어? 영선아.
1: 나 안 갈래.
3: 뭐? 아니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1: 내가 어제 밤까지도 계속 고민했거든. 근데 이렇게 고민되는 자리라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3: 아니 그래도
1: 엄마 집에 가요.
4: 아니 잠깐만, 그래도 얘 그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일단 비행기나 한번 타보고서.
1: 아니 어차피 그 회사 안 다닐 건데 뭐하러.
4: 어?
1: 가요. 아 배고프다. 저 공항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엄마 우리 밥 먹고 갈까요?
4: 아니 뭐 공항까지 와서 국밥을 먹어. 아니 그래도 그 자리가 얼마나 아까운 자리인데 너는.
0: 그렇게 영선 씨는 해외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로 유정 씨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그런데
5: 나는 말이다, 사람은 1년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1년 지켜보고 그때도 서로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보자고.
1: 아이 저기 아버님, 저는요 유정이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서 해외 취업도 포기했어요.
5: 그건 자네 사정이고.
1: 에?
5: 그러니까 지켜보자고 하잖아.
0: 영선 씨는 이사들인 그 첫날 마당에 세워져 있던 삽을 들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똥을 치우기 시작했죠.
5: 아이, 뭐 하는 거야? 어?
1: 그냥 모든 저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긴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0: 걱정 마세요. 예.
1: 참.
2: 그래서 영선 씨는 유정 씨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1: 주말마다 가서 소똥 치우고 모내기 전엔 농사일도 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국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식 날짜는 성탄절이었는데 아휴 막 폭설이 내려서 난리도 났었어요 그때.
3: 오빠 부케도 아직 도착을 안 했대. 축하 불러주기 위한 친구도 못 왔어. 나 어떡해.
1: 그 후로 어느덧 16년이 흘렀네요. 지금은 삼남일녀 내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요. 해외 취업 포기한 거 후회 안 하냐고. 대답은 뭐 바로 나오죠. 절대, 예, 절대 후회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아내에게도 묻죠.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했으면 어땠을까?
3: 에이그, 평생 모쏠로 지냈겠지. 내가 괜히 병문안 가서 난 꼬였어. 내 이상형이 부모님과 새갑게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날 당신하고 어머니 많이 친해 보였거든.
1: 아유, 굴곡은 좀 있었지만 이렇게 아내랑 옛날 얘기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어머니 손아 어울이라 초단한 날.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단오날 근에 뛰는 모습을 그린 근에 뛰는 소리입니다.
1: 세수하고 삼땅 끝은 연의 머리.
2: 좋은 옷, 좋은 신을 신고 근에를 뛸 수 있는 날. 단오는 옛 여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흰 구름하고 희롱하네 어머니 수나.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5: 자, 이렇게 되면 결말은 2번 유정 씨와 결혼한다.
4: 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와, 근데 반전은 탄자니아를 예. 안 가실 줄 몰랐어요.
4: 어, 진짜.
5: 스마트팜 아, 아깝다.
4: 당시 미래에 촉망받는 산업이었을 텐데.
5: 그죠? 그런데 예. 그걸 뒤로 할 정도로 너무나 이 여자다 싶은 후광을 보셨다잖아요.
4: 그러니까요.
6: 이 보랏빛 향기라는 게 궁금해요. 그렇죠. 진짜.
5: 네, 보랏빛 향기.
4: 자, 이번 맞히신 분들 중에 5번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사연자분께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5: 아, 지금 3189님이요. 잠깐만, 그냥 공항에서 출국대기 중인 것까진 들었는데 네네. 터널 통과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남자가 소똥을 치우고 있어. 가장 중요한 중간을 못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하셨는데 예, 탄자니아 행을 불발시키고
4: 포기하고
5: 여자분을 선택하셨습니다.
4: 네.
5: 변규식님, 어머 두 사람 좋겠네요. 저는 교회 목사님 딸이랑 주일날 1박 2일 놀러 갔다가 목사님한테 사탄이란 소리를
4: 규식이 너는 사탄이야. 규식이 너는

0: 교수님 너무 진짜 위로의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편이라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거뜬히 넘기며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삼성전기,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등 10개 종목의 종목군을 기존 2에서 F로 변경해 신규 융자와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F 종목군은 증권사 자체 분류상으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큰 종목들이라 신용으로 주식을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 원대에 이른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 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충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 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두 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제7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관평가 대상은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으로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며 정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전라권과 강원 산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 갈등과 경쟁에 대해서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자. 경쟁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검찰 수사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강성필, 김종효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인들의 말을 통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총정리해드리는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주말을 책임지는 하이킥 테마극장. 이번 주 테마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처럼 우리 속을 뻥 뚫어줄 영화들.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

0: 이용까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 저축은행.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키.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강성필입니다.
2: 예, 국민의힘 시간차로 소개를 하죠.
4: 죄송합니다.
2: 예, 국민의힘 김정혁 전 최고위원.
5: 안녕하십니까.
2: 예, 자 축구 얘기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
3: 네,
2: 예, 정치 얘기로 하겠습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라운드 멕시코와의 맞대결에서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예. 후반 5분에 이제 우리 대표팀 김승규 골키퍼가 공중볼을 처리하던 중 이 수비수 이가혁 선수와 충돌하면서 공을 살짝 놓쳤는데 예. 이때 이제 멕시코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공격자 숫자를 늘리면서 교체 전술을 펼치긴 했지만요. 이 만회 골을 넣는 데는 실패했고요. 후반에 이제 우리 대표팀이 여러 차례 이제 문을 두들겼지만 예. 아쉽게 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아쉽게 벗어나는 등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경우의 수를 좀 아무래도 예. 따지게 됐습니다. 이 매번 멕시코의 덜미를 잡혔던 멕시코 예. 징크스도 이번에 깨뜨리지 못했는데요. 예. 1승 1패 현재 A조 2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멕시코는 먼저 32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예. 한국은 25일 이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이 3차전에서 32강 진출을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예. 수비수 이기혁.
3: 네, 그렇습니다.
2: 예. 예.
3: 이 기억입니다. 네. 일단 한국이 남아공을 이기거나 무승부만 하더라도 이 체코와 멕시코전 결과 상관없이 조 2위 확정이 가능한데요. 예. 다만 남아공이 패할 경우에는 이 최악의 경우가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4: 아, 그래요?
3: 네. 가령 뭐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예. 멕시코를 이길 경우에는 또 남아공과 체코가 승점 4점으로 조 2, 3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이 남아공에게 지고 체코가 멕시코에 비기거나 패할 예. 경우에는 또 조 3위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다른 조 3위와 승점, 골득실 등을 따져서 이 총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 안에 들어가야만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2: 축구 스코어 맞히셨습니까?
6: 예, 저는 틀렸습니다.
2: 몇 대 몇 하죠?
6: 2대1로 한국이 이긴다고 했는데요.
2: 네.
6: 졌습니다.
2: 임청원 맞히셨습니다.
5: 아니요. 저는 뭐 좀 어려워. 2대1로 질 가능성이 있다. 네. 1대0으로 졌습니다.
2: 임청원 이런 내기하실 때 어떤 기대 쪽으로 많이 거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측 쪽으로 많이 거십니까?
5: 뭐 기대를 많이 거는데 예. 그냥 뭐 남들이 기대에 걸면 그래도 예. 뭐
2: 예측에도
5: 예측으로
2: 걸고.
5: 예.
2: 예. 그렇군요.
5: 왜요?
2: 아니요. 냉정하셔 가지고. 예. 오늘 이제 대통령 귀국하셨는데요.
3: 네.
2: 예. 브리핑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2: 예.
3: 순방 후 브리핑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았습니다. 우선 뭐 가서 어떤 현안들을 얘기했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 아무래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0: 그리고 정상회담 전후하는 상황에 전후 상황에서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 뭔가 가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예.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를 했다고 하고 다만 해결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서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좀 경제적인 문제까지 좀 살펴보자면 예. 아무래도 미국 군함 이 제조 건조 과정들 이 부분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한편 그 레오 14세 교황과도 15일에 면담을 했는데요. 예. 레오 14세 이 교황에게도 이 방문 요청했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이 교황께서도 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 일단 저는 뭐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내 정치 때문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효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유럽에 대해 유럽이 이제 철강 관세 관련해 가지고 쿼터제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의 쿼터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미국 군함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예. 열척 정도를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미국과의 방산 비즈니스가 더 크게 열릴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 동안 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예. 나란히. 그런데 예. 이게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예. 저는 이게 단순히 마크론 대통령이 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라고 배려한 거라고 보기에는 예. 나름의 외교적으로 우리가 예. 물밑에서 예. 뭔가 좀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대한민국의 어떤 격상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1: 김청원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3: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예. 엄청 잘하시나요? 90분 동안 트럼프하고 식사하면서
4: 통역이 있었지 않나요?
3: 통역이 당연히 붙어 있는 거죠?
4: 네. 그럼요. 당연히
2: 그렇죠? 있죠.
4: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 깜짝 놀랐어요. 당연한,
4: 아니, 당연한 얘기요.
3: 아니요. 그 꼭 다 붙는 건 아니니까 통역이.
2: 근데 예정되어 있는 만찬이기 때문에.
4: 예,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됩니다. 예.
3: 뭐 대통령이 어쨌든 네. 그 순방에 대해서 그동안은 보도가 거의 안 됐잖아요.
4: 예, 그렇습니다.
3: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하여튼 갈등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뭐 얘기하시는 건 예.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한테도 예. 뭐 조만간에 좀 초치를 하셔서 예. 같이 설명을 하고 도움 요청할 건 도움 예.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조를 예. 하는 게 맞다 서로들
4: 예.
3: 대통령도 본인이 느끼신 대로 다 얘기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협조 같은 것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4: 예.
3: 교황 방문을 요청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황은 근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보적이신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죠. 이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북한에 무슨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4: 예. 뭐 다른 좀, 형태지만 있긴 있겠죠. 예. 뭐
2: 성당도 하나 있습니다.
4: 예. 다른 형태로.
3: 아니 원래는 교황이 방문하면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예.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뭐 이러면서 같이 그 예배도 보고 그러는데 뭐 북한에서 그런다는 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4: 그렇습니다.
3: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김동희 기자.
0: 네.
1: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많이 밝혔습니다.
0: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예. 오랫동안 얘기를 예. 했는데 우선 정치권에서 예. 현재 청와대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이 내용은 아무래도 당정 간 상호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관계 차원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말은 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예. 해석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1: 예.
0: 이 어떤 비판적인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셔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언급으로 예. 일단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좀 자연스럽게 어떤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면 예. 당내 당권 경쟁에 대해서도 예.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0: 하더라고요.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예. 이 전쟁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정이나 정책은 바뀐 게 없는데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예. 언급을 하면서요. 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평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여러 분석이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원인 아니겠느냐라고 예.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보안수사권 문제에 예.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 민감한 부분이죠.
0: 네. 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보안수사권 자체를 이제 전면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언급을 하면서 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예. 악용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예.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 언급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이 활용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얘기인데요. 이걸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1: 예.
0: 다만 어쨌든 결정은 그리고 공은 국회에 돌린다라는 점도 이 명확히 했는데요. 예.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예.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다 라면서 국회의 논의를 넘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강성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일단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갈등 중에 하나가 예. 왜 우리 편 안 쓰고 예. 다른 편 쓰냐 예.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우리 편도 쓰고 있고 다른 편도 더 쓰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중요하다.
1: 예.
2: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대통령께서 느끼는 것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예. 실천과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서 증명하는 것이다.
1: 예.
2: 여기에 대해서 방점 찍혀 있고 지금 현재 국내 정치의 갈등, 뭐 전당대회를 통한 이 갈등보다는 사실 민생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야 된다.
1: 예.
2: 사실 제3자들이 봤을 때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저들의 당권 경쟁이 과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뭐 얼마나 네.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권 경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할 때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해서 경쟁을 해라.
1: 예.
2: 그러니까 없는 사실 만들어내지 말아라. 예. 그걸 뭐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것은 그 과도한 네거티브.
1: 예.
2: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예. 하신 것 같고 이제 또 해외 순방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예. 오지 않았던 예.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예. 국무라든지 국정운영이라든지 당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1: 예.
2: 대통령 간다고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평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1: 예.
2: 그래서 크게 의미 두지 말라.
1: 예.
2: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 김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니, 대통령 말씀은 예. 너무 지당한 말씀이어서 예. 솔직히 말씀은 그냥 공자님 말씀 같아요.
1: 예.
3: 아니 그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예. 전쟁에서 되겠냐. 그건
1: 예.
3: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1: 예.
3: 그래서 해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1: 예.
3: 어떻게 하라는 거죠.
1: 예.
3: 그 정청래 대표한테 나오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 서로들 감정을 이렇게 좀 고를 좀 줄이자라는 예. 취지인 것 같아요.
1: 경쟁을 해도 정상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3: 근데 예. 지금까지 나온 거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고 권력은
1: 예.
3: 뭐 유한하다라든가
1: 예.
3: 아니면 뭐 그 수사 그 권 보안 수사권에
1: 예.
3: 대해서
1: 보안수사권.
3: 그냥
1: 예.
3: 밀어붙이겠다라는 예.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 예.
3: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한 거잖아요. 다 예. 이게 뭐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1: 예.
3: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해법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
1: 예.
3: 이런 식의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뭐 착하게 예. 살자라는
1: 얘기. 그런데 제가 궁금한 대통령으로서 내놓는 해법이 뭐가 있는데 안 나왔습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된 게
1: 예.
3: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제히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1: 예.
3: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리고 그 대통령도 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1: 예.
3: 극찬을 하고
1: 예.
3: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에서는 나오지 말라라고 해서 안 나오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 불거진 거 아니에요.
1: 예.
3: 아 대통령이 완전히 한쪽을 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그 사인이 나갔기 때문에
1: 예.
3: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여서 저는 글쎄 뭐 대통령도 전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도록
1: 예.
3: 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1: 예.
3: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 가고요.
1: 예.
3: 그 대신에 저는 보안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1: 예.
3: 생각을 합니다.
1: 예.
3: 왜냐하면 사실 지금 법 왜곡죄 만들어냈잖아요.
1: 예.
3: 그 변호사들 얘기가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법 왜곡죄로 그러니까 법의 국제는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재판 문제가 있어, 내가 받은 건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0: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힘 있고 좋은 변호사 쓸 수 있는 분들이고 네.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법원도 이 법의 곡제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을 덜렁 만들어 놓고 이런 후유증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보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붙이면 문제 생긴다라고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1: 예, 강성필 때문에. 예.
2: 근데 일단 그 대통령께서 그 본인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양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뽑힐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예요. 예. 본인하고 호흡을 맞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예. 난 누구를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뭐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그만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공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뭐 당에서 뭐라고 하네 뭐 예. 이렇게 뭐 압력을 줬습니까? 혹은 뭐 룰을 바꿔가지고 꼴등을 1등으로 만든 겁니까? 그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김종혁 최고께서는 뭐 시그널을 제대로 뭐 모르시겠다라고 네. 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아니 뭐 학교 폭력 없애자고 학교를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학부모와 학생과 교권 당국과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네.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그냥 딱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 뭐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예.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맡겼지만 예.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역사는 그리고 예. 당장에 조금만 시간을 지나가도 그 이재명 대통령 탓할 겁니다. 예. 누가 당대표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들 탓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은 본인의 의견을 나름대로 밝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예. 그것을 잘 받아서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0: 이렇게 내가 봅니다. 얘기가 대통령이 잘하셨다니까요. 예. 법의 국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1: 그 분은 의견이 똑같고 두 분이
0: 네. 네. 잘했다.
1: 아까 말씀 아니 예.
2: 법의 국제도 마찬가지예요.
0: 아니 뭐. 그러니까 법의 국제에 그 후유증이 있는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중한 네. 접근이
1: 당대표에 대해서 강 대변인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0: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해요.
1: 근데 아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
0: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 네. 어쨌든 저는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니까 여야가 투표를 하면 대통령이 여당 투표하지 야당 투표하겠습니까? 네.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차기 대선 뭐 차기 당 대표 뽑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우회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예. 자체를 예. 아예 하지 못한다는 것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예. 또 어떤 사람이 나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나오든 말든 예.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제히 너 출마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예.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예. 나경원 후보 출마하면 안 돼라면서 연판장 돌리는 그런 것과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2: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방법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충분히 예.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예. 거랑 예. 폭력적인 거랑 다른 거죠.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선관위 부실 선거 어떻게
3: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좀 예. 있었습니다. 개헌까지도 언급을 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조차 예. 없다라고 현재 이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 이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감시와 견제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을
1: 예.
3: 했습니다.
1: 예. 자, 원포인트 개헌 하자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채원은?
0: 예. 저는 뭐 글쎄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네.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 선관위가 네. 헌법상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관에서 제외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을 우리가 임명해서 예. 내가 임명할 예. 수도 없다라고 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근데 그거는 뭐 대.

0: 대통령의 생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 여야 국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실태를 다 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뭘지를 네.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특검 조사까지 지금 보니까 뭐 수치도 여기저기서 계속 안 맞고 네.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1: 물론 그건 중요한 절차인데요. 네. 이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이미 분명하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
0: 그건 뭐 저 예. 그건 그것 자체로 예. 저는 수사 지금 국조와 예. 특검을 보고 나서 하는 것들이 아.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1: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김채 아까 말씀하시는 거 좀 네, 중간에 잘려.
8: 그러니까 저는 예. 뭐 기본적으로 예. 그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또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예. 그다음에 여야가 이건 무슨 초당적인 문제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까지도 함께해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무슨 개헌이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법적 문제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예.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여야 모두가 모든 대통령이 예. 선관위에 대해서 자기 친구를 무슨 선관위 예. 무슨 사무총장으로 예. 내려보내든가 뭐 가까운 사람들 했고 이번에도 뭐 상임 선관위원이 지금 위철한 씨로 예.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이거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9: 예. 그런데 예. 이제 선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뭐 지인들을 보내는 것은 사실 개선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 국회에서 행안위 할 때도 제가 들여다본 경험이 있는데 이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누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법조인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예. 법조인이 사실 그 정도의 레벨이면은 변호사면 돈 많이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웬만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선관위의 문제는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이 실무적인 어떤 직원들 문제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행안부가 네.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이 선관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이미 답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네.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그게 뭐냐면 원내대표는 뭐 부실선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또 당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입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뭐 원내대표도 이제는 뭐 한 7군데 정도는 재선거하자고 예. 하고 있고 또 당대표는 전국재선거하자고 하고 예. 있고 이러니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서 누구랑 우리 민주당은 논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네. 장도혁 대표는 또 순서도 바뀌었어요. 네. 국조특위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입건해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장도혁 대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재선거를 하고 특검을 하고 구조특위를 하자.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유야무야 되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참정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제대로 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네. 야당이 예. 좀 제대로 좀
8: 너무 정략적으로 말씀을 예.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첫 번째 이 갈 사람이 없다. 아니 상임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장관급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 변호사들 중에서 그 혹은 전임 판사들 중에서 갈 사람 세고 셌습니다. 뭘 갈 사람이 예. 없어서 상임선관위원회야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친 자기가 예. 아는 사람 보내야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논리적인 비약이고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당대표가 예. 무슨 재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 예. 주장하는 건 근데 상당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일곱 군데에서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소청을 한 거 아닙니까? 소청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본인들이 소명해 달라는 건데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소명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럼 이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에다가 문제가 된 그 해당 선거구에 대해서 소청도 할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소청할 수 있는 거죠.
9: 그런데 우리 김재욱 최고처럼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괜찮은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소청을 일곱 군데 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리니까 일곱 개만 하자 그랬어요.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의 어떤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많이 하면은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리니까 일곱 개만 합시다라고 한 게 말이 됩니까?
8: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꼬리 잡기인데 그 얘기는 야 이거 자꾸만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말 가지 마. 이건 그냥 소청 문제가 돼서 소청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만
7: 근데 제가 하나 두 분 말씀은 알겠습니다. 차이는 알겠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야당의 상태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어떤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8: 아니 야당의 상태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7: 아니 장동혁 대표 따로 저기 가서 막 저러고 다니고
8: 아니 원내대표가 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
7: 아니, 그러니까 여야가 대화 가능합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8: 당연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국조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여당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위원장 자체를 윤상현 의원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여야 동수를 10명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가 타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9: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사실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이 조사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은 이 부실 투표 용지가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선관위의 시스템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이건 전혀 바라보고 있는 네. 관점이 다르다는
8: 그것까지를
9: 거예요.
8: 그것까지를 포함하자고 얘기했겠죠. 그 앞에 걸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뭐 특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온갖 것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경찰 과잉 진압까지 늦추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협상 카드로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까지 늦춰야 저런 것까지 늦춰라는 것들은 늘상 야당이 해왔던 거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서 아 이렇게 불합리한 주장을 한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여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7: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 다 말씀하셨죠?
7: 네. 네. 그 지금 여당 내분이요. 네.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 네. 일단 대통령이 아까 예.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예.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 내놨는데 여기에 좀 반대로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예,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최대 쟁점인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예. 얘기를.

0: 그래서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자체가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남긴 예. 말인데 동시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교과서다. 뭐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다. 이런 부분 이런 극찬들이 이어졌는데 네.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는 네. 언급까지 남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말 안에서 이런 이 두 가지 맥락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특히나 관심을 그렇습니다. 많이 얻었습니다.
1: 이 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2: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는 혹시나 예. 이번 전당대회 때 어떤 후보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 예. 그리고 1인 1표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이슈로 만들고 싶어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1인 1표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많은 수기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예.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꺼내버리면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안 수사권은 정치적 구호가 돼버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우리 편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고 이거 보안 수사권을 뭐 주장을 하면 이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고 편가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예. 차기 그 대통령의 2년 차를 잘 서포트할 것인지 뭐 2030들과의 어떤 접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어떤 생산적인 걸로 가야지 예.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당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김초 어떻게 보셨습니까?
3: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오른쪽 깜빡이 키면서 왜 좌회전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보면은 네. 딱 그 생각이 나요. 네. 아니 말은 월드클래스의 대통령, 네. 와 뭐 문재인 보유, 이재명 네. 보유국 이런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야 이거 보안수사권 신중해야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월드클래스의 대통령이고 이재명 보유국이면 대통령의 말을 존중해 줘야죠. 예. 대통령의 말을 하나도 존중해 주지 않고 나는 우리 뜻대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좀 네. 이상해요.
1: 그러면 이 어떤 정청래 대표 말 자체는 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의도라고 해석됩니까?
2: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1인 1표제라든지 네. 이런 당원들 간에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화두로 올려야지 네.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라는 네.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네. 그 구도로 해서 벗어나야지 본인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예. 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 시차를 좀 두고 하셔야지 대통령께서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기자회견 가지고 예.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 나오면
1: 이게 제가 언뜻 헷갈린데 순서가요.
0: 네. 순서가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먼저 네. 그렇죠. 때 먼저 하고
1: 대통령 말. 그러니까
2: 이거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대통령의 순방 가 있는 동안에 정청래 대표께서 SNS에 하고. 딱 올렸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도 또 네.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자체를 예. 정청래 대표께서 전당대회 끝나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예.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 제가 뭐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그랬는데 예. 나는 김치찌개 이렇게 해버리는
1: 그래서
2: 느낌.
1: 제가 순서를 물어본 건데 네네. 대통령이 최종 그 순방 이후에 입장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예를 들어 정면 반박한 건 아니죠.
2: 아, 그러네요.
1: 그건 아니죠.
2: 네네. 네. 그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지금 대통령의 이 입장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에 대한 입장은 안 나온 상황은 맞죠. 예.
2: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그 얘기를 정청래 대표께서 꺼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보안수사권과 예.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

0: 무슨 얘기 할 거다.
1: 김채호 보시기에도 정청래 대표는 어떤 연임을 위한 출마는 기정사실입니까? 아니면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저는 뭐 이거는
1: 변화 가능성 없습니까?
0: 네,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 있어요. 네,
1: 그렇게 했다.
0: 이미 진영 대 진영으로 네. 그 주류와 비주류 뭐 이런 쪽에서 거의 맞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동의합니까?
2: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네. 이기현 의원이라고 네. 이제 당직자 출신의 많은 네. 총명받는 초선 네. 의원인데
0: 네.
2: 이분이 네. 그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SNS에 네. 길게 올렸는데 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네. 당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출마하지 말아주십사라는 네. 이제 요청의 그런 글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당내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네.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박지원 의원은 참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얘기 하시니까 많은 평론가들도 얘기를 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출마하겠다. 하겠다. 느껴집니다.
1: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다 지금까지 봐서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김동인 기자 동의합니까?
3: 네 입장 변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예. 중에서 예. 어떤 그 전반적인 논지에서 그 노이즈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이 네. 특히나 좀 반복됐던 네.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 사실 어떤 행동 네. 내지는 뭐 행동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에 네. 가깝다라고 일단은 그 읽혔거든요.
1: 김동 기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 일 좀 하자는데 좀 부드럽게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어떤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2: 그런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드리는 말씀이 예. 지난 1년 동안 하나의 증거가 예.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그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던 발언 때문에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빗발은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럼 그런다 칩시다. 예. 과거니까. 그럼 지금도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면서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 안 부른 이유라고 예. 하니까 부실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럼 지난 10일 동안 해외 순방 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예. 이 부실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민생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그 민생에 대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계신지 예. 하지만 저희가 기억나는 것은 정권은 짧다라는 예. 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직접 하신 말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 그 측근이 전한 어떤 메시지에 따르면 예. 이제는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당무회의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 내가 출마해야겠다라는 이 정권은 짧다 시즌 2 같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1: 아, 그 얘기는 직접 했다는 어떤 확증은 없는 거였나요?
2: 맞습니다. 그 전원으로 직근의 전원이었었나요?
1: 아, 그게 전원이었었군요.
2: 네, 채널A 네. 단독 보도했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의 지금 필요한 집권 여당으로서 소프트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1: 예.
0: 단독 보도라고 되는데 예.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쿼트해서 누군가 전원했다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자, 귀국 장면 그것도 네. 뭐 다 이제 말이 어떻게 봤습니까?
3: 아,
1: 예.
3: 그 이 부분이 조금 전까지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말을 가지고 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어제 있었던 어떤 정청래 대표의 행동에 네. 대해서도 오늘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순방 후 돌아오는 장면, 이 대통령 돌아오는 장면에서 90도 인사를 한 장면이 네. 포착이 됐었고 특히나 화제를 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아 이거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이다. 이 행동 자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네.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3: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특히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요. 예,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1: 네.
3: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그리고 정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0도 인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어떻게 해석합니까?
2: 저는 이게 좀 슬퍼요.
1: 네.
2: 아니 지금 대통령도 민생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몇 도로 숙였는지 네. 또 뭐 어떤 표정이었는지
1: 예.
2: 과거에는 몇 도였는데 이번엔 몇 도라든지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1: 예.
2: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그만큼 진영 간의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1: 예.
2: 정말 비생산적인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게
1: 예.
2: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을 하더라도 예. 사실에 기반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90도는 해석하실 생각이 없죠.
2: 네.
1: 네. 네. 16대.
0: 아니, 90도 뭐 어떻고 70도 뭐 어떻고 네. 다 비슷비슷하게 하던데 네. 그리고 뭐 저 보면은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네. 뭐 그게 이렇게 그 화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악수할 때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굳

0: 또 있는 건 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감정이 역시 별로 좋지는 않구나라는 건 뭐 표정을 숨길 수가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고 막 둘이서 웃으면서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네. 같아요.
1: 사람 사는 일이요. 네,
0: 사람인데 네. 그렇게까지 서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감정의 충돌이 있었는데 뭐 전혀 아닌 것처럼 막 웃으면서 그러면 야 되게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1: 네. 네. 자 야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죠.
2: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으면서 좀 더 머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공개적인 활동은 멈춘 상태지만 거취를 둘러싼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 라디오 이제 MBC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장 대표가 당장 사퇴하지 않을 거면 향후 지도부 운영 방향과 임기 계획을 장 대표 직접 밝혀야 한다 이렇게 예. 촉구를 했는데 예. 여기 반박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영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만이라도 사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잠시라도 몸을 추스를 수 있게 짧은 침묵이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3: 예. 어떻게 김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보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잘 네.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떤 위기 상황이 나올 네. 때마다 흔히 말하는 몸빵으로 이거를 좀 벗어나시는 듯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네.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주호영 의원 등 윤한홍 의원들이 막 공격을 했을 때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네. 그때 당신 책임져라 뭐 이게 뭐냐 네. 이런 얘기 때 그렇게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12월 저 비상계엄에 대한 1주년 지나고 네. 난 다음에 그 논란이 있을 네. 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동훈 대표 야밤에 기습 제명하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여론이 들끓으니까 단식을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부분 그 이게 부정선거냐 당대표가 네. 무슨 권한으로 혼자 가서 부정선거라고 거기다 쓰고 앉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의원들이 의총 열자 그러고 부글부글하니까 이 한 번 의총 열었는데 네. 물러나세요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예 그냥 입원해 버리셨어요.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3: 믿고 싶습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0: 믿고 싶습니다만 믿기는 좀 어렵다.
3: 근데 사람이 어떤 학습의 동물이라서요. 뭔가 네. 한번 해서 잘 통하면 그쪽에 자꾸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른 별 수단은 학습이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아까 뭐 그 표현 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데 좀 그게 또 성공해 왔고요. 그 요술 주머니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네. 장동혁 대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올림픽 공원 가면 구국의 영웅이라고 막 하는데 네. 당에 오면 사퇴하라고 막 하고 네. 고성국 방송 보면 완전히 우리 당의 아주 그 영웅적이고 네. 너밖에 이끌 사람 없다라고 해주는데 다른 방송 보면 다 사퇴해야 된다고 네. 이제 하물며 TV조선까지도 장동혁 대표 관련된 기획부동산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연일 보도를 터뜨리니까 이거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병이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원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그 화를 피하려고 자꾸 어떤 저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열광해주고 하면 좀 치유가 되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4: 그래서 옛말에 예.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예. 좋은 말을 해주고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들이 꼭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계속 이제 불량식품만 사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본인도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괴로울 듯 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재주다. 네. 뭐냐면 아니 때가 될 때마다 뭐든지 뭐 하나 잡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어떤 그 당 대표의 임기를 이렇게 연장 해 나가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재주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결국에 저는 못 버틴다고 생각을
3: 언제 합니다. 언제까지 버팁니까?
4: 저는 내년 초 네. 설날 연휴 전후 해서 저는.
3: 요새 정치 평론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들 잘 보세요. 뭐 대인배 어떤 평론을 들어가세요. 내년 초를 보시는 거는요. 지금 6개월, 7개월이 남았는데요.
4: 제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예. 좀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어쨌든 원구성하고 나서 예. 원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싸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또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느라고 좀 시간이 가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쯤 되면 이제 결산 예산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12월 정도 되면은 그때는 당권파가 장동혁 말고 예. 본인들의 기득권과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보장해 줄 수 예. 있는 다른 대리인을 찾을 겁니다.
3: 아, 그래요?
4: 그러면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임무를 다하고 내려올 수 있다.
3: 강대변인은 혹시 그런

0: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대상이 된 인물군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1: 아직은? 그 이제 뭐 한간에 이제 네. 그 평론가들 말 들어보면 네. 안신나, 네. 네. 안철수, 뭐 신동욱,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서류 접수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들었습니다. 예.
0: 김철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분석에 대해서.
2: 연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 그렇게까지 오래 가기는 어렵고 네. 이미 사실상의 식물 대표 비슷하게 네.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모든 것을 다 노정한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계속 추종하면서 따라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
0: 언제로 보십니까?
2: 저는 뭐 연말 이내라고 생각을 해요. 올 네.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터져 나와요. 이게 리더십이 완전히 예. 이렇게 뭐 느슨해지면 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강성필, 김정혁 두고 모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다음 주까지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0: 성원 에드피아.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5: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네, 3부와 4부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브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동물원 가보면 넓은 우리에 여러 마리 동물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곰의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살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곰들의 세계에도 매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곰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혀를 차며 똑똑 소리를 내서 상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면

0: 상대도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는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다툼을 피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려면 서로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곰도 그렇다고요.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3: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와 함께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기간 이루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 접근은 불가능하니 단계별 목표를 나눠 접근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 답답해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북한 방문을 요청했는데 교황이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설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고

0: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을 두고는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진영 내에서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적 사태를 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공동개최국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개최국 멕시코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 치러진 조별리그 2차전.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등 1차전 멤버 11명 중 10명을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대표팀은 몬테스가 남아공전 퇴장 징계로 결정한 멕시코의 수비 뒷공간을 적극 공략했고 전반 16분 손흥민이 골키퍼를 넘기는 로빙슛을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잇따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탐색전 속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예상치 못한 실점 상황을 맞았습니다.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가 히메네스의 헤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기혁과 충돌하는 바람에 로모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반격을 위해 홍명보 감독은 7분 뒤 손흥민을 체코전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로 교체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고 후반 31분 체코전 역전골을 연상시키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조규성이 엄지성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힌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결국 한 골 차로 패하면서 2차전 징크스를 깨지 못한 대표팀은 이번 대회 1승 1패로 멕시코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3: 선수들 준비한 대로 오늘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또 마지막 경기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멕시코가 조 1위로 32강행을 조기에 확정한 가운데 대표팀은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1: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는 3차전에서 남아공에게 비기기만 해도 체코와 멕시코전 결과와 관계없이 조 2위를 확보합니다. 만약 대표팀이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꺾는다면 대표팀은 1승 2패로 조 4위에 그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아공에 지고 체코가 멕시코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남아공에 밀려 조 3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경우엔 12개의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만 32강에 진출하게 돼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의 신원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짐을 강제로 열게 한 혐의로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취재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처음 지수 9000을 넘겼던 코스피가 오전 한때 9300대까지 올랐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0.13% 내린 9052.4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연기로 종전 후속 협상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단기간에 9000피를 돌파한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걸로 분석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3.43% 내린 966.59로 마감하며 지수 1000이 깨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1원 내려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기며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삼성전기,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등 10개 종목의 종목군을 기존 E에서 F로 변경해 신규 융자와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F 종목군은 증권사 자체 분류상으로 대출이나 지급 보증 등을 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큰 종목들이라 신용으로 주식을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

0: 실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224건 가운데 21%가 7월에서 8월에 집중됐으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제,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내역과 확정 서류를 보관해서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제2의 TMF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PG업자의 정산 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판매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처럼 PG업 정산 자금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치는 은행과 우체국이, 신탁은 은행과 보험사 등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 15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6: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한 주간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을 성대모사로 만나보는 3부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보면 좋을 영화를 추천받는 4부 하이킥 테마극장. 오늘 주제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영화들인데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0: 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4: 네,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5: 분당에서도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4: 이상민, 노영희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6: 네, 반갑습니다.
4: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자, 오늘 오프닝은요.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 모시겠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아... 제가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예, 좀 무한하네요. 아, 우리 그 예. 권행급께서도 예. 축구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4: 아, 축구 제가 많이 합니다.
5: 예, 그 저기 그 최근에 오프사이드 참사가 있었는데요.
4: 예, 그거 예.
5: 혹시 오늘 예. 멕시코전 보셨나요?
4: 예. 예, 봤습니다. 난 다는 예. 못 보고요. 예.
5: 예, 예. 예. 정말 잘했습니다.
4: 예.
5: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재 개그를 준비했는데요.
4: 아,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들어 드리겠습니다.
5: 아, 예. 이번 그 예. 선수들 보면서 예. 그 2002 월드컵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 어, 박지성 선수가 여러 명이면 뭔지 아세요?
4: 아십니까?
5: 전혀 모릅니다. 박지성 예. 선수가 여러 명이다.
4: 예.
5: 집단지성. 아, 한국팀 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갈 수 있습니다.
4: 예. 예. 그 한계죠?
5: 아, 실망입니다.
4: 왜, 왜요, 왜?
5: 아, 이따가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자, 축구 좋아합니까, 노변은?
7: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4: 아,
7: 예, 국가대항
4: A매치는 보죠?
7: 예, 아니 예. 뭐 그런 것도 잘 안 봅니다.
4: 아 그래요?
7: 예. 잘 모릅니다. A매치가 뭔지를.
4: 아 그래요? 예. 국가대항전 이 아, A매치라고 그럽니다.
7: 아 그럼 A매치라고
4: 아, 제가 꼭 축구를 모르는 건 아니군요.
5: 네.
7: 아니 네. 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위안을 삼으시면 어떡해요. 네, 네,
4: 네. 오프사이드 잘 압니까?
6: 아 저 앵커님께 네. 배웠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6: 네, 네. 예.
4: 국가대표 대항전은 A매치. 국가대항전은 그냥 국가대항전.
6: B매치는 뭡니까?
4: B매치가 있나요?
6: 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4: 저분 저만큼 모르네.
6: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7: 아니 잘 저는
6: 모릅니다.
7: 그 네.
6: 추가 모십니다.
7: 괴담을 네. 들었어요. 네. 권순표 앵커님이 네. 네. 오윤혜 씨를 상대로 네. 축구 지식을 자랑하면서 되게 행복해한다.
6: 아 무한 지식 배틀을 하시는군요.
7: 근데 이제 막 나를 상대로 또 이러시네. 유치하다.
4: 제가 원래 약자에 네. 강합니다. 제가. 아, 예, 이재명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예, 순방 고생하셨죠? 예.
6: 예, 고생한 예. 이재명입니다.
4: 예.
6: 예. 예. 말씀하세요.
4: 브리핑 예. 하셨는데요.
6: 그렇습니다. 예.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하게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모두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셨죠?
6: 제가 그분이 쓰시던 펜도 예. 선물로 받았어요.
4: 아 그래요.
6: 예. 예. 만찬을 함께하면서 예. 한반도 평화와 또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쓱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4: 예.
6: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 글쎄 골프를 좀 예. 같이 치자. 예. 골프 칠 줄 아세요?
4: 아, 전 못 칩니다.
6: 예, 그럴 것 같아요. 농담이고. 아니, 뭐 농담.

0: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1: 아니 뭐 아니 골프를 자꾸 치자 그래가지고.
0: 아 예.
1: 그건 골프 잘 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지나가는 줄 지나가는 말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예. 아 이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예. 대통령이 골프 치시나요? 모르겠네요. 골프 칠 줄 아시나?
2: 저요? 예. 아 우리 대통령님요? 예. 뭐 잘 모르겠는데.
0: 아 그거 골프 치시는 거 예. 아
1: 예, 제가 평소 운동하는 건데.
0: 아 치시군요. 예, 예 치신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골프 매너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1: 그분은, 아 그래서 걱정이에요.
2: 예. 그분은 이런저런 매너가 다 안 좋으실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노변호 저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자, 예.
2: 아 순방 되게 잘하신 예.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예. 텐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는 바람에
0: 예.
2: 사실은 그게 더 답답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예. 자 대통령 아, 아직 안 가셨죠?
1: 예. 예.
0: 오늘 여당에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이 했는데 예. 같은 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같이 있던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는 안 되는 거죠.
0: 예.
1: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예.
1: 예.
0: 옆에는 김성태 전 의원 계시죠. 예.
1: 저희
0: 예,
1: 이분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얼른 예. 가보겠습니다.
0: 아 예예. 예. 들어가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김성태입니다.
0: 예.
3: 이 사실 이 뭐랄까요. 이 두 사람 어? 이 뭐 당청 뭐 이 관계가 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 가장 큰 본질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대 대표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정책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 기존 출마를 사실화한다면 이 대통령을 마주한 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예. 예. 그 저는 이상민 씨가 표현하는 김성태 의원만 많이 보다가요.
3: 예.
0: 저번에 직접 오랜만에 보시니까 상당히 다르시더만요.
3: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호통 안 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웃기려고 지금 사방팔방 노력하고 있는데 아유, 다음 주까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0: 아니 안 닮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3: 아,
0: 강조점이 약간 예.
3: 아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강조점이
3: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권투스 뱅크
0: 예.
2: 아니 근데 안 닮았어요 진짜.
3: 가만히 계세요 변호인.
2: 아니 저도
3: 변호사 한번 가만히 계세요 좀.
0: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훨씬 더 김성태 의원 같아요.
2: 맞아요. 네,
0: 김성태 의원이 딴 사람 같아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예.
2: 저도 JTBC 가서 예. 김성태 의원하고 예. 같이 방송을 누구시더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달라가지고 예. 좀 적응이 안 돼요.
0: 아, 저분이 누구시더라 하다 이상민 씨가 따고 김성태 의원
3: 저도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2: 연구를 좀 하래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냥 원래 오리지널을 좀 보시고 연구하시라 우리 예. 작가님이.
0: 예.
3: 아, 필요가 없어요. 네. 작가는 사퇴하세요.
0: 김정인 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4: 네, 예. 나왔다고 봐요.
0: 예. 예. 이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그 내가 볼 적에 정청래 대표의 성격상 예.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심중에 이 김민석 총리에게 쏠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뭐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예. 노변 이 3파전으로 갑니까 보시기에는?
2: 일단은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예. 좀 높다.
0: 예.
2: 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예. 현실적으로도 그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0: 예.
2: 이게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요.
0: 예.
2: 저는 이제 이 당대표 선거는 사실은 당으로서는 축제여야 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갈등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예.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2: 실제 그 당대표 후보군들이나 아니면은 이 당과 청이 조금 만나서
0: 예.
2: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것도 좀 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2: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 갑자기 너무 격화가 되고 예. 너무 양분화가 되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2: 지금 예. 대통령과 당이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도 전혀 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를 좀 해주고 단단하게
0: 예.
2: 내부 결속을 좀 다져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홍준표 전 시장 나오셨습니까? 예.
4: 홍준표입니다.
0: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4: 내는 무당적자입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말은 예. 적절치가 않죠.
0: 뭐 무당적자.
4: 앵커가 왜 그래요?
0: 아니 무당적자.
4: 내 노는 것 뻔히 알면서 방자하다.
0: 예.
4: 내가 그런 걸
0: 예.
4: 가만히 있어봐. 내가
0: 예.
4: 그런 걸 올렸어요.
0: 예.
4: 내 고향 7월은 예.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0: 열리고. 이거 유명한 시장이 뭔지 압니까?
1: 청포도.
0: 그렇죠. 누가 지었습니까?
1: 네. 이육사신.
0: 똑똑해요. 같은 고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7월달이 잔인한 계절이 될 거다.
1: 예.
0: 보수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판과 선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발한 사람들은 철부지 아들처럼 내부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외부 위협부터 합심해서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전장이라도 서로 하겠다고 그냥 내부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참 우람담하다는 예. 그래 보거든요. 그렇죠?
1: 아, 홍준표 전 시장은 근데 또 요새는 장동혁 대표 편을 좀 드시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분 건가요?
2: 그런데 예. 이 홍준표 시장이 진짜 이 국민의힘 당에 많이 애정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막 우리 당 우리를 비판하다가도
0: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
2: 아니 비판하다가도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예. 좀 위험한 생각이 들면은 또 내가 좀 감싸안고 싶은 예. 게 인간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7월 10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한 예. 공직선거법 위반 예. 선고가 있어요. 그리고 7월 22일에는 예. 오세훈 시장에 예. 대한 정치자금 위반 선고가 있어요. 예. 이 두 개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 그렇죠. 저기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도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가도 또 이번에는 보안사건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니까 5년짜리 정권이 수사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1: 갈팡질팡하신 예. 것도 같고요.
2: 그러니까요. 예. 예.
1: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2: 아마 장동혁 체제도 마음에 예. 안 드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흔들어대면은 당이 정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 아닐까.
1: 오세훈 사실은. 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 변호사?
2: 오세훈 시장 선거는 예. 사실은 지난번에 김건희 씨 선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때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람이나 여론조사를 시켰다는 사람이 예. 사실은 서로 말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여론조사 그 당비가 저기 대납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오세훈 시장만 다르고 예. 나머지 말들이 다 똑같아요. 아,
1: 그 위험하다 이건가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2: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만약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예. 있고 유죄가 된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높겠죠. 예. 이게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예. 사건인데.
1: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그 100만 원 이상 나오면요.
2: 당선 무효 플러스.
1: 당선 무효라는 어떤 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시장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런데 여기서 예. 말하는 당선 무효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예. 그 당시 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가 되고
1: 예.
2: 그 당시에 선거 보전 뭔지 이런 부분도 예. 좀 있고 그러거든요.
1: 예. 복잡해지는군요.
2: 복잡해지죠. 예.
1: 예. 자, 안철수 의원 아직 안 가셨죠?
3: 예. 예. 예. 안 갔습니다.
1: 기자회견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요. 무산됐습니다. 예. 예.
3: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 의원들의 그 기자회견문이 있었는데요.
1: 예.
3: 방향성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성명에 연명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 예.
3: 아재 개그 하나 더 할까요?
1: 하세요. 예. 예.
3: 날씨도 쌀쌀한데요.
1: 예. 예. 이건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3: 울면 안 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울면 안 되는 날. 언제인지 아시나요?
1: 아, 재밌었어.
2: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1: 네, 뭐예요?
3: 울면 안 되는 네. 날은
1: 짜장면?
3: 중국집 쉬는 날입니다.
1: 아, 비슷했죠.
3: 예.
1: 비슷했죠. 제가 그쪽이
2: 뭐가 비슷해 그게?
1: 아, 비슷하잖아요. 짜장면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짜장면 쪽으로 가는.
3: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정말 실망입니다.
2: 아니, 내가 보기엔 자아가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아, 비슷하죠.
3: 근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 좀 아재 개그를 괴롭히십시오.
1: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예, 아, 비슷했는데. 아, 짜장면까지 접근하는 건 뭐 거의 근사치로 접근할 수 있는.
2: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연세.
1: 연세라뇨. 예? 네?
3: 나이 드립.
2: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1: 연세라뇨. 한동원 의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요새 뭐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분. 예.
4: 저는요 네. 이렇게 묻고 싶어요. 보수 재건이란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 골든타임을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 말씀하신 거죠?
4: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남기시는데
1: 네.
4: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1: 네.
4: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런 전략자산 보수의 전력 자산을 아껴두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1: 정신 승리는요. 노변 정신승리 저런 분이 정신승리 저희가 그 짜장면 하나 했다고 정신승리가 왜
4: 저는 정신승리가 아니고 선거승리였습니다.
2: 근데 약간 진짜 좀 이상하시다. 오프사이드도 몰라놓고는 알았다 그러질 않냐. 이 짜장면도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웃으시고.

0: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울면 안 돼.
0: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그런 거요?
1: 아 참. 아
2: 내상이 좀 있습니다.
0: 네. 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1: 아니, 네. 아 참 섭섭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셨습니까?
3: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1: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예.
3: 네, 제가 예. 저를 보시니까 아주 기쁜가 보죠, 웃으시는 거 보면.
1: 예, 기쁩니다. 예.
0: 진짜.
3: 감사의 정원으로 오시죠. 네, 감사할 부분입니다.
1: 예. 진짜.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한동훈 의원 복당.
3: 어유, 한동훈 의원은 네. 당연히 함께해야 될 스펙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전화 통화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복당 문제는 느긋하게 생각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도 충언을 드렸습니다.
1: 예. 네. 김성태 전 의원 안 가셨죠 아직?
4: 예. 예 사실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선의의 라이벌이 대조해야죠 두 사람은 이번 63 선거에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이 보수 진영이 이 씨감자, 어? 포테이토 이 두 알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0: 포테이토.
4: 왜 웃어요? 그래서
0: 포테이토 먹고 싶어.
4: 아 저는 고구마도 참 좋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까먹었잖아요 지금. 이 씨감자 두 알을 앞으로 물고 물린 이 수리 경쟁으로 가져가야 된다.
1: 예.
4: 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예.
4: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가시죠 이제 뭐. 네?
4: 감자 좀 싸주세요. 먹으면서 가게 좀.
1: 그게 무슨 네? 밭도 아니고 왜 감자를 싸달라고 또. 예.
4: 배가 고픕니다.
1: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4: 예.
1: 들어가셔야 제가 다 부탁하는
4: 거. 아,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들어가려니까 지금. 승급해요 아니, 이렇게. 그만두는 마당 그렇게 승급합니까?
1: 아니 다른 분을 좀 모시려고 그런.
4: 그래요 예. 나 들어갈게요.
1: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좀 고좀 진짜. 황교안. 예,
5: 안녕하십니까 예, 황교안입니다. 예.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1: 아, 그 미국에서 가셨습니까 또?
5: 그렇습니다. 예. 부정선거 파이터 서밋이 진행 중입니다. 야. 저는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예.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1: 예, 참 바쁘세요. 예, 참정권 침해가 아니 부정선거 계속 구주장이죠.
5: 아 부정선거를 말하지 말라 이건 겁니까?
1: 예.
5: 부정선거를 막아내려고 지금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까?
1: 예.
5: 저도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저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투혼을 벌였습니다. 투혼을 모르는 권순표는 사퇴하십시오.
1: 그런데 무료변론은 누구 무료변론을 하신단 말이죠?
5: 아, 경찰의 개표소 예. 무단 진입을 막은 예. 애국 동지를 예.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1: 예.
5: 그녀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변호사입니다. 무료 변호 하겠습니다.
1: 저분 옛날에 잘하셨죠.
0: 아니 저분은 믿으면 예. 안 되는 게요. 예.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때도 예. 무료 변호 하신다 그랬다가 예.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1: 아,
0: 그때 좀 원성이 좀 있었고요.
1: 저분 옛날에 잘하셨잖아요.
0: 아 저는 잘 아는데. 예.
5: 아 저를 잘 아십니까?
0: 무관.
5: 아, 다원 가입하세요. 자유와 혁신. 예.
0: 아니 근데 예. 이분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예. 사실은 재판을 받아야 예. 되고 기소가 된다면. 뭐 꼭 이렇게 높으신 분이 무료 변론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5: 제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 그러니까 왜 얘기해놨어요. 왜 하시냐고요?
5: 무료
0: 불법에 대해서.
5: 유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 선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합니다. 모산 대사도 함께합니다.
1: 아 예.
0: 아 참내원.
1: 아 이 수사 들어갔는데요. 이 체육 단체들 직접적인 피해 받았네. 이거 어떻게 보상?
0: 아 이거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였고요. 예. 뭐 형사적인 거는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예. 이번에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그래요? 조금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그 성조기를 둘렀던 예.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분 때문에 칼도 못 가지고 가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국가 대표로서 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앞으로 이 수사하실 때 이런 식으로 권리를 무조건 내 권리만 보장해달라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 그러니까 민사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당연히
0: 민사 예. 물어야 됩니다.
1: 예. 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예,
6: 김기현이에요.
1: 예, 오늘도 화나셨네.
6: 부실 근무능으로 점철된 예. 성관위의 해외 출장 전태만 소군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런 대충대충하고 국민 혈세로 여행에 가까운 출장을 다녀오고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관이 해체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1: 아, 예, 예, 예.
6: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목 목인 목 목 괜찮으십니까?
6: 아 이거는 샤우팅으로 하는 거죠. 예.
1: 예. 장동혁 대표로는 안 모신 것 같아서요. 예.
7: 장동혁입니다.
1: 아 예. 아 머리 싸매셨네.
7: 아,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1: 아 병원 입원실 가셨죠.
7: 그렇습니다.
1: 예. 예.
7: 어제 우리 당은 전국 11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

0: 접수했습니다. 재선거 실시 문제도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어떤 형식, 어떤 의제라도 좋으니 만나서 논의해야 됩니다.
1: 아이고, 왜 입원하셨더니 짱짱하시네요, 아직.
2: 그러니까
1: 예.
2: 아프신 아이고, 것 투야. 같은데.
0: 머리가 아픕니다.
2: 예. 근데 약간 조금 그 회피성 입원 아닌가요?
0: 뭘 회피성을 합니까?
1: 네, 혼날 줄 알았습니다.
0: 재선거 이걸 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 근데 예. 그 입원하셔가지고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인성 관련해가지고.
0: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1: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최대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이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보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사고 있습니다.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을 지난 중원터널 입구 1차로에 사고차 처리하느라 뒤로 4km 정체입니다. 신채희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8: 네,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어서 오십시오.
9: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답니다.
8: 예, 예. 날씨가 지금 비 옵니까?
9: 아, 지금 비가 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8: 아, 추적추적 와요.
9: 예, 마치 제 심정처럼.
8: 왜요?
9: 이제 하이킥 출연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심정.

0: 아, 추적 오는군요.
1: 예, 외로워라.
0: 아, 그래요.
1: 아, 이제 어떻게 살지? 아, 심심해서.
0: 예. 아. 뭐 워낙 여러 군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아, 그래도 또 하이킹만큼 즐거운 데가 없지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럼요.
0: 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늦었습니까?
1: 네.
0: 다른 데는 훨씬 더 즐겁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이킥 가장 즐겁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뻔뻔하군요. 예. 자, 오늘의 테마는 뭡니까?
1: 오늘의 테마는 네. 아, 요즘에 뭐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좀 시국도 그렇고 좀 답답한 예. 면이 있어가지고 예. 아, 사이다 특집을 한번.
0: 아, 좋습니다. 예. 사이다 좋아합니다, 저.
1: 시원하게 마시고 예. 트름 한번 그윽하고 나면 아, 좀
0: 예, 더럽게.
1: 예.
0: 뭐
1: 아니 건강한 겁니다. 네, 먹고 나서 아니 그 뒤로 나오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스는 나와야 되는데.
0: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참기름기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혹시 예. 보셨습니까,
0: 부장님? 예. 예. 아, 뭐 다는 안 보고 이렇게 막 휙휙 확 이렇게
1: 어떻게?
2: 탁탁탁.
0: 요점만.
1: 탁탁탁. 아하.
0: 예. 근데 뭐 재밌는데 예. 좀 느긋하게 보다가요.
1: 아 예.
0: 네, 그렇게 봤습니다.
1: 아.
0: 예. 근데 그분 그저 네. 주연 그분 김무열 씨인가요?
1: 네.
0: 참 인상이 좋더만요.
1: 김무열 씨가 뭐 예. 지금까지 다른 영화들에서 악역도 많이 맡고 예. 선역도 많이 맡았는데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예. 주식 영화 있습니다. 작전이라고.
0: 예. 그것도 봤습니다. 예.
1: 아,
0: 예.
1: 거기서 악당으로 등장하는데 예. 굉장히 강렬했었거든요.
0: 이분이 좀 어떤 선량하게 생겼는데 약간 강한 강인함이 보이는 뭐 그런 얼굴이더만요.
1: 맞습니다. 예.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예. 악당도 잘 어울려요.
0: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선량하고요.
1: 네.
0: 예.
1: 그리고 실제 인성도 아주 뭐 좋다고 예. 소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0: 예.
1: 뭐 배우가
0: 뭐 그럼요.
1: 뭐 연기자람 되지 뭐.
0: 예, 뭐
1: 인성까지 훌륭할 필요가 있고.
0: 아, 뭐 인성 훌륭하면 좋죠. 예. 예.
1: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사람도 아닌데요. 뭐.
0: 아, 그래. 예. 그 그런 예. 아 그렇죠.
1: 예. 예 어떤?
0: 아닙니다.
1: 네.
0: 네 무슨 농담하려다가.
1: 아 예. 예. 아니 농담 조심하셔야죠.
0: 아,
1: 우리 국장님
0: 예.
1: 농담 조심하셔야 예. 됩니다.
0: 아닙니다. 예. 아 이건 안 하길 잘했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웹툰 원작이고요. 예. 다소 현실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마 이게
0: 현실적이 다 없다 예. 다소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제로에 가깝다고.
1: 완전 판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끌어온 사건들이 이제 실제 기반이라는
0: 아,
1: 것이죠.
0: 재밌습니다. 예. 비극적인 사건도 많고요.
1: 그렇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예.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 학폭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예. 학폭 사건의 대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시즌 2편도 아, 아마 제작이 되지 않을까. 아, 예.
0: 정말
1: 사실 이 정도로 돈이 예. 이 정도로 돈이 됐는데 예. 넷플릭스에서 시즌이 만들자는 아, 얘기 안 할 리가 없지요.
0: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네. 이 영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1: 예,
0: 무슨 생각이냐면
1: 예.
0: 어떤 언론에서요 예. 이걸 하면서 아, 뭐 전 그런 어떤 약간은
1: 네.
0: 잘난 척하는 비평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아, 얘기냐면 예. 어떤 식의 비평이었냐면. 이걸 비평하면서요. 무슨 뭐 이 학생에 대한 폭력적 교육을 뭐 엄청나게 미화한다는 식으로. 근데 근데요. 뭐 그 뭐 아주 그걸 고급 굉장히 뭐 배우 말 사람 비슷한 말을 써가면서
1: 그런 칼럼 하나가 좀 화제가 됐었죠.
0: 아, 그래요?
1: 그거에
0: 아, 그거예요?
1: 예.
0: 아, 근데 저는 보면서 아이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1: 아, 예.
0: 이걸 보면서 누가 폭력적으로 학생들 교육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만든 영화인데. 그럼 단지 그 폭력적 현실에 대해서 또 알게 하잖아요. 이 네. 어떤 학생들의 폭력행위.
1: 네.
0: 근데 이걸 보고 누가 학생들을 패가면서 가르치자는 그런 걸 미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때린다고 맞고 있을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
0: 근데 재미로 만든 걸, 재미를, 그렇죠. 재미를 얘기하고
1: 재미에
0: 있는데.
1: 이제 약간의 통쾌함을 덧붙이기 위해서.
0: 얼마나 또 그지 예. 그렇게 큰 의미를 둬가지고 하는데 예. 저는 약간 좀.
1: 아, 근데 또 이제 비평가들의 역할이라는 예. 것이요. 예. 또 그런 부분에 염려를 또 말해주는 역할도 필요한
0: 뭐,
1: 것이기
0: 때문에. 있습니다. 예.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막. 네. 각 잡고 예. 콤 잡으면서 그걸 뭐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비 전 약간 그건 좀 그랬습니다. 아니 뭐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예.
1: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네. 네. 실제 애들 저렇게 패야 된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할 겁니다.
0: 그러니까요. 그걸 예. 와, 이 아주 이 무슨 대단한 걸 예. 주넘하게 꾸짖듯이 전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1: 다만 이걸, 저는 예. 이게 이제 10화까지 넘어가게 예. 되면 학생들이 무슨 조폭 수준으로 막 칼을 한 개씩 다 차고 다니고 막
0: 뭐 과장이겠지.
1: 예, 그런 과장이 오히려 예. 아 이게 오히려 좀 더 거슬리. 아니 뭐 이렇게까지.
0: 그러니까 근데 시원한 맛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이 어떤 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1: 네.
0: 제가 이 떡볶이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 아, 네.
0: 근데 자극적인 떡볶이 맛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1: 아, 그럼요.
0: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네.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예. 화나는 일이 많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마라탕을 상습적으로 드시는 예. 분도 계시고 예.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예.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0: 저는 떡볶이 쪽입니다. 예.
1: 그 먹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예. 없겠죠. 그걸 다

0: 사형선고 예. 죽음을 선고하는 예. 이게 사적 봉수에 대해서 다루고 아, 있는 영화입니다. 예. 예. 케빈 베이컨이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데 예. 이 자기 그 하키 선수 유망주였던 예. 자기 아들이 편의점에서 강도들한테 총을 맞아서 죽어요. 예. 그런데 이 강도들이 왠지 이제 별다른 처벌을 좀 중하게 안 받을 예. 것 같은 일이 벌어지자.
1: 그렇군요. 이 분노의 어떤 촉발점이
0: 예.
1: 있군요.
0: 그렇죠. 예. 자기가 일부러 증언을 다르게 해서 예. 얘들 다 풀어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아~ 자기 손으로 예. 뭐 자기 손으로 이제
1: 아는 맛
0: 예 아 익숙한 맛이죠
1: 맞죠? 아는
0: 예.
1: 맛 예
0: 테이큰의 케빈 베이컨 예. 케빈 베이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아는 맛이죠 이거 예.
0: 다만 이 드라마는 예. 이 영화는 예. 조금 더 처절한 맛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테이큰처럼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예. 복수의 끝은 결국 나도 괴물이 되는 결말이다 뭐 이런 주제도 나름 담고 있습니다 뭐, 다만
1: 모르긴 모르지만요 네. 이런 아는 맛의 그 주인공들은 네. 막 자기가 이제 비질런트 그러니까 자경단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괴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0: 그럼요 예. 여기 감독이 제임스 완입니다. 예. 소우 시리즈를 만들었던 흥행 감독이고요. 나중에 분노의 질주를 연출하게 되는 아, 그래요? 동양계 동양인 감독인데.
1: 근데 저는요, 이 예. 영화 이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예. 하나 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감독이 누굽니다. 꽉 남이 아는 듯이 이렇게 툭 던져요.
0: 아, 예.
1: 그러면 예. 내가 모른다 그러면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안다 그러기엔 위선이고. 아, 예. 그래서 웃게 됩니다.
0: 아, 네. 제가 국장님 웃으시면 아 모르시는구나. 뭐 이 정도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1: 완벽히 되네.
0: 예, 예. 대단합니다.
1: 대단합니다.
0: 예. 예.
1: 재밌습니까?
0: 아, 딱 그 정도 맛입니다. 아, 딱 아는 맛입니다.
1: 예. 예. 아는 맛은 그래서 좋죠.
0: 딱 아는 맛.
1: 예상한 맛이 나와서.
0: 예. 예. 다만 이제 제임스 완 버전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찐득찐득하고 아, 좀 어두운 맛이 있지요.
1: 예, 예. 그렇군요.
0: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하신다면 예. 이제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예. 토니 스콧 감독의 맨 오 파이어라는 예. 영화가 예. 있습니다.
1: 예.
0: 이 영화는 이제 멕시코 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예. 이제 아역이 등장을 하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다코타 패닝입니다.
1: 아, 이분이 아직도 아이입니까?
0: 아니죠. 2004년입니다. 예, 2004년. 예. 22년 전입니다.
1: 예. 미안합니다.
0: 이분이 아직도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1: 아, 이건 좀 제가 아무리 말입니다. 눈치고 넘어가려면 이건 좀 이분이 아직도
0: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1: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0: 예, 예. 많이 심하셨는데 예. 뭐 넘어가시면 한두 번이
1: 넘어가시죠.
0: 아니기 때문에.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덴젤 워싱턴이기 예. 때문에 정말 자로 잰 것 같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야말로 뭐 예. 헐리우드의 최수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예. 발음 완벽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코타 팬이기 때문에 또 예. 아역의 역량 또한 매우 출중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감독이 누군가 하니 예. 아, 또 국장님 웃으시겠네요. 예. 토니 스콧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 아, 리들리 스콧의 동생입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이번 예. 또 형이랑은 좀 다른 의미로 비주얼리스트거든요.
1: 예. 예. 스콧은 좋아합니다. 제가. 스콧 좋아합니다.
0: 예, 스콧 뭐
1: 리들리.
0: 스콧? 아, 리들리.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깔끔하게 조련된 예. 앞에 그 데스 센스가 조금 좀 우악스러운 맛이 있었다면 예. 이 영화는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진
1: 아,
0: 영화입니다. 예, 복수 영화입니다.
1: 예.
0: 이게 이제 다코타 패닝의 예. 경호원으로 이제 예. 덴젤 워싱턴이 취직을 하게 예.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뭐 전에 뭐 특수부대 출신 뭐 예. 이런 거 있겠죠.
1: 예.
0: 근데 다코타 패닝이 납치를 당해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거의 죽을 뻔한 중상을 예. 입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났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버린 덴젤 워싱턴이
1: 듣기만 해도 죽었어.
0: 예,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1: 듣기만 해도 죽었어.
0: 예. 곱게 안 죽여요. 예. 예. 상당히 험하게 죽입니다.
1: 이거 왜 못 봤잖아?
0: 예?
1: 이거 왜 못 봤을까요?
0: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이런 거는요. 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훅 보는데.
0: 아, 훅 보기 좋은 영화죠. 예. 예.
1: 왜 못 봤을까요?
0: 왜 못 보셨을까요?
1: 봤을 수도 있어요. 아.
0: 예. 예. 다음 영화 넘어갈까요?
1: 예. 예.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0: 예. 예. 기억 다 나실 때까지 아닙니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1: 예. 넘어가시죠.
0: 그럼 조금 예. 더 이제 예. 좀 미국식 블랙 유머가 예. 가미된 쪽으로 가보자고 한다면 이제 더티 플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예.
0: 이 영화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 만약에 가입돼 있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예. 국장님 못 보시겠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마크 왈버그가 이제 프로페셔널 범죄자로 예.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터는 계획을 예. 세우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예. 성공적으로 이제 미션을 완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돈을 나누는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예. 갑자기 내 친구들에게 총을 쏘더니만 예. 돈을 갖고 혼자 튀어버립니다.
1: 아.
0: 마크 왈버그도 총을 예. 한 대 어깨에 맞고
1: 예.
0: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예. 사경을 헤매다가
1: 예.
0: 그 이제 그 여성을 찾아서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음모에 휘말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 별로 안 땡깁니다.
0: 상당히 재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안 땡깁니다.
0: 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0: 있죠.
1: 그렇습니다. 예. 아마존 거 안 좋아합니다.
0: 감독이 셰인 블랙입니다.
1: 아, 그래요.
0: 셰인 블랙 모르시지요?
1: 예?
0: 셰인 블랙.
1: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0: 예. 아이언맨 3편의 감독입니다. 예.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래요?
0: 아이언맨 재밌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1: 예.
0: 예. 예. 아이언맨 3편을 감독했던 셰인 블랙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1: 예. 예. 예. 원래, 아, 아닙니다. 아, 셰인 블랙이군요.
0: 예.
1: 예. 껌껌한 데서 창피하다, 뭐 이러니.
0: 와우. Shame on you.
1: 아, 이거는 제가요.
0: 예. 정말 하나, 창피하네요.
1: 예, 하나 예. 교훈이 있습니다.
0: 어떤 교훈이시죠?
1: 할까 말까 하는 농담은 하지 마라.
0: 하시지 마시지 예, 그러셨습니까?
1: 정말 이 단전 예. 깊숙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다음 예. 영화 뭡니까?
0: 예. 자, 다음 영화는 예. 이제 킹덤이라는 영화입니다.
1: 예. 아. 이건 뭐 유명한 아니군요, 여기에.
0: 예.
1: 아, 그 영화 아니네.
0: 네, 그 영화 아닙니다. 예. 예. 뭘 생각하실지 간에 아, 그 영화 아닙니다. 예, 예. 아마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을 생각하셨을 텐데
1: 예.
0: 아, 그 영화가 아닙니다.
1: 예.
0: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엄청난 폭탄 테러가 발발을 예. 하게 되는데 이 폭탄 테러가 어디에 발생을 하냐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그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들어와 있고 예. 그 옆에 이제 미국인 회사원들의 어떤 생활 단지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끔찍한 테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 그것도 테러가 1차 테러, 2차 테러 두 번에 걸쳐서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엄청난 수준으로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예. FBI 내에서 이제 폭탄 뭐 법의학 전문가
1: 이게 재밌겠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0: 아.
1: 네.
0: 어떤 면에서
1: 아니 이게 예. 이 전쟁 영화 이거 좋아해요.
0: 아, 전쟁 예. 영화.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1: 아니 그런데
0: 예.
1: 뭐 테러.
0: 아.
1: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해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그래서
1: 그런 영화라면서요. 테러 예. 당했다면서요. 폭탄 테러를
0: 테러. 당해서 이제 예. 그거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명의 FBI 요원들이
1: 예.
0: 이제 파견이 되는데
1: 예.
0: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예. 외국인을 반기는 문화가 아니다
1: 그렇습니다.
0: 보니까
1: 예.
0: 그래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진범을 찾아 나선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1: 그 이라크전인가요? 거기서 예. 풀메탈 자켓이었나?
0: 풀메탈 자켓은 베트남전입니다.
1: 베트남전. 예. 이라크전에서 저 폭탄 제거반 그게 뭐였죠?
0: 아, 저기.
1: 그 영화, 그 여성 감독.
0: 예.
1: 예?
0: 아,
1: 그, 아 여성 감독.
0: 아, 예, 잠깐만요. 네.
1: 저는
0: 네.
1: 그 영화 같은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0: 아. 예, 긴장감이 막 허트로커,
1: 예,
0: 허트로커입니다.
1: 그 어떤 예. 긴장이 풀렸을 때
0: 허트로커.
1: 예. 아, 허트로커.
0: 예, 예.
1: 허트로커.
0: 예.
1: 네. 그런 영화 하나 없습니까?
0: 허트로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1: 맞다니까요, 그건. 나 너무 그건 예. 저 한 세 번 네 번 봐요, 그런 거.
0: 킹덤이 제가 예. 아, 장담컨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 댓글을 안 하는군요.
0: 예. 4분의 3 정도는 될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좋습니다.
0: 킹덤이라는 영화 긴장.
1: 못 보네요.
0: 예. 왜 못 보시죠?
1: 왜 봅니다.
0: 아, 보실 수가 없네. 아, 예, 안타깝네요. 정말.
1: 아니요, 이건
0: 좋은 영화들을 보실 수가 없다는
1: 유튜브 같은 단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단품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 영화들 다 단품으로 살 수 있을
1: 아, 그래요,
0: 수 겁니다.
1: 예, 예, 예. 예, 예. 이건 오늘 진짜 오늘 몇 개가 보고 싶어서요.
0: 예.
1: 이건 좀 찢어가지고 하려고.
0: 이거 저기 예.
1: 예. 뭐
0: 메신저로 받으시면 될 텐데요. 이 원고 내용을.
1: 아이, 귀찮게 예. 하잖아요.
0: 아이고 우리 작가님 이거 하나 보내 주는 게 뭐 전혀
1: 돼,
0: 어렵지
1: 돼,
0: 않을 텐데. 아, 예. 보내 주겠다고 하네요. 예.
1: 싫어요. 저 사람 못 보내 주면요.
0: 자,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이제 제이슨 스태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대머리 중에 한 명이죠.
1: 예.
0: 예. 제이슨 스태덤이 아, 저는 말입니다.
1: 예.
0: 개인적으로
1: 예.
0: 만약에
1: 예.
0: 정치인 중에
1: 예.
0: 대머리이신 분이 계시다면
1: 아,
0: 이게 멋있게
1: 뭐예요?
0: 드러내셨으면 하는
1: 키스트럭?
0: 예, 키스트럭입니다.
1: 예.
0: 감독이 이제 가이리치 감독이고요.
1: 예.
0: 록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
1: 예.
0: 스네치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가이리치 감독이
1: 예.
0: 원래 이 사람이 영국에서 영화 찍을 때부터 제이슨 스태덤하고 친했어요.
1: 예.
0: 그래서 오랜만에 제이슨 스태덤을 기용해서 만든
1: 아,
0: 2021년작입니다.
1: 예.
0: 이 영화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 예.
0: 이제 현금 트럭 있지 않습니까?
1: 예.
0: 현금을 싣고 다니는 그 트럭을 터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이 모종의 사건 때문에 모종의 인물이 모종의 일 때문에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모종의 인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1: 예.
0: 사람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는 얘기입니다.
1: 자, 그럼 참교육,
0: 예.
1: Death Sentence,
0: 네.
1: Man on Fire,
0: 네.
1: Dirty Play,
0: 네.
1: Kingdom,
0: 네.
1: Cash Truck.
0: 네.
1: 자, 여기서 순서대로 봐야 할 걸 순서를 매기겠습니다.
0: 아,
1: 몇 번입니까?
0: 일단 제일 먼저 보실 예. 거는 Man on Fire가 제일.
1: Man on Fire.
0: 일단 넷플릭스 있으니까.
1: 아, 좋습니다. 예. 예.
0: 그다음 재미있는 예. 영화는
1: 킹덤.
0: 제 생각에는 캐시트럭입니다.
1: 킹덤.
0: 킹덤은 예. 세 번째.
1: 아, 그래요.

0: 네.
1: 예.
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티 플레이.
1: 예.
0: 그리고 다 보시고 나서서는 이제 심심풀이로 예. 입과심으로 데스 센테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예. 그러면 저는 맨 온 파이어로 가겠습니다. 왜요?
0: 아 예.
1: 아 좋지 않습니까?
0: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예.
1: 그 킹덤은요.
0: 예.
1: 단품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0: 킹덤은 아마 단품이 있을 겁니다.
1: 그래요.
0: 이 기회에 그냥 웨이브에 가입을 좀 하시죠.
1: 어 싫어요.
0: 아니 국산 OTT인데 좀 그래도
1: 아 이거 가입할게요. 아, 아 몰랐어요.
0: 아,
1: 아 알아 이거 예. 나 알아요.
0: 예예. 아,
1: 이거
0: 내 말실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1: 이거 말실수
0: 예,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아, 조심해야 됩니다.
1: 아 이거는 정말 예. 제가 알아요.
0: 예. 네. 아, 뭘 아시는 이거는 정말 제가
1: 유튜버?
0: 알아요.
1: 아이고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했습니다.
0: 예.
1: 멋있다.
0: 예, 저는 거의 없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웨이브 알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7: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8: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동현 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작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배관을 교체하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파묻혀 숨진 건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흙을 받치는 구조물을 세워야 했지만 현장에는 관련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그림자처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죠.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하수관을 정비하던 60대 노동자가 토사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흙막이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문제를 고치지 않는 안전 불감증, 끝없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12: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0: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검사실 수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 평의 절차를 거치고 이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립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부채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라며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개인 채권자들이 방만 경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사태 피해 개인 채권자 연대는 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JTBC 사옥 앞에서 약 2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유동성 위기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중개권 계약 등을 강행한 건 경영진의 판단 착오이자 방만 경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잇따라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합니다.

0: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 15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마 전 2502님께서 요즘 강릉에서는 단오제가 한창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단오입니다.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예전에는 단오날이 되면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애군을 씻어냈고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부채도 선물하고 그네도 타고 씨름도 하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껏 놀고 휴식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단오제 소식을 전해주신 2502님께서 어제는요. 젠디, 저는 업무 때문에 강릉으로 와서 13년째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아이가 올해 대학에 가서 강릉으로 완전 이주를 준비 중이랍니다. 강릉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강릉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단오제 홍보도 모자라서 이런 적극적인 애정 표현까지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도 2502님처럼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 김현철의 동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단오 이야기 해봤는데 8698님이 어릴 적 단오날이면 동네 어른들이 느티나무에 그네를 매달아주셔서 타곤 했는데 지금은 느티나무도 없어지고 추억만 남았네요. 김서진님,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부산과 울산과의 접근성도 장점이지만 조용한 도시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오제 한다고 자랑해 주셨던 2502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강릉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어떠신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서진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접근성도 좋고 또 조용한 도시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구예찬님, 저는 태어난 곳은 창원이고 3살부터 20년간 진주에서 살다가 23살 때 산청으로 왔어요. 진주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진주는 특히 냉면집이 유명하죠. 오, 진주가 또 냉면이 유명해요. 그렇군요. 창원에서 태어나셔서 진주에 사시다가 산청으로. 2117님, 저는 제가 사는 동네를 정말 좋아요. 아, 좋아해요. 건물은 많이 오래됐지만 근처에 약국, 또 24시간 할인마트 두 개, 또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약국도 있고 약국 아까 하셨는데 약국이 되게 좋은 약국이 많은가 봐요. 카페도 많고 지하철역도 제 걸음으로 5분 내에 갈 수 있어서 참 입지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단 하나

0: 쉬운 건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시각장애인인 저에겐 좀 불편한 건 있어요. 10년 전 이사 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약국도 있고 할인마트도 두 개나 있고 카페도 많고 역도 가깝고 다 좋은데 이제 오토바이가 많다. 그렇겠네요. 오토바이가 이제 요즘에 좀 빨리 다니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2117님이 조금 보행하시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김명자님은 수원 화석에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도 수원에서 살다 보니 수원이 제2의 고향입니다. 수원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수원에서도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명자님. 명자님은 원래 지금 논산에 사시는데 수원이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뭐 근처에 아까 우리 2117님처럼 맛있는 카페가 있거나 자주 가는 뭐 시장, 뭐 동네 공원, 오래된 빵집 뭐 이런 데 관심 갖다 보면은 뭔가 우리 동네가 더 정이 가고 또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뭐 단골 가게 뭐 어딘지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네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맛있는 뭐 떡집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문규님, 저도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내가 사는 동네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매일매일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늘 그런 기분이 들게 되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야기 나눠주시고,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들려주세요.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금요일 3부, 귀로하는 등산,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따가 3부에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만나볼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이엔을 하루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 오피스 환인 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 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밤사이 레바논 남부 곳곳에서 헤즈볼라 관련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 군과 헤즈볼라 사이의 교전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종식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이 같은 무력 충돌로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인 비핵화 제재 해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1대0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대표팀은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지만 후반 5분 골키퍼 김순규 선수가 공을 잡으려다가 이기혁 선수와 부딪히면서 공을 놓쳤고 그대로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이후 만회골을 노리기 위해서 황희찬, 오현규,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변화를 줬지만 후반 42분 조규성 선수의 문전 헤더를 골키퍼가 발로 쳐내면서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승 1패로 A조 2위를 유지한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경기 해설을 맡은 박지성 해설위원은 다가올 남아공전에 대해서 결국 조별리그는 3차전까지 끝나야 마무리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전력이라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상은 최고 5m 이상의 높은 물결일 것으로 보여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지만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하진 일요일에는 전국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K-POP 데몬헌터스 OST 중에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염지은님이 소다팝 같이 들을까요? 톡 쏘는 탄산음료가 필요한 날씨예요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탁 그 탄산음료 이렇게 여는 그 탁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뭔가 기분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염지은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왔고요. 7732님이 개최국이랑 경기에서 기에 눌리지 않고 잘 싸웠는데 어이없게 골을 내줘서 아쉽긴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뉴스 시간에 이제 월드컵 2차전 경기 소식 전해드렸죠. 멕시코에 1-0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다들 경기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조영호님이 지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3차전을 기대해봅니다 하셨고 박성남님은 오늘 축구 보려고 연차 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쉽지만 다 받아들이고 지금은 마늘 까고 있어요. 마늘 한 접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눈은 야구, 귀는 오당제, 손으로는 마늘 까고 있네요. 축구, 야구, 거기에 마늘까지 그리고 오당제까지 또 함께하고 계신 성남님의 글이었고요. 이제 멕시코에 패하게 되면서 조 1위 자리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조 2위 자력 진출은 가능한 상황인데 조 3위나 아예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지금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1-1로 비기면서 조 2위를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2승을 거둔 멕시코가 조 1위로 32강 확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는 남아공과의 3차전의 결과에 달려있는데 무승부 이상만 하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남아공을 이기거나 무승부만 해도 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체코가 같은 시각 멕시코를 꺾어서 승점 4점을 기록해도 어쨌든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비기기만 해도.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은 싫은데 어쨌든 남아공에 만약에 패하게 된다. 그럼 이제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국이 남아공에 지고 또 멕시코 체코전에서 멕시코가 승리를 하면은 우리가 3위로 내려와서 와일드카드 경쟁에도 나서야 된대요. 와일드카드는 뭐냐면 12개 조 3위 가운데 승점이 높은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건데 승점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득실 같은 거 따지고 골득실도 같다. 그러면 다득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만약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한국과 멕시코가 다 졌다. 우리도 지고 멕시코도 체코한테 졌다. 그러면은 체코와 남아공이 승점 4점을 기록하면서 조 2위, 3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거나 비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32강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B조 2위. 랑 미국에서 이제 맞붙게 돼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조 1위를 했으면 이제 계속 멕시코에 있는 건데 조 2위를 해서 올라가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맞붙게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 한인분들도 많으시고 응원 열기가 굉장할 것 같아요. 또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3차전 꼭 좋은 경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9110님이 제가 안 봤어야 했는데 역시 징크스인가?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32강은 무난하게 오 필승 코리아 외쳐주셨어요. 4788님이 요즘 시크릿이 다시 활동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효성 씨는 예전에 MBC 라디오 꿈꾸라 DJ였죠. 시크릿의 별빛 달빛 신청합니다.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 그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했는데 미국 가는 거는 32강에 진출하면 이제 미국에 가는 거고요. 3차전은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이래요. 거기서 이제 남아공을 상대로 3차전을 치른 다음에 이제 32강에 가게 되면 이제 LA에 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0570님 안녕하세요. 여긴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많이 후텁지근하기 그지없지만 재은님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이 시간 함께할게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0570님.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래도 더위가 좀 주춤하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까 오후에 잠깐 비 내릴 때 나가보니까 더운 느낌이 조금 그래도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0570님 조금 더우시다. 우리 혜영 작가님도 덥더라고. 그래도 더우시대요. 기온이 근데 좀 내려간대요. 실제로. 대신에 이제 습도는 좀 올라서

0: 그래서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텁지근하게. 그래서 혹시 주말에 밖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옷차림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비 오는 거 좀 찾아보시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피해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항상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아름님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수에서 남원으로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그 이유는 돌판 오징어 볶음 먹으려고요. 와, 단짠 양념과 함께 감칠맛도 나고 고추기름에 잘 볶아진 오징어. 크, 착한 짝꿍 덕분에 맛나게 먹었습니다. 여수에서 남원 다녀오셨는데 남원이 이게 유명한가 봐요? 돌판 오징어 볶음? 와, 맛있겠네요. 이름만 들어도 보통 오징어가 아닐 것 같아요. 양념에다가 또 고추 기름에다가 1280님은 작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밀렸던 청소하고 후드 가스레인지 액자 벽 등등 이곳저곳 열심히 닦고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손님이 많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 김에 밀렸던 청소도 하시고 또 알찬 하루 보내신 것 같네요. 이경희님은 여기는 구미시 상모동이에요. 대통령 생가도 있고 특히 새마을 테마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에 운동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오, 공원이 있으면 진짜 좋죠. 집 근처에 공원 있다. 그러면 운동하기도 좋고 잠깐 나들이 가기도 좋고. 9701님도 우리 동네 골목길 밤뷰 보여드려요. 밤마다 별도 볼 수 있는 레트로 감성 뿜뿜 우리 동네 자랑해요. 주변 어르신들도 좋고요. 나름 읍내동이라 걸어서 시장 터미널, 마트, 또 학교, 병원, 약국, 그리고 도서관, 문화회관 갈 수 있어요. 책이랑 공연 좋아하는 저는 주차 걱정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무지무지 행복해요. 오늘도 공연 보고 왔지요 하면서 사진 공유해 주셨어요. 와, 여기가 어딜까요? 진짜 뭔가 되게 고즈넉한 동네인데 밤뷰라고 했잖아요. 예쁜 골목에 가로등이 이렇게 쫙 골목길을 비추면서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골목인데 또 하늘에 예쁜 달도 떠 있고요. 공연 본 사진도 공유해 주셨네요. 어떤 공연일까? 이거 대학로 근처신가? 아닌데 읍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방인 것 같은데. 아, 공연 제목이 아모르 파티예요. 와, 즐거운 공연까지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차 안 가지고 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이런 공연장이 있다는 건 진짜 우리 문화생활 좋아하시는 9701님 같은 분께는 정말 좋은 동네네요. 8698님, 오늘은 솔부엉이 찍고 왔습니다. 와, 우리 8698님이 그때 오리 사진도 공유해 주셨던 그분 아니시군요. 네, 그런데 우리 오당제에는 정말 사진 잘 찍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8698님도 전문가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진이면은 아주 선명한 솔부엉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정말 그 또렷하게 눈을 뜨고 있는 되게 큰 부엉이가 저를 두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생생하게 부엉이를 잘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찍으셨지? 너무 신기한데요.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6316님 신청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
1: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자자 푹 자자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자자 푹 자자
1: 장기하와 얼굴들의 사람의 마음 6316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6316님의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 6416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빠랑 배드민턴 치고 차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셨어요. 오, 오늘 아버님이랑 배드민턴을 치고 오셨군요. 하, 배드민턴 치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집으로 가는 그 길 기분이 정말 상쾌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 저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이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진짜 좋은 운동이잖아요.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리고 근력도 당연히 길러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방향 바꾸고 이런 동작들 많이 하다 보니까 순발력도 길러지고 또 무엇보다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배드민턴 치다 보면은 칼로리도 금방 소모되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우리 6416님처럼 아빠랑 같이 또 운동할 수 있고 소중한 시간 보내신 것 같고요. 시원하게 집에 가셔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3293님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재은 아나운서 라디오 들으러 온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이제 매일 들으러 올게요. 요즘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빴어요. AI에게 정답을 학습시키는 막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젠디 라디오 처음 들으러 와서 진정이 되네요. 와, 3293님 일단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AI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일을 학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와,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히 막 데이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수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입력하고 뭐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로 상당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머리 쓰는 일이니까 좀 잠시라도 일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3294님. 그럴 때 이렇게 오당제 놀러 오시면 저희가 좋은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좀 복잡했던 생각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매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놀러와 주세요. 출석 체크 해야겠어요. 우리 3293님.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24년 동안 시민들의 발이 돼서 묵묵히 달려온 수원 92번 버스 최병겸 기사님의 마지막 퇴근길이 화제입니다. 지난 4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버스 운행을 마친 최병겸 기사님은 여느 때처럼 종점 차고지에 도착해서 승객들에게 종점이에요 라고 알렸는데요. 맨 뒷자리에 앉은 승객

제벽이 뒷문으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아빠의 퇴임을 축하해주려고 몰래 탑승한 최 기사님의 새 자녀였는데요. 예,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아빠가 못 알아보게 모자도 풀 눌러쓰고 각자 다른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등 치밀한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최 기사님은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자녀들이 건네준 케이크와 감사패 앞에서 결국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최병겸 기사님의 따님은 자랑스러운 아빠 병겸씨. 이제 무거운 이것은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는 아빠 자신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거운 쌀포대, 2번 무거운 아령, 3번 무거운 운전대. 자, 버스 기사님들이 운전하실 때 뭘 잡고 계시죠? 1번 무거운 쌀포대, 2번 무거운 아령, 3번 무거운 운전대.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342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된 편람 개정사항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회의엔 노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위는 노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다 자발적으로 귀국해 참전한 제1학도의용군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유족들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소림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해 제1학도의용군 642명과 휴전 이후 일본 정부의 재입국 거부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부산에 머물렀던 242명의 삶과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소림사는 귀국선을 기다리던 학도병들이 2년 반에서 최장 6년 동안 숙식을 해결하며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의 재회를 기다렸던 곳입니다. 육군이 오는 2028년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면 희망자에 한해 모두 장기 복무자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사관들은 통상 임관 2년 뒤 일정 단계를 거쳐 장기 복무로 전환할 수 있는데 성적 우수자 등 일부는 임관 후 바로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돼 왔습니다. 육군은 이 비율을 기존 20%대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는 희망자는 곧바로 장기 복무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 많은 곳 15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무더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선풍기. 자주 쓰다 보니까 그만큼 고장 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제조사들은 신제품 홍보에 몰두할 뿐 수리 서비스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한 재활용센터가 선풍기 상담소를 열었죠. 전문 강사가 머물면서 선풍기의 고장 원인과 수리법을 알려주는데요. 시민들이 망가진 부품을 직접 교체하며 관리법을 배웁니다. 덕분에 제품 수명이 늘어나고 폐기물이 줄어들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리 문화,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24년 동안 수원 92번 버스를 운행해온 최병겸 기사님의 마지막 퇴근길에 세 자녀분들이 깜짝 이벤트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 무거운 이것은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는 아빠 자신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보내시라, 이렇게 메시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 무엇이었을까요? 5609님 정답 운전대. 괄호 열고 운전대 사진 첨부, 이렇게 운전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핸들 맞을까요? 그럴까? 비와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안전운행 기원합니다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네요. 5690님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의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병경 기사님의 자녀들은 어릴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가족들 다 자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묵묵히 출근하시는 게 엄청 큰 책임감과 가장의 무게라고 느꼈다면서 아빠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제2의 인생도 응원하면서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기자님 원래 오늘 일찍 오셔서 MBC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실 예정이었다면서요.
1: 아, 네. 저희 그 회사 쪽에서는 MBC 구내식당이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0: 거기까지 자자합니다. 아, 네, 그랬구나.
1: 그래서 오늘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네요.
0: 다음에 꼭 한번 네. 드셔보시면 좋았을 텐데. 오늘.
1: 네, 정말 맛있나요?
0: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매일 구내식당 가거든요. 오늘은 탕수육이 나왔는데 네. 시원한 김치국이랑 칼칼하게 비오는 날 잘 어울리잖아요.
1: 네, 다음에 꼭 와가지고 네. 저희 동료들한테 자랑해야 되겠어요.
0: 아, 그러니까 다음에 일찍 오시는 날 연락 주세요. 아,
1: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저희 코너지기 중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이 계신데 화병을 다스리는데 등산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매주 등산을 하시는 기자님도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1: 네.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일단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작아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귀엽게 보여요.
0: 아.
1: 네,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혼잣말로 귀엽네 하는데
0: 오.
1: 네, 이 말이 평상시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0: 와,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누가 막 나를 괴롭힌다 네. 할 때 속으로 귀엽네라고 하면 이게 싹 가라앉아요.
0: 귀엽다.
1: 네, 그래서 이게 주문처럼 쓰셔도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0: 네.
1: 귀엽네.
0: 귀엽네. 네. 이 세상 이것저것 막 나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들. 아, 귀엽네.
1: 맞아요.
0: 괜찮은 거죠.
1: 네,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0: 와, 너무 좋네요. 그럼 기자님도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산 찾아가는 편이세요? 원래 자주 가시죠?
1: 네, 저는 그럴 때 말고도 자주 가니까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귀엽네 하고 내려옵니다.
0: 여러분도 그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산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산으로 화병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산. 오늘은 어떤 산으로 함께 해볼까요?
1: 오늘 오전에 대한민국하고 멕시코의 그 경기가 있었죠?
0: 네.
1: 사무실이 시끌시끌했는데 결과가 좀 아쉬웠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좀 식혀줄 산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저희는 늘 계곡 산행을 계획을 하거든요.
0: 계곡 산행.
1: 네. 그래서 오늘도 이 계곡 산행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0: 네네.
1: 여름 산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산에 나무 그늘이 많아가지고 도시보다 좀 시원하긴 한데
0: 네.
1: 그렇지만 오르막을 또 오르다 보면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산 정상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예 버리는 게 좋습니다.
0: 정상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라.
1: 네. 아예 네. 대상지를 계곡으로 잡는 거예요. 계곡 가서 그냥 시원하게 있다가 오자라는 생각으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0: 좋네요.
1: 예, 더위를 무시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탈진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무더운 날에 산에 오르면 탈진 위험이 크죠. 실제로 여름철이면 탈진 관련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잖아요.
1: 네. 저기 탈진은 더울 때 특히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겪기가 쉬운데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속 수분하고 전해질이 고갈되었을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0: 네.
1: 다리가 풀리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져요. 네, 저도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또 땀이 비 오듯 하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종아리나 허벅지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땀이 나지 않고 또 피부가 건조한데 또 뜨겁다 싶으면은 열사병을 좀 의심해야 됩니다.
0: 네.

0: 이럴 때는 움직이지 말고 그늘에 가서 좀 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온 음료가 있으면 그게 더 좋고요. 그리고 소금이 있다면은 네. 물에다 소금을 좀 타가지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이게 탈진이 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포도당 캔디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먹으면 좋고요. 소금 캡슐도 있어요.
1: 네.
0: 네, 그런 거를 섭취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천천히 힘들면 바로 하산하시고요.
1: 네. 저 궁금한 게 이온 음료 그 드시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도움이 돼요?
0: 네, 도움이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늘에서 쉬는 거.
1: 그늘에서 네. 쉬는 거.
0: 네, 조금 한 5분,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쉬면은 체력이 좀 돌아옵니다.
1: 그 상황이 네. 닥쳤을 때. 네. 근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또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또 오늘의 뉴스에 해수욕장과 하천 등 물놀이 명소에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이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계곡 산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 여름에 가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 날씨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날씨 체크.
0: 네, 제가 날씨 체크를 못해가지고 오늘 계곡 산행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1: 네.
0: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기 비가 내리는 날에는 계곡 산행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설마 해도 이렇게 물이라는 게 금세 불어나거든요.
1: 그쵸.
0: 작은 물줄기가 아주 큰 폭포로 변할 수도 있어요.
1: 네.
0: 이럴 때는 절대 계곡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계곡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1: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0: 네. 또 계곡 산행을 할 때는 만약에 또 산에 갔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불었다.
1: 갑자기.
0: 네, 그럴 네.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비상용 로프를 챙겨가는 게 좋아요. 한 길이 30m 정도.
1: 네.
0: 근데 이 등산 로프가 좀 무겁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암벽 등반할 때 쓰는 전문가용 밧줄이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얇은 빨랫줄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샌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1: 샌들?
0: 예, 등산화를 신고 계곡에 들어가면 물론 뭐 괜찮긴 한데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산행용 샌들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곡 산행을 할 때는 튜브나 안전장비 없이 깊은 곳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 위험하니까.
0: 네.
1: 진짜 말씀대로 날씨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언젠가 날씨가 좋을 때 어디 가면 좋을까요? 계곡 산행. 오늘 소개해 주실 곳 어딘가요?
0: 네. 우리나라는 아주 산이 많죠. 네, 그만큼 계곡도 많아요.
1: 네.
0: 그 소개해 드릴 계곡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어떤 네. 계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
0: 왕피천 계곡이라고 합니다.
1: 왕피천 계곡?
0: 네. 여기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어요.
1: 네. 네,
0: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1: 그래요?
0: 네, 제 기준으로 오지는 스마트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에요.
1: 진짜?
0: 네, 여기 스마트폰 잘 안 터져요.
1: 네.
0: 네, 그만큼 여기 산세가 깊고요. 동쪽에는 대령산하고 남수산, 그리고 서쪽에는 통고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금장산과 울련산 등이 있어요.
1: 네.
0: 아주 이름이 다 어려운 산들이죠.
1: 그렇네요.
0: 그만큼 여기는 아주 산세가 깊고 험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족 국가였을 때 한 왕이 그 다른 부족하고 전투를 한 다음에 패배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통고산 근처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산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통고산을 오르다가 통곡을 했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래서 이름이 통고산이에요.
1: 진짜?
0: 네, 이 험한 곳 바로 아래에 왕피천 계곡이 있습니다.
1: 네.
0: 그만큼 아주 절경이 뛰어나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 있죠?
1: 그렇죠.
0: 여기가 딱 거기에 맞는 말이에요. 사시사철 물이 넘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트레킹길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도 아주 걷기가 좋습니다.
1: 오.
0: 네. 그리고 덥잖아요. 걷다가.
1: 맞아요.
0: 계곡에 바로 빠져도 돼요.
1: 네.
0: 수영을 하면서 내려가도 딱 좋습니다.
1: 수영을 하면서?
0: 네.
1: 와, 멋진데. 그 왕피천 계곡 주변에 그러면 걷기 좋은 길이 있는 건가요?
0: 네. 예전에는 여기가 길이 좀 험했는데
1: 네.
0: 여기 지자체에서 길을 새로 만들어놨어요.
1: 네. 네.
0: 나무 데크로 길을 쫙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 계곡길은 속사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1: 속사마을.
0: 왕피리 속사마을.
1: 네.
0: 이 금남면 구산리 상천동까지 약 5km 구간이 계곡 산행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
1: 네.
0: 예, 아주 수량이 많고요. 그리고 깊은 곳도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작은 휴대용 카약을 갖고 와가지고 아. 계곡에 띄운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카약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0: 네, 맞아요. 와.

0: 근데 저는 예전에 갔을 때 카약이 없어가지고 네. 배낭 안에다가 큰 비닐봉투를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꽉 묶었어요.
1: 네.
0: 그리고 배낭을 닫은 다음에 그걸 맨 채로 계곡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서 이렇게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1: 와, 그럼 네. 가방은 안 젖었나요?
0: 네, 이렇게 하면 배낭이 젖지도 않고 구명조끼 역할도 해요.
1: 아, 진짜요?
0: 네, 재밌어요. 네, 이게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 고무 튜브를 네. 가지고 와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물놀이 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왕피천 계곡은 더운 여름 산행지로 아주 딱이에요.
1: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물을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얕은 곳도 있나요?
0: 네, 얕은 곳도 있긴 한데 물이 무섭다면은 네. 그 계곡을 타고 더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하 계곡이라는 데가 또 나와요.
1: 수하 계곡.
0: 네, 여기는 경북 영양 쪽이에요.
1: 네.
0: 왕피천 계곡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물줄기인데 수알이라는 마을을 거친다고 해서 수하 계곡이라고 부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여기에 반딧불이 생태숲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대요. 반딧불이.
1: 그렇죠.
0: 네, 여기가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 와.
0: 네, 낮에는 계곡 풍경을 보고 밤에는 반딧불 보고
1: 네.
0: 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한참 걸리는데 간 김에 하루 머물면서 계곡 주변 이렇게 탐험하고 오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정보 기억하셨다가 날씨 좋을 때 안전한 계곡 산행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서도 계곡 산행 해보신 분들 계시면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국악 연주곡이에요. 김성경의 북한산 바람 계곡.

0: 김성경 북한산 바람 계곡 국악 연주곡 듣고 왔습니다. 도분숙님이 비 내리는 밤 선곡이 너무 좋아요. 품격이 높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왕피천 계곡 정말 좋아요. 왕피천 계곡에서 하루 종일 놀고 왔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밀양도 좋답니다. 여름에는 꼭 계곡 산행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네. 갔다 오셨나 봐요.
1: 그러게요. 여름에 계곡 산행 좋긴 한데 내일 비가 오니까 네. 이 북한산 바람 계곡 들으면서 계곡에 있는 느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김경주님이 선곡 들으니까 신선이 계곡 큰 바위에서 도 닦다가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자님 계곡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 찾는 팁도 알려주세요. 밀양 양산에도 좋은 계곡이 많아요. 김해 대천 계곡도 좋아요 하셨네요.
1: 네. 계곡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까 제가 줄을 준비하라 그랬죠.
0: 네.
1: 얇은 줄 한 30m 정도 되는 거.
0: 네.
1: 물론 이렇게 계곡을 계속 따라가면은 길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폭포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절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때 줄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0: 네. 3497님은 이 음악을 들으니 갓을 쓰고 보찜을 메고 왕피천 계곡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걷는 느낌이네요 하셨네요.
1: 네. 저는 덩실덩실 춤추는 느낌이 났는데.
0: 그랬어요?
1: 네. 계곡에서.
0: 진짜. 범진호님은 5G, 5G, 5G인데 왜 스마트폰이 안 터져요? LTE도 터지는데. 약간 아재 개그 하신 것 같아요.
1: 네. 오늘도 등장하셨군요. 네. 저기 스튜디오 분위기 잠깐 쌓여졌습니다.
0: 6966님 경상북도 청도군 삼계리 계곡도 트레킹 계곡 산행으로 좋습니다 하고 추천해 주셨네요.
1: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계곡이네요. 네, 이번 다음 달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0: 삼계리 계곡.
1: 네.
0: 이형인님 무주 구천동 계곡 산행 멋지죠. 여름엔 시원하고 가을엔 단풍 겨울엔 설경.
1: 네. 무주구천동도 계곡 좋습니다.
0: 좋아요.
1: 네, 계곡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계곡 특집으로 여름 내내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5279님은 예전에는 계곡에 백숙집이 있어서 거기 가면 됐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백숙과 수박 사가서 먹고 와도 괜찮을까요? 쓰레기는 꼭 가져와야겠죠? 하고 물어보셨네요.
1: 네. 저기 보온병에다가 네. 얼음하고 팥하고 넣고 가가지고 팥빙수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0: 진짜요?
1: 네.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0: 좋다 좋다.
1: 네.
0: 그 취사행위는 아니니까 음식 가져가서 드시는 거는 이제 괜찮긴
1: 네, 그렇죠.
0: 할 것 같은데. 네,
1: 가서 불 피우는 건 안 되는데 음식을 가져가서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쓰레기는 꼭 돼가져와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 잘 챙겨 오시고 또 음식물 반입 구역도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입이 안 되는 구역도 있겠죠?
1: 네, 네. 있을 거예요.
0: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간산 윤상준 기자님과 함께 계곡산에 그중에서도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왕피천 계곡 만나봤는데 계곡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물장구 치고 나면은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왕피천 계곡 갔다가 뭘 먹어야 좋을까요?
1: 네, 울진 하면은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0: 뭔가요?
1: 대게가 유명합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물장구를 치고 나면은 네. 아마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뭔가 허하다 싶으면 대게를 먹으러 가면 되는데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1: 여기는 대게

0: 식당이 많으니까 아무 곳이나 가서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대게는 좀 물린다. 특별한 게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울진읍에 가서 뚝배기 짜장면을 먹으면 됩니다.
1: 뚝배기 짜장면이요?
0: 예, 여기 뚝배기 짜장면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보통 짜장면은 그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 여기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뭐 매운탕 냄비 같은 곳에 담겨져서 나와요.
1: 우와.
0: 예, 그러니까 완전한 뚝배기 모양은 아닌데 딱 2인분을 시켜야 됩니다.
1: 맛있겠다.
0: 예, 그래서 이 뚝배기가 가진 특징을 짜장면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 오랫동안 뜨끈뜨끈한 거죠.
1: 와.
0: 예. 그리고 이 집은 원래 닭칼국수집이에요.
1: 와.
0: 칼국수집에서 빠지면 안 되는 반찬이 있죠?
1: 그럼요.
0: 김치. 네. 칼칼하고 매콤한 김치.
1: 맛있겠다.
0: 예, 이 제대로 만든 김치랑 짜장면이랑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예,
1: 와.
0: 이거를 울진의 대표 맛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긴 한데,
1: 네.
0: 그래도 이 집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집이니까,
1: 그렇군요.
0: 가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예, 대게가 좀 비싸다. 아니면 최근에 대게를 먹었다 하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 집에 가셔도
1: 아,
0: 됩니다.
1: 되게 되게 먹고 싶네요.
0: 네.
1: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1: 잠시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자님이 저녁에 족발 먹었는데 뚝배기 짜장 얘기하니까 먹고 싶어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3: 네. 집에 뚝배기 그릇 하나 있으면 거기다 지금 당장 끓이시고
2: 그래도 되겠다. 네,
3: 꼭 김치랑 같이 드세요.
2: 진짜 뚝배기 집에 있는 걸로 네. 짜장라면 끓여 먹으면은 비슷한 맛이 날 수도 네. 있겠네요.
3: 김치가 중요합니다.
2: 네. 도분숙님이 내려오면서 포항 죽도시장으로 가서 가자미 물에 먹어도 최고입니다 하고 추천해 주셨네요.
3: 네. 포항하고도 여기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30분 차로 네. 한 1시간 내외로 걸릴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또 시장까지 가서 물의 추천까지 받아봤고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기자님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산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은데 주말에 뭐 하실 예정이세요?
3: 네,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내일 산에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다 취소했어요.
2: 아 진짜요? 네,
3: 그래서 아까 저기 그 노래가 나왔죠, 가고.
2: 네. 네. 네
3: 그거 들으면서 집에서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북한산 바람 계곡 들으시면서
3: 네, 북한산 바람 계곡.
2: 좀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007년에 나온 신해철 씨 재즈 앨범 중에서 Thank You and I Love You 9701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해철의 Thank you and I love you 970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7532님이 젠디 굿뉴스 퀴즈 정답 운전대의 정확한 명칭은 조향 핸들입니다. 영문으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핸들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그 운전대가 오늘의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마 콩글리시 같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바퀴를 조종한다 이런 뜻으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야 아마 알아들을 것 같아요. 3946님 버킷리스트였던 내차 타고 차에서 초밥 먹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오, 내차 타고 차에서 초밥 먹기가 버킷리스트셨군요. 3946님. 이 문자를 아까 보내주셨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다 드셨겠네요. 오늘도 비도 오고 차 안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초밥을 먹으면서 오당제를 듣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너무 멋진데요. 왜 차에서 초밥이 드시고 싶으셨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차 안에서 뭐 초밥을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신 우리 3구 사령님 어떠셨는지도 막상 해보니까 행복하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언젠가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뒀던 일을 직접 해낸 날이니까 아주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0458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캠핑 왔어요. 화성 고은항은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오, 또 금요일이라서 캠핑 가셨나 보다. 주말까지 또 시간 보내고 오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바쁜 일과 끝에 캠핑. 진짜 너무 부럽네요. 작은 여행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화성 고은항은 비가 다행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운치 있는 저녁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캠핑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던데 뭐 드시려나요? 우리 0458님은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캠핑이 주는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428님은 제주도입니다. 지금 퇴근 중이에요. 비는 좀 그쳤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인지 바다 냄새도 역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유유 하셨어요. 오, 진짜요? 제주도는

좀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 바다 냄새가 좀 나나 봐요. 그렇구나. 비는 그쳤지만 습도가 높아서 조금 눅눅한 그런 기분도 들것 같고 바다 냄새도 좀 진하게 유난히 느껴지고 그런가 봐요.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그냥 멀리서 들으면 제주도시구나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습도와의 싸움을 또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윤희숙님, 부산에도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남해에 계시는 친정엄마가 요즘 너무 심심해하시길래 내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도배도 해드리고 오려고요. 오, 그 부산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남해에 계신 또 어머님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배도 해드리고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맛있는 밥도 드시고 비 오는 길이라서 좀 이동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일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머님과 또 행복한 시간, 또 따뜻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선희님은 오늘 여긴 비가 안 와서 무지 덥네요. 너무 더워서 저녁에 오이 미역 냉국을 먹었어요. 얼음 동동 띄워서 먹었더니 그나마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네요. 처음 메시지 남겨요. 반갑습니다, 선희님. 선희님 어디에 계실까?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너무 더워서 오이 미역 냉국 드셨다고 하네요. 그니까요. 이게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는 오이 냉국을 드셨고 저는 여기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아까 낮이 아니지. 오후에 보니까. 그래서 구내식당 가서 콩나물 김치국을 먹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거예요. 그 날씨에 따라서 또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지는 것도 참 신기하죠. 2464님, 안녕하세요. 여긴 경북 구미. 비 와요. 많이 와요. 가뭄의 단비. 모든 동식물이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억수로 반가워요, 비가. 지금 우리 아들 봉이랑 야간 드라이브 중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봉이가 아주 하얀 친구예요. 하얀 뒷모습. 솜털 같은 너무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야간 드라이브를 하고 계신 우리 2464님의 문자였습니다. 강아지들도 비 오는 날 좋아하나요? 산책을 못 가서 싫어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미란 PD님이 강아지 어떤가요? 비 오는 날 싫어한다고 합니다. 봉이는 그래도 차에서 보고 있는 거라서 좋아하나 봐요. 0028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이직 성공해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아, 이직 성공하셨군요. 0028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진짜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응원할게요. 뭐 이직하는 기분 어떨지 저는 못 느껴봤지만 되게 어렸을 때막 전학 가는 거랑 비교도 안될 만큼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곳에서 우리 0028님이 또 멋지게 활약하시길 바랄게요. 이보영님, 전 진주에서 강원도 영월로 캠핑 가려고 캠핑카 렌트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반차를 못 써서 퇴근하고 가는 중인데 도착 시간이 10시네요. 이 시간에 처음으로 라디오 들어봅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우와, 진주에서 영월 가시는데 캠핑카 렌트해서 지금 가고 계신가 봐요. 낭만 있다, 진짜. 도착 시간 10시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캠핑카 캠핑, 그 주말에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희 오당제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비 오는 주말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주말 계획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428님이 신청해 주신 빅마마의 체념, 그리고 KCM의 흑백사진 들을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6455님은 저는 내일 감자캐야 해요. 텃밭에 참깨도 심고 퇴근길에 종종 듣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비 오니까 좋네요. 텃밭 작물이 좋아할 듯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처음 문자 보내주셨군요. 반갑습니다. 6455님. 맞아요. 이 텃밭 가꾸시는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비 소식이죠. 비가 한동안 또 안 왔잖아요. 그래서 감자도 캐시고 또 참깨도 심으시고 바쁜 주말을 보내실 것 같네요. 좋은 단비가 되어줘서 이번 비가 참깨도 또 그리고 감자도 잘 자라기를. 아, 감자는 내일 캐시는구나. 어쨌든 밭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김경주님, 내일은 우리 둘째 방학해서 기숙사에 짐 가지러 가요. 돌밥 잘하고 방학도 잘 보내볼게요. 오, 아, 돌밥이 그 뭐지? 돌아서면 밥. 아, 맞아. 그때 알려주셨는데. 돌아서면 밥, 돌아서는 밥.

그때 설명해 주셨죠. 돌방 기숙사 가시는군요. 방학이에요 벌써. 6월 이제 말을 향해 가니까 그렇군요. 한 학기 잘 마치고도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군요. 돌밥 생활 시작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둘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609님이 제작진에게 패스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청취자분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385님이 속상한 일이 많은 이번 주네요.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지길 바랍니다. 비와 함께 씻겨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시원한 노래 하나 부탁해요.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신청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조금 힘든 한 주 보내셨나 봐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함께 속상했던 일들 다 흘려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서 마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우리 1385님이 신청해 주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CP가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오늘자로 어음 최종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 120억 원의 어음과 내년 3월 30일 100억 원의 어음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비용을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인수 후 통합 전략을 분석한 결과 통합 비용이 약 9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는 연간 3천억 원으로 이르면 2028년 말까지 통합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까지 아시아나와 통합된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됐던 주식시장의 오전 7시 프리마켓 개장을 내년 말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시스템 개발 기간 확보를 위해 당초 올해 6월이었던 개설 시점을 9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지속 제기돼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그간 프리마켓에서 미체결 주문과 잔량 처리 등 기술적 문제와 함께 모의시장 운영 과정에서 IT 기술 개발, 인력 운영의 부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과 거래해서 거둔 흑자 규모가 6년 만에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25년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며 미국 대상 흑자 규모가 111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24년보다 55억 5천만 달러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2년 이래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일본 경상수지는 203억 달러 적자로 2024년보다 적자 규모가 23억 3천만 달러 커졌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30대 경찰관이 부서 상급자를 언급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인의 유서에 언급된 간부급 경찰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 15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0: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발표 직후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우리 시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수혜가 반도체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채권 시장은 여전히 부담 요인인데요. 여러 변수를 마주한 우리 증시,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AI는 무엇이든 척

0: 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잘 나가는 우리 증시, 그 뒤에 숨은 동력부터 변수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평론가님. 야, 이 증시가 네.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처음 봤지만 네. 이 잘 나가면 또 잘 나가는 대로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업계 최고수분인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수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어제 있었던 미국 FOMC 금리 동결 결정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동결은 동결이지만 연내 인상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풍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기조 시장에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까요?
3: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되게 원칙적인 생각을 일단 좀 해보거든요. 네. 원래 구조 자체를.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국 어떤 반도체라는 기업군들이 AI 투자에 힘입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만들어내고 있죠. 한글을 네.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유일한 대항마가 결국은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들이 될 때 금리라는 게 개입이 됩니다.
2: 그럼요.
3: 그래서 보통 거기를 할인을 시킨다는 의미를 쓰는데 뭐 세일한다, 외상 판매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치를 좀 할인해 주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금리가 중요한데 네. 첫 번째 이 말을 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번 돈이 너무 큰 곳은 네. 금리가 좀 움직여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은 변화 문제가 없고 예. 오히려 그걸 사주는 기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예. 오라클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 돈이 없는 곳들은 저희 스토리, 내러티브에 움직였던 곳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의 대표적 바이오 같은 업종이 네. 들어가겠죠. 코스닥에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는 올라가도 코스닥은 힘든 것과 네.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슈가 증시에 긍정적이냐 물어본다면 어제 분명히 연준의 이 스탠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겠지만 예. 일단 당장은 돈을 만들어내는 게 큰 곳은 네.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시장은 그쪽으로 몰려가고 쏠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 네. 사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 네. 회사채나 뭐나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네. 이 반도체를 벌크로 사오는 회사들이 네. 지금 당장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피지컬 AI, AI 에이전트, 네. AI 시장 더 커질 겁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그 밑에 서브단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5만 가지 회사들도 네.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들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돈 버는 게 없으니까 데미지를 입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경로로 해서 우리 반도체 양 기업들도 영향을 좀 미다 받는 거 아닌가요?
3: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데
2: 예.
3: 매달 나오는 반도체 우리나라 제일 예를 들어서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예. 계속해서 사주고 있으니까 일단 그 회사를 뭐 방법이 없죠. 계속 사가니까 뭐 그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지적하신 부분을 그래도 교수님과 얘기를 하니까 저도 편하게 이론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2: 네.
3: 흔히 우리가 비용이라는 거 자본 비용이라는 걸 계산할 때
2: 네.
3: 금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자본비용을 조달해서 그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더 벌어들이면 그게 현금이 쌓여가는 게 바로 파이낸스의 기초적인 사고인데
2: 예.
3: 흔히 비용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채권이야 대출이야 금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큰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 네. 좀 부담스럽지만 예. 왜냐하면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비용의 개념이라 본다면 근데 주주자본 비용은 비싼 거거든요. 원래 주주자본 비용은 굳이

0: 내 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최근에 예. 하나 다른 경우가 있어요.
1: 예.
0: 주주 자본 비용을 좀 싸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예. 주식이 좀 비싸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증자 같은 게 하거나 네. IPO 할 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1: 네.
0: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거니까.
1: 네. 네.
0: 근데 최근의 흐름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증자라는 형식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것도 커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안에 자금 어떤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픈 AI가 결국 내년 3월이 되면 새로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때 관련되기 전에 IPO를 서두르는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그런 걸 본다면 이쪽 단들은 기업이 돈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멈출 기미는 없죠.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AI 생태계의 주인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누가 막아든지 나는 반도체도 살 것이고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할 것이고 그런 쪽만 돈이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되니까 경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그걸 제외했을 때는 과연 좋은 것인가.
1: 그렇네요.
0: 이런 반문이 네.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진짜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 연준의 새로운 의장인 케빈 워시. 근데 이 케빈 워시가 예전에 했던 발언과는 사뭇 다른 걸 네. 어제 내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금리에 대해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섞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발언은 이번엔 동결인데요. 저희 연내 인상 할 것 같고요 하면서 네. 좀 뭔가 발언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0: 발언 도빗이냐 호킷이냐 이런 분류도 중요하겠지만 연준의 레짐 자체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케빈 워시가 2011년인가 관뒀을 거예요.
1: 예.
0: 그때 한참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버냉키가 세계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1: 네.
0: 우리가 기억나는 건 2010년 11월인가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정말 지금에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그 당시 처음 저도 현장에 애널리스트로 있었는데
1: 네.
0: 야, 어떻게 연준이 이런 것까지 사들이지? 연준의 자기 대차 대표의 온갖 채권들을 다 사들였잖아요. 지금도 연준 보면 MBS가 이만큼 쌓여있지
1: 예,
0: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케빈 워시는 그때 그 버냉키를 반대하면서 관두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번 저는 오히려 매파냐 뭐 비둘기파냐보다 당장 발언은 안 했지만 어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을 전체적으로 뭔가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는 방금 전에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케빈 워시가 전 되게 기억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란 걸 이제 안 내놨다.
1: 네.
0: 뭐 그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그때도 관두고 나서 12년인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거는 방금 전과 통하는 겁니다. 버냉키 시대에는 연준은 시장과 잦은 소통을 하면서
1: 네.
0: 시장을 설득하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케빈 워시는 좋아하는 사람이 버냉키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린스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린스펀은 예전에
1: 약간 윽박질렀잖아요.
0: 그것도 있죠. 마에스트로라고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을 썼죠.
1: 네.
0: 모호하게 말을 하는 거.
1: 예, 예.
0: 시장에 약간 모호하게 주면서 정책은 금리 인상 인하 정도로 갖고서 스탠스를 가져갔는데 저는 오히려 케빈 워시의 등장은 2011년 자기가 관두기 전 버냉키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장의 연준보다 앞으로의 연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왔던 연준과는 참못 다른 분위기의 연준이 시작됐다 보고 있고
1: 네.
0: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요 평론가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케빈 워시의 스타일도 명명백백하게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0: 네.
1: 연준의 입장이 바뀐다면 기업이나 개인 저희 같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금리가 단순히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담감 있을 수 있는 행보지만.
0: 네.
1: 이 모호한 발언이라는 이 불확실성도 저희에게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시장과 기업이 굉장히 부담 갖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우리가 연준과 소통해서 뭔가 시장을 말로써 제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1: 예.
0: 우리가 그런 시기가 금융위기 이후예요. 사실
1: 아.
0: 예전에는
1: 예.
0: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도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월스트리트에는 패드 와처라는 직업도 있었어요. 예. 보고 있다가 아 연준이 금리 올렸구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가장 놀랬던 뭐

0: 뭐 우리끼리 놀랬던 거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케빈 워시가 점도표에 찍지 않았잖아요. 예. 아, 나 이거, 이거 하지 마. 굳이 너희들이 시장에 왜 자꾸 신호를 주려고 그래. 그리고 대체협회로 개입하지 마. 나는 어떤 순간이 되면 금리 오리거나 내릴 텐데 그것도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PC 같은 거 보지 마. 원래 예전에는 CPI 봤었어요.
1: 맞아요.
0: CPI 네. 보다가 어느 날 아 그건 너무 좀 명목이야. 좀 실질적인 지출을 보고 물가 잡아봐. 그래서 PC를 봤었는데 아 난 그것도 말고 그냥 절사 평균을 보자. 위 아래 위 자르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장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연준이 지난 어떤 우리가 바라봤던 한 금융위기에 오랫동안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연준이 네. 바뀔 거라는 거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는 결국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에게는 다양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연준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1: 네.
0: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연준이 확실성의 세계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예. 이제 시장과 소통을 줄이면서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 자체적으로 판단해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우려 부분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자연스럽게 연준의 기준금리 기조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니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네. 국채금리 수준으로 한번 말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다시피 미국의 국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중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적자도 계속 더 커질 것 같고 국방비 지출이라든가 또 이자가 또 이자 비용을 불러일으키는 네.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미국의 국채 발행 앞으로는 그럼 누가 사주는 겁니까?
0: 첫째 이걸 말할 때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아, 국채 발행이 늘 것이야. 네. 이것이 일단 중요한데 많이 늘 것 같아요.
1: 네.
0: 첫째는 내년에 우리가 대략 지금 나와 있던 것들 프로젝션 해봐도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도 낮추고 뭔가 세금은 줄이고 뭐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재정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공통점인 나라도 있죠. 유럽도 그랬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최근에 금리가 올린. 일본 금리 보면 무섭잖아요. 네. 전체들. 날깍지 내각이 굉장히 과감할 정도로 사회보장 뭐 감세하고 막 소비세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가니까 재정이 네.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무역은 돈을 많이 벌지만 재정 수단에서는 계속해서 좀 확장적으로 가고 있죠.
1: 네.
0: 흔히 이제 말할 때 우리가 67년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냐
1: 네.
0: 그게 굉장히 장기 전망에선 중요하잖아요.
1: 예.
0: 자산 뭐 재편도 중요하고 우리가 70년대에 오페크가 나와서 유가 때문에 그때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1: 네.
0: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시작된 거는 60년대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이 나온 뒤에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저 린든 존슨 시대 케네디 사후에 예. 총괄 버터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총은 국방 예산을 말하는 거고
1: 예.
0: 버터는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소위 이러한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었어요.
1: 예.
0: 그게 70년대에 폭발적으로 이제 재정 부담이 왔는데
1: 예.
0: 그때와 여러분께서는 다르지만
1: 네.
0: 현재 이런 재정 부담이 일단 커진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재정 국채 발행을 누가 사줄 거냐.
1: 예.
0: 여기에 이제 고민이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세계화 시대에서는 그리고 잘 작동됐던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아가지고
1: 예.
0: 미국은 적자를 보지만 흑자 본 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다 사줘가지고
1: 네.
0: 결국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이 되어 왔는데
1: 네.
0: 어찌 됐든 간에 세계가 이제 분절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무역 흑자 규모도 줄어들면서 국채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1: 예.
0: 그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채를 사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할 것 같고 최근에
1: 네.
0: 의미가 있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중동 정쟁이 더 지속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의 전략 비축가 굉장히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스럽죠. 그 또 밑에 깔린 거는 중동 국가처럼
1: 네.
0: 미국의 달러 국채를 많이 사주는 곳이 없었잖아요.
1: 그렇네요.
0: 결국 기름을 많이 팔아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1: 예.
0: 미국을 사줬는데
1: 네.
0: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채를 사줄 수요를 만들겠지만
1: 네.
0: 수요는 조금씩 어떻게 만들어간다 한들
1: 네.
0: 너무나 빠르게 발행 물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10년

0: 동안 장기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시대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 뭐 좀 올라가는 시대. 그래서 좋게 보면 중금리 시대의 개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고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과거와 같은 적은 시대에 가기 힘들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일본이 제로금리였어요.
1: 맞아요. 세상에 저도 일본에 다시 1% 금리, 기준금리가 네. 이거 볼 줄은 몰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일본 장기채 금리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 올라온 것만 보고 계시는데 예. 야 일본 사람들도 참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10년이 아닐까. 주식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상당히 우리의 현금을 갉아먹는 금리 부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이제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네.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미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 우리 국채 이제 누가 사주지? 중국도 이제 안 사기로 마음 먹은 것 같고 네. 다른 나라도 쉽지 않은데 하다가 눈을 확 돌린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네. 미 국채를 많이 사주는 걸 주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 사는 걸 봤더니 초단기 국채를 그럼요. 주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럼 장기 국채 이거는 해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사는 결국 자기의 등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단기채를 사는 겁니다. 네. 그 장기 국채를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장기채의 변동성을 코인사가 감당할 만한 소위 그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럼 장기채를 사줄 수 있는 곳은 결국 글로벌 협력이 돼서 다른 나라가 사주거나 네. 그러면 개인들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네. 미국채의 상당한 수요자가 개인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부들은 빠지고 있죠. 중국도 예. 팔고 있고 뭐 일본도 줄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꽤 고민스러운 부분에 남아 있어요.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과연 이 구조가 그러면 좀 바뀔 수 있을까? 누군가 사준 거 이전에 네. 좀 국채 발행 물량이 줄여야 되는데 아까 국방비도 얘기했지만 예. 정말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이자 지출은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의 미래를 딱 프로젝션을 해놓고 나면 네. 제일 문제되는 영역이 이자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과거의 강대국의 몰락을 얘기할 때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 몰락이 시작된다.
1: 예.
0: 그게 뭐 스페인 사례나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예.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금리의 역사를 지져봐도
1: 네.
0: 그 금리의 역사가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이 있는데 제가 네. 우연히 잘 안 읽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예. 굉장히 16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갈등의 시대에는 금리가 올랐고
1: 예.
0: 서로 갈등하지 않는 데는 금리가 내려갔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금융의 역사에서 통하는 관통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 금리 상승세가 약간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구나.
1: 예.
0: 과거에도 결국 그 왕정이든 뭐든 재정을 많이 쓰면 금리는 올라갔었다는 거죠.
1: 예.
0: 근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으로 쓰여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전쟁처럼 정말 소모적인 비용이 어디 있나요?
1: 예.
0: 사실 우리는 목도 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분쟁이 들면서. 그래서 좀 주게 좋은 상황이지만 금리 측면에서 왜 잘 가라앉지 않고 있냐. 호르몬제약의 봉쇄가 풀리면 금리가 확 내려갈 것 같지만 아마도 잘 버티고 있다가 약간 안 좋은 얘기하면 올라갔고
1: 네.
0: 여기에 그러면 아까 질문이 돌아가는 거죠. 케빈 어시가 그랬을 때 과거에는 국채금리가 튀면 연준이 개입해서 사줬단 말이에요.
1: 네.
0: 그게 대차 대조표 정책이었어요.
1: 예.
0: 버냉키에.
1: 예.
0: 그걸 싫어하니까 아까 그 레짐 체인지의 우려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면 금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까? 금리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국채를 사줄까요?
1: 아니네요.
0: 그게 지금 시장에서 과연 케빈 어시의 실험이 성공할 것이냐. 이거 이어지려면 그 소위 그린스펀 시대처럼 가려면 그린스펀 시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때는 예. 뭐가 있었던 거냐면 IT 버블 때 생산성 혁명이 있어서 네. 이게 다 커버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로 더 몰리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 남은 게 뭐 있냐 AI로 쏘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 예.
0: 만약 어떤 곳에서 무작위성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생기고 시장이 그걸 반영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면 네. 연준이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냐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건 만약에 지금이야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오히려 걱정되는 건 그런 이슈가 나오고 연준이 금리가 내릴 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러면 야 이건

0: 수 있는 게 그것이야 금리 내리는 거야. 연준이 들어와서 개입을 안 해주고.
1: 예.
0: 그러한 시대가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아. 그거는 장기적으로 항상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증시 좋긴 하지만 앞으로 숨어있는 리스크들 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기본적인 용어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또 이거 대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 듣고 보니 아 이거 예전처럼 금리 낮아지기가 우리가 기대하기가 점점 어렵다면 네. 흔히 말해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평가할 때 멀티플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하실 것 같아요.
4: 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셨는데요.
3: 아, 요즘 장난들이 아니세요.
4: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네.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네. 한수로 하면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EPS가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네. PR이 너무 낮잖아요. 아, 삼성전자가 지금 PR로만 반영돼도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데 또 물어봐야 되는 거는 왜 뭐 시크릿칼이 아니라고 하는데 PR이 못 올라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장치산업의 특징은 예. 결국 그게 장치산업에 돈을 넣었을 때 그거는 뻔한 투자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니네들 하던 거 외에는 뭐가 더 있는데 근데 이번엔 달라졌다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그 돈을 앞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자본이 들어가서 더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 결국 그것을 해내는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네. 제 고민은 이거죠.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면 하이스를 예를 들면 최근에 주가가 더 움직였던 이유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 니네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야 물어봤을 때 네. 뭔가 하이스도 뭔가 뭐 일본을 간다 얘기부터 네. 미국 뭐 삼성전자도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는 그 돈을 뭔가 온리 과거처럼 그냥 디램에 쓰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가려고 하는 네. 이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PER, PBR은 사실 그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꼭 아파트 우리 비교할 때 예. 같은 단지 내에 한강이 바라보는 단지가 30평인데 30억이면 아, 그 평당 1억이야 하지만 예. 저 도로변에 있는 40평 아파트가 40억 되진 않잖아요.
3: 예, 그렇죠.
4: 그것도 한 33억일 수 있잖아요.
3: 예.
4: 그게 PER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쨌든 동일하게 PER을 비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고 결국 가격에 불과하다. 밸류에이션은 아니란 말인데 네. PER이라는 건 결국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멀티를 평가에 관한 건데 평가를 왜 재평가받으려는 방법은 아직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도 PER이 낮았는데
3: 네.
4: 최근에 이제 그 PER을 올려주는 기본적인 생각은 약간 아까 먼저 청취자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ROE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여의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 그 저희 밸류에이션 지표는 ROE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주 자본을 갖고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 네가
3: 네.
4: 이걸 보는 건데 방법은 이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분자를 키우는 방법은 지금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데
3: 네.
4: 그것만 갖고 모자라 이게 과연 구조적이야 물었다면

0: 아래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말쯤되면 이렇게 번돈 갖고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우선주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아 그래 해외 ADR 발행하니까 사줄까?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 최근에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이 EPS 곱하기 PER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상당히 열리려면 멀티플 재평가에 관한 뭔가 비전이 나와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 반도체에도 뭔가 사업이 더 확정되는 미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거는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써요. 넘버도 네. 중요하지만 나머다라니 했던 표현인데 그 내러티브 관련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머스크를 만난다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또 다른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나오는 거고
1: 네, 네.
0: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ROE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시장에 한국 증시의 제도약을 시작했던
1: 예.
0: 주주 환원에 관한 아이디어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다.
1: 네.
0: 근데 슬픈 건 슬프다기보다 왜 시장이 이렇게 쏠리냐 많이들 힘들어하시잖아요.
1: 네.
0: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정책으로 갈 힌트를 준 기업들인데 또 거기 돌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예. 쏠림이 점점 더 심화되는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 진짜 시장의 흐름이 아 요즘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코스피는 이제 9천을 넘어가는데 오히려 떨어진 종목수가 더 많아요 하는 흐름이 아 어떤 메커니즘으로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증시와 반도체 시장을 좀 우리가 조망해 봤다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상황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큰 미래를 보고 큰 투자들을 해가면서 엄청난 지출을 하고 그게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AI 인프라 다 깔아놨는데 예상만큼 현금 회수가 안 되면 그럼 빅테크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다시 우리 증시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흐름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까요?
0: 그게 핵심이죠.
1: 네.
0: 여긴 너무 좋은데
1: 네.
0: 이것을 사주는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캐펙스라는 거예요.
1: 네.
0: 이 자본 지출이라는 건데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때 흔히 영업에서 번 돈 OCF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캐펙스를 빼준 돈 남는 돈이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1: 네.
0: 그래서 프리하다 자유롭다. 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의 근원으로 버핏도 얘기했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버핏이 이제 강조했던 건 지만 이런 자본 지출이 커지는 기업들은 이 FCF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0: 그건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워낙 이쪽에서 OCF를 크게 만드니까 반도체는 좋지만 또 반대편에는 이걸 사주는 소위 방금 지적하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정말 목에 찬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애플까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을 잘 받은 애플이 나 이 반도체 이 가격이면 나 못하겠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아, 나 그러면 중국 거 쓸 거야.
1: 네.
0: 너네 낮춰줘 이런 거야. 나 말이 그렇지.
1: 네.
0: 우리한테는 좋지만
1: 네.
0: 판 돈의 80%를 마진을 가져가면 매출 총액이
1: 그렇죠.
0: 80%를 우리나라 진짜 봉이 김사태처럼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1: 제조업에서. 와.
0: 근데 이게 천년만년 지속돼서 우리 끝은 알아요.
1: 예.
0: 좋게 보는 분은 내후년까지 될 것이다.
1: 예.
0: 좀 보수적인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아, 막 길어야 내년 초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은 좀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1: 네.
0: 다 끝은 납니다. 왜 네. 끝을 아는 거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생존자가 누구냐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한 것이 회수가 되려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식당을 열었어요.
1: 네.
0: 좌석을 엄청 늘려놨는데 거기서 캐시가 들어와야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놀랍지 현재 그 기업들이 여러 개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경쟁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1: 예.
0: 토큰 수요는 막 늘고 있는데 그 수요를 까봤더니 저희 AI 토큰 수요죠. 순 중국 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예.
0: 그러면 딥시크가 한 비용이 1/40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 이슈에 따라서 오픈 AI가 과연 캐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그 오픈 AI나 소위 클로드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관련돼서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와서 왜 이러겠어요? 젠슨 왕도 다 순환출하 돼 있잖아요.
1: 네.
0: 내 칩을 파는 대신 너 내 돈 주고 팔아가고 돈을 돌려서 이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서 난 나중에 여기서 돈을 다 현금을 만들어 뺄 거야.
1: 네.
0: 로봇도 예를 들어 테슬라 진영이 있으니까 아 그래 옛날에 스마트폰처럼 애플폰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 있지? 난 구글 저기 내가 이 생태계를 만들 테니까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너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이 토큰 소비가 생각보다 그 정도로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사용 안 해서 좀 네. 올드해서 그런데 좀 그래도 토큰을 제대로 소위 AI를 쓰신 분들은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아까 케빈 어시는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하지만 일부 미국에서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비용을 낮춰줘.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 결국 끝에서는 누군가는 망하고 누구나 살아남을 텐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했던 사건 때문에 크게 힘들어지진 않아요. 어떻게든 정리할까요.
1: 예.
0: 우리가 우발성이라는 랜덤니스라는 게 참 주식시장이 무서운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우발성 중에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파괴적 혁신이에요.
1: 네.
0: 우리가 과거에 그 유명했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저렇게 몰락할 때는 순식간에 새로운 기술이 나면서 몰락한 거고 우리 아무도 영화관 안 가잖아요.
1: 예, 예.
0: 많이들 빠졌고 그런 것들처럼 만약 현재의 데이터 센터 구조가 약간 고비용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거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잘하면 되는 거고
1: 네.
0: 하지만 어떤 혁신이 들어갔을 때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 그러한 것을 결정짓는 것 중에 반도체도 있지만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동되는 소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1: 에너지에
0: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이번 사이클은 중요하다. 근데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하이퍼스케일러 위험이 중간중에 계속 나왔죠.
1: 네.
0: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문제되는 거 아니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아니네 하면 넘어왔는데
1: 네.
0: 우리가 어느 날 늑대야 늑대야 외치다가
1: 네.
0: 어느 날 진짜 늑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죠.
1: 네.
0: 근데 그거에 대한 소위 경계감. 그래서 흔히 버핏이 말했던 말을 좀 자주 인용하는데 이 투자 사이클을 즐기시되 우리가 놀러 가서 무도회장에서 너무 취해서 시계 무도에 대한 시계가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버핏이 문 옆에서 추고 놀고 있다가 나중에 파장 분위기 때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거 정도는 그래도
1: 지켜라
0: 지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그러면요 평론가님 오늘 많은 청취자 분들에게 약간만 힌트를 좀 더 주세요. 네. 우리도 진짜 다들 즐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만 네. 야 이게 계속 갈까 의구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신호 이런 거라도 먼저 캐치하면
0: 네.
1: 지금 이제 나가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알 텐데
0: 네.
1: 이걸 어디서부터 찾으면 좋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착공 지형 같은 것도 나오지만
1: 착공지형.
0: 어느 날
1: 네.
0: 이게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일정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죠.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예. 이런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주려는 시도를 가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 시그널은 결국 오픈 AI가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손정이라는 소프트뱅크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근데 최근에 그 저희 오픈 AI를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이 안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00억 불도 안 됐잖아요. 근데 내년 3월이면은 투자했던 돈에 리파이낸싱이 들어오면 그거 올해 어떻게든지 9월이나 이때 중에 오픈 AI가 상장을 할 텐데 사실 상장까지 간다는 빠르게 상장한다는 거는 더 이상 자본을 조달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시점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금은 괜찮지만 그 부분이 있고 그 정도가 아마 좀 친구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본 비용에서 가장 비싸게 취급하는 주식을 통한 조달이 늘어난다는 것은 약간 징후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우리가 그게 쉬 저물은 알 수는 없겠죠.
1: 네.
0: 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성장률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확실히 떨어질 때 지금은 매달 좀 떨어지나 했더니
1: 몰라요.
0: 이거 뭐 수직으로 이렇게 말해 올라 그게 하시 어느 날 갑자기 전월 대비해서도 밀리네. 그거는 전혀 조짐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우리가 저 기록적인 수익률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또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건 분명한데 자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5만 전자 하던 삼성전자 10만

0: 10만 원 넘으니까 또 15만 원 넘으니까 20만 원 넘으니까 이제 30만 원 넘었단 말이에요. SK 하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놓쳤는데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뭐라고 네. 조언해 주세요.
1: 여기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살아가면

0: 삼성전자 비중이 40에서 50%를 제시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현금 비중 30% 이렇게 가요.
1: 네.
0: 그게 무슨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냐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나 나쁘게 보는 사람이나 필수적인 거는 반도체 비중이 50%는 돼야 된다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에는
1: 네.
0: 이 반도체 비중이 한 35% 정도였거든요.
1: 네.
0: 지금 58%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서는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 50을 가져가도 시장보다는 언더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 전 보수적으로 보니까 한 40에서 50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고요.
1: 예.
0: 나머지에서 알파 만드는 게 매우 만만.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초과 수익 얻기가
1: 네.
0: 녹록치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1: 네.
0: 동시에 현금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좋아하는 게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좋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 비중을 70, 80% 가져가는 거죠.
1: 야.
0: 그리고 나머지도 어떤 저 가능성이 있는 걸 보는 건데 저는 이걸 많이 말씀드려요. 이제 어차피 결국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약간 소부장도 보자는 입장이어서
1: 예.
0: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인텔 같은 데 관련된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도 좀 좋아지는 업체도 있고 인텔이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또한 어찌됐든 간에 다 캐파스 안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늘려고 해도 애플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1: 네.
0: 야, 중국 거 쓸 수 있어. 그리고 랜드는 이미 엄청 쫓아왔고
1: 네.
0: 중국이 증설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증설해야 돼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좀 숫자 측면에서 부진해 보였던 소부장 특히 전공적 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 웃기지 않아요? 병목하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미국에 병목의 근본적 원인은 소위 전력 인프라에 있는 거예요. 어느새 언제 원전 만들어요. 원전 만드는 시간 많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러면 소위 온사이트 데이터 센터로 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주변에 거기에다가 뭔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잘 전류를 통하게 하고 뭐 이런 기술을 갖는데 생각보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 그건 주가는 엄청 내려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시장은 어차피 투자는 여기서만 되고 있는데
1: 네.
0: 그냥 이거 두 종목으로 와 올려가는 게 시장을 낙관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비중은 그보다 좀 낮게 유지하지만 다른 것도 좀 섞고 현금도 어느 정도 일정한 게 버퍼를 두는 전략은 방어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all or nothing으로
1: 네.
0: 주식을 비우고 가는 거는
1: 네.
0: 적절한 전략이 아닌 거죠.
1: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 시총에서 두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사이에 너무 높아졌네요.
0: 58%.
1: 그러니까 반을 반도체로 담아도 어? 보수적인 행보가 되는 거예요.
0: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그러니까 거기서
1: 예.
0: 제가 이제 제시하는 뭐 강의하는 곳에서
1: 예.
0: 삼성전자 비중을 40% 제시했거든요.
1: 네.
0: 어떤 분이 질문이
1: 물방울 하면 어떡하냐.
0: 장을 이렇게 뭐 방어저축장 왜 이렇게 엄청 방어적으로 40% 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1: 예.
0: 제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한스가 없다는 거는 시장에 떠났다는 얘기가
1: 그렇네요.
0: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 지금 참 어려운 장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사야 되는 건 참 고민스러운
1: 네.
0: 게 주식을 그 변동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1: 네.
0: 밑에서부터 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략으로요.
0: 네.
1: 또 워낙 요즘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아유, 반도체는 내가 놓친 것 같아.
0: 네.
1: 그러면 젠슨왕도 와서 막 자꾸 로봇 한다고 하고 뭐
0: 네.
1: 피지컬 AI 한다고 하니 뭐 현대차라든가 뭐 이 다음 주자, 다음 섹터들을 내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0: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을 좀 봤죠, 저도.
1: 네.
0: 근데 역시 숫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1: 예.
0: 7월 달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야 저 의미를 받을 것 같은데
1: 아.
0: 좋은 지적이세요.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자기들의 엔비타의 물건을 사는 곳에 돈을 줘서 사게 했잖아요.
1: 예.
0: 그게 걔네가 돈을 벌어야 다시 젠슨왕이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돈을 버는 건 누가? 소비자에게 돈을 벌어와야 돼요.
1: 그래야죠.
0: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떠오른 거는 데이터 센터가 잘 작동되게 해야 되니까 뭐 SKT도 만나고 네이버도 만나고 했는데 다 거기서 막히는 거죠. 네이버가 돈이 어디 있어? SDS가 돈이 어디 있어? 아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도 저렇게 돈이 다 떨어졌는데
1: 네.
0: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것이 대안이 나와야 되냐면 거기로 사모펀드들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SDS에 KKR 들어갔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게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성으로

0: 단장 숫자는 안 나오지만 네. 내러티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보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 최근에 삼성그룹이 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하려는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 소프트뱅크 지분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1: 네.
0: 근데 삼성전자가 왜 아쉽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요? 자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면 되잖아요.
1: 맞아요. 레인보우가 인수됐잖아요.
0: 근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로봇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쪽의 경쟁은 먼저 누가 출시하냐의 싸움이에요.
1: 어.
0: 테슬라 진영은 이미 빠르게 달려가고 예. 있고 중국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이쪽 진영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 생태계 속에 전자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아이폰이 있을 때 아이폰은 있고 소위 안드로이드 진영 쪽에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거 하듯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치가 올라가는 시간이 온다면 지금 가치가 이거의 중심에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는 부품회사고 현대차 그 자체입니다.
1: 예.
0: 현대차가 결국 그 안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고 공장에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장은 할인율이 올라가는 시대다 보니까 네가 본업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질문하면 현대차가 팍 막히는 거예요 지금.
1: 예.
0: 그래서 뭐 그러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약한 상황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AI의 미래는 결국 휴머노이드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보고 아마 내년 정도면 숫자가 더 나오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단도장도 가능한 거고 아까 한국에서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자본을 대주는 소위 파트너들이 확보되는 기업들을 봐야 돼. 당장은 SDS 정도 나온 거죠. KKR 들어왔으니까.
1: 예.
0: 근데 뭐 좀 더 네이버에도 누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미확정인 상태다. 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미확정이라는 상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직업적인 이유로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렇게 빨리 바뀌고 이렇게 전문화되고 이렇게 또 융복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디 투자할지 결국 아유 우리 평론가님 나왔다고 열심히 들어보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아유, 난 정말 이해도 잘 안 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들 대부분이 요즘 정말 그냥 ETF 사야겠다 해서 ETF로 정말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ETF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딱 지적해 주신 그 얘기가 또 떠오르는 네.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양대 반도체 회사 비중이 58%가 됐습니다. 그런데
0: 네.
1: ETF 대부분의 상품 보면 이 두 반도체 회사를 58% 이상이나 그 정도라도 사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이 ETF가 어? 주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더 지분을 투자를 실어준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도 키우고 어떻게 보면 ETF가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더 리스크한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뭐 그래도 존버스도 참 어려운 시장이니까
1: 네.
0: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이 꽤 되잖아요.
1: 네.
0: ETF 투자라도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1: 아.
0: 고민은 뭐냐면 이런 네. 거예요. 지적하시니까 ETF 중에 탑2 ETF 있잖아요.
1: 네.
0: 종목 갖고. 반도체는 그건 되게 좋았는데 소부장 ETF는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ETF 중에 하나가 바로 단일 종목 두 배짜리 ETF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레버리지 ETF는 복리 개념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0: 매일매일 정상이 된다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위험성이 큰데 어쩌면 우리 시장의 최근 변동성이 커진 것은 두 종목의 쏠림도 컸지만
1: 네.
0: 또 하나는 이러한 ETF, 특히 레버리지 ETF가 촉발시킨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끈한 시장이 있는데 누가 코스닥을 버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버리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약간 그러한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성격이 가진 분들은 굳이 코스닥보다는 그래 나는 여기서 할 거야.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쏠림과 변동성이 커지는 배경도 참 이게 모든 것이 길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이러한 소위 결론은 AI 투자 사이클에 연동 파생된 이러한 효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시사점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요즘 돈을 버는 분도 못 버는 분도 다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0: 네.
1: 있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땐 어떤 원칙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좀 이러한 불안이 보이신다면 내가 선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제 네.

0: 말이 아니라 카스나르스이나 했단 말인데 네. 밖에 좀 비가 오고 있고 비바람 피고 비가 오고 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운전 안 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분명한 거는 지금 주가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최소한 이러한 비가 오고 이럴 때 페라리 몰고 나와서 엑셀을 밟을 시점은 아니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만약 내가 운전을 실수 안 해도 누군가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고
1: 아, 그렇네요.
0: 비바람 때문에 갑자기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항상 우리 인간의 우리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인 것처럼 에너지 주식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은 지혜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게 많은 그루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가가 일본에 비해 일본이 10년 걸린 걸 우리가 단 1년 만에 했다면
1: 네.
0: 뭔가 고공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되는데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했지만 이 두 종목을 빼고서는 논하기가 힘들다.
1: 아, 예.
0: 그것을 견지해서 운전을 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1: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 할 일 정도를 지키면서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지 누가 알았으며
0: 예.
1: IMF 외환위기가 올지 누가 알았고 코로나19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예측하지 못한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것도 이해하면서 지금은 람보르기니 엑셀을 밟을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2: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3: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4: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금융 전문가 등이 연루된 천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는데 이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 동의를 주가 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군 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정보가 담긴 6.25 처형자 명단을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78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국정원이 보관해온 6.25 처형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단은 모두 2천여 쪽 분량으로 한국전쟁 때 희생된 26,330명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며 모두 국민의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유럽의 철광 관세 제도가 바뀌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철광 쿼터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같은 조치가 무역에서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이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뒤 하루 25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상 추적업체는 민간 선박 25척이 현지 시간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 4월 1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이번 달 하루 평균 통과량의 5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아직 500여 척의 상업용 선박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며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 PGSA가 통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공지했습니다. PGSA는 현지 시간 19일 X에 공지문을 올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의 통항은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많은 곳 15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생활정보.
5: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0: 맞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락그룹 밴 헤일런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에디 밴 헤일런은 어느 날 프로듀서 퀸시 존스에게 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마이클 잭슨 새 앨범에 들어갈 노래에 기타 솔로를 부탁한다는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죠. 그런데 상대가 진짜 퀸시 존스라는 걸 알게 되자 에디 밴 헤일런은 너무 신나서 개런티도 받지 않고 기타 솔로를 녹음해줬는데요. 밴 헤일런 멤버들은 그런 글을 바보라고 놀렸지만 에디 밴 헤일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에 제가 정말 참여하고 싶어서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6월 19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잭슨, 비리시였습니다. 김현수님 신청곡이었어요. 마이클 잭슨 노래였지만 앞서서 에디 밴 헤일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죠. 이 노래에서 이제 기타 솔로를 연주를 했는데 네, 노 개런티로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참여를 했었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 음악들이 굉장히 리듬이 강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강렬한 기타가 같이 들어오니까 이 비릿이라는 음악은 약간 뭔가 하이브리드 락 음악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 기타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마이클 잭슨 특유의 리듬도 잘 살아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에디 밴 헤일런이 이렇게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이 또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서 에디 밴 헤일런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골든디스크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골든디스크는 뭐 다른 큰 프로그램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만한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아주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와 또 듣고 싶은 음악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가 오늘도 골든디스크를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 잘 아시리라 믿고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조금 긴 글을 쓰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야기 남기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0: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8956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배송기사입니다. 계단 오르내리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힘 좀 나게 Born to be Alive라는 노래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어요. 힘이 좀 나셨나요? 패트릭 헤르난데스의 Born to be Alive, 그리고 이어진 음악은 0601님이 골라주신 조니 미첼의 Big Yellow Taxi였습니다. 아, 이 밤에 특히나 배송일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셔야 되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템포가 있는 음악들이 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새벽에 배송하시다 보면 사실 중간에 쉬실 만한 시간은 많이 없으시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뭐 기사를 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적절하게 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실제 물리적인 휴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템포가 다운된 음악을 들으실 때는 마음이라도 약간의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겠죠.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 8956님,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4791님, 어제는 고추 방제하는 사이 어머니가 밭 귀퉁이에서 앵두를 따셨어요. 실하게 익어서 맛이 상큼달콤하네요. 빌리 조엘, 어네스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4791님은 이렇게 정말 소소한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는데 저는 4791님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서 계절감을 느껴요. 네, 앵두. 이 앵두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또 발음도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단어잖아요. 제가 앵두를 안 먹은 지 좀 된 것 같긴 해요. 앵두가 실하게 익어서 상큼달콤한 그런 철이 되었군요. 덕분에 여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곡과 함께 8393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Rainbow까지 두 곡 이어갈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6년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죠. 에바 캐시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 캐시디는 뭐 포크와 재즈, 블루스를 넘나들었던 가수였지만 생전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세상을 떠난 이후에 생전에 남긴 녹음본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름이 많이 유명해진 가수였죠. 그런 에바 캐시디가 생전에 유일하게 남긴 스튜디오 앨범 한 장이 있거든요. 1992년에 미국의 기타리스트인 척 브라운과 같이 발표한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1992년에 정식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앨범은 에바 캐시디가 부른 God Bless the Child라는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 캐시디의 데뷔곡으로 이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4년 뒤에, 그러니까 데뷔 앨범을 낸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라이브 앨범 한 장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났는데 사후에 이제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를 담은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나오고 그게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도 에바 캐시디의 음색을 사랑하는 팬들이 여전히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에바 캐시디의 사후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싱글이 2024년에 나온 Working After Midnight이라는 곡이에요. 그 사이에 스팅의 Fields of Gold나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이나 이렇게 좀 좋은 음악들을 에바 캐시디 목소리로 다시 불렀었던 녹음본들도 나오면서 그런 노래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그 이제 에바 캐시디가 사실 라이브 공연을 그러니까 스튜디오 앨범은 92년에 냈지만 그 전부터 라이브 공연은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라이브 실황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그 많은 싱글들 중에서 에바 캐시디의 첫 번째 앨범에 들어있었던 God Bless the Child 그리고 2024년에 나온 가장 최근 발표 싱글 Walking After Midnigh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에바 캐시디, 척 브라운의 God Bless the Child 그리고 에바 캐시디, Walking After Midnight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9447님, 미리 6월 20일 생일 자축 노래를 신청해도 될까요? 본조비의 It's My Life로요. 가능하면 19일 금요일에 들려주시면 올해 제일 처음 받는 축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선곡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네요. 기다리는 일주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아, 9447님의 6월 20일 토요일 생일을 아주 살짝 땡겨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 사연이 소개되는 거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즐거울 것 같다고 하시고 그걸 생각만 해도 설렌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쌓아온 설렘이 탁 폭발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진짜 완벽한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생일 선곡으로 본조비의 It's My Life를 골라주셨잖아요. 아마 9447님의 이제 1년은 다음 생일까지는 이 본조비의 It's My Life처럼 그냥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어 하는 그 마음으로 1년을 보내시지 않을까. 그 원동력이 이 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하와 함께 선물로 신청곡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조비예요. It's My Life.

0: 구예찬님, 저도 추억의 노래 하나 신청해 봅니다. 케이티 턴스터의 Suddenly I See. 어떤 계기로 이 곡을 알게 된 건지는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좋아서 자주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지금도 간혹 이 노래를 들으면 내적 댄스를 춥니다 하셨는데요. 내적 댄스 지금 추셨나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이기도 했던 케이티 턴스터 Suddenly I See.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임순영님 신청곡 Ocean Color Scene의 Up on the Downside였고요. 그에 앞서서는 9447님의 생일 축하곡 Bon Jovi, It's My Life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6월 19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이에요. Dan Fogelberg, Longer.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

한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섭에 풀벌레도 저리 우니 석가 세존이 다녀가셨나. 분당의 목탁소리 귀에 익으니 어서

주지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라 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밀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사에 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0일 오전 2시부로 제주도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5: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0: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안전화.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여기는 가요 1999.

하나금융상품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는 말에서 분수령은 원래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뜻합니다. 이 뜻이 확대되어 어떤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게 된 거죠. 분수령에서 령은 대관령이나 추풍령처럼 고개나 산마루를 뜻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

0: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평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격렬한 무력 충돌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에 제동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휴전은 현지 시간 오후 4시부터 공식 발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휴전은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하며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하며 헤즈볼라가 공격해올 경우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일단락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이 2월 말 대이란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방영된 미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인 2015년 도출된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며 자신의 퇴임 후 출범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했고 그로 인해 이란은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절박했던 것은 이란이라며 이란은 끝났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은 돈을 한 푼도 10%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미국과의 최종 협상이 연기됐다며 며칠 내 다시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보를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

0: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전라권, 강원에 최대 100mm, 충청권과 경상권 최대 80mm, 제주권은 최대 18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3: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4: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5: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권순표의 물음표.
7: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바쁘시죠 요새?
8: 조금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말 한번 뵙고 싶었는데.
7: 예,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예. 네. 자, 제가 원래 질문을 확 하거든요. 네. 16강 갑니까?
8: 가죠.
7: 아, 제가 가요?
8: 대회 전부터도 네. 줄곧 이야기 했었고요.
7: 그래요?
8: 예, 저 MBC 더비더비 나와서도 예. 전망을 할 때 아예 대회 전부터 16강 가능할 것 같다.
7: 아, 그래요?
8: 예, 최대치 16강으로 좀 봤었죠.
7: 아, 예. 저는 축구 잘 모르는데 네. 그냥 막연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대하고 봐야겠군요.
8: 그 막연함이 예. 왜 그랬냐면 예. 사실은 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이번 대표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이 아. 좀 있었죠. 근데 사실 그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 선임의 절차의 예. 문제와 예. 이 팀이 능력이 있냐 없냐 아.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죠.
7: 예. 그러니까
8: 제가 얘기할 때도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 우리 대표팀의 실력을 좀 스스로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저희,
1: 네. 우리는 손흥민 보이국이죠.
0: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6강에 들 실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
1: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뭐 이강인, 네. 김민재 지금 우리는 예. 골키퍼를 제외하면 전 예. 포지션이 다 유럽합니다.
0: 예.
1: 모든 우리가 이런 월드컵이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최강입니까 역대?
1: 그렇다고 봐야죠. 선수 구성이
0: 아,
1: 예. 근데 우린 예. 2002년 얘기하잖아요. 예. 그건 결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때 선수 구성도 이렇게 하지 않았죠.
0: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PD가 성격이 안 좋은 친구인데.
1: 네네네.
0: 해설위원님이 박펠레라고.
1: 아, 뭐 그건 성격이 좋아도 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나. 제가 워낙 뭐 반대로 저거 하니까
0: 예측이 많이 틀리신다고요.
1: 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거 조별리그 탈락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
0: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들 위로하시려고 16강 예언하신 거 아니죠? 진짜로 16강?
1: 오 아닙니다. 지금 예. 실제 우리가 뭐 예. 초반에 체코도 잡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좋은 실력도 있지만 예. 이번 대회는 팀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0: 예.
1: 원래 32개에서 48개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에 2위를 해야 그동안 조별리그 통과를 예. 해서 갔는데 이제는 예. 조 3위도 갑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확률이 30% 이렇게 되지 않아요.
0: 예.
1: 올라갈 확률은 예. 60~7% 정도가 되니까
0: 예.
1: 사실 웬만하면 조별리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변수가 있군요.
1: 네네.
0: 근데 자 지금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1: 네.
0: 녹화 시점이요.
1: 아,
0: 근데
1: 네네네.
0: 방송은 인터넷 방송은 목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경기가 예정돼 있어요. 멕시코가.
1: 멕시코, 예. 예.
0: 그 다음에 라디오 나가는 건 또 토요일 날 나가요.
1: 어려운데요.
0: 그래서요. 그래서 멕시코는 몇 강 갑니까?
1: 멕시코, 아, 멕시코도 그래도 우리랑 예. 1, 2위를 지금 다툴 팀이기 때문에 예. 멕시코로도 한 못 가도 16강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0: 16강은 무조건 가고 예.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낮다 이 말씀이시죠.
1: 아, 낮다? 예, 그래서 예. 좀 낮죠. 예.
0: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이 있군요.
1: 맞습니다.
0: 기량.
1: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0: 크지
1: 것 같아요.
0: 않아요? 지난 체코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1: 있는 그대로 두 가지를 다 예. 봐야 돼요. 하나는 예. 이제 공격수니까 예. 기회에서 골을 넣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0: 예.
1: 또 그거에 대한 지적도 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0: 예.
1: 어, 골을 스트라이커면 공격수는 많이 넣어야 되니까
0: 예.
1: 아, 그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 예.
1: 근데 또 하나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스트라이커가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골 넣는 거 플러스
0: 예.
1: 상대 수비를 흔들고 그다음에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 예.
1: 예를 들어서 밀고 올라가서 앞 공간을 만들어주고
0: 예.
1: 끌어당겨서 뒷 공간을 만들어주면
0: 예.
1: 동료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역할은 훌륭히 해냈죠. 그래서 보면 황인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뒷 공간 들어간다
0: 예.
1: 이럴 때 다 그게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끌어나온 겁니다.
0: 예.
1: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 내가 수비수인데
0: 예.
1: 상대 팀에 내가 막아야 될 공격수가 프리미어리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입니다.
0: 예.
1: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저기 서 있을 때 볼을 잡고 내가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0: 예.
1: 무조건 나갑니다.
0: 나가겠죠.
1: 나갈 때 비어있는 공간을 동료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체코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했죠. 아 손흥민 선수 움직임 때문에
0: 예.
1: 우리 수비수들 너무 힘들었다.
0: 예. 예.
1: 그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1: 골 못 넣었던 아쉬움은 있지만 상대 수비를 그렇게 끌어당겼던 그래서 팀에게 공간을 만들었던 그 전술적인 역할은 또 잘해줬다.
0: 그럼 종합 성적으로요. 예를 들어 1점을 기대했다면 1을 종합 성적으로 1을 넘었습니까?
1: 아, 손흥민 선수요?
0: 예.
1: 아, 그래도
0: 예.
1: 삼겹살 집에 가면은요.
0: 예.
1: 상추보다는 삼겹살이 맛있어야 됩니다.
0: 예. 아하.
1: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주는 전술적 역할을 했지만
0: 예.
1: 스트라이커의 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골을 넣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1점보다는 살짝 아래였다.
0: 아, 고기가 약간 떨어지고 상추가 약간 상추는 많았군요.
1: 상추는 좀 좋았는데 예. 삼겹살은 조금 예. 더 익혀야 되겠더라.
0: 예. 예. 이번에는 좀 삼겹살도 맛있을까요?
1: 아, 뭐 아이.
0: 그건 모르는
1: 우리가
0: 거죠.
1: 우리가 그 예. 그런 얘기 뭐 하잖아요.
0: 예.
1: 뭐 누구누구 살면서 걱정하는 거 예.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흥민 걱정하는
0: 아,
1: 거 아닙니다.
0: 그래요.
1: 그런 스트라이커
0: 선수로서의 손흥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 없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제가 이제 주위에 친한 친구들한테 예. 그런 얘기예요. 1차전 그 골 못 넣었던 게 아쉬워하면 너 그런 얘기 어디서 하고 다니지 마라.
0: 예.
1: 너 나중에 되게 무한해진다.
0: 아, 그래요.
1: 스트라이커 아. 공격수 손흥민은 중요할 때
0: 언제든 터질 수 있다.
1: 터진다.
0: 언제든.
1: 네.
0: 예. 아까 우리 그 팀의 경기력이요. 선수의 면면을 보면 역대 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 아니, 아 그럼요.
0: 역대
1: 예.
0: 최고.
1: 우리가 이런 멤버를 가진 예. 적이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멤버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0: 예.
1: 차범근.
0: 예.
1: 허정무.
0: 예.
1: 최순호.
0: 예.
1: 정말 우리 한국 축구의 대단한 인물들이 예. 다 몰렸던 월드컵이죠.
0: 예.
1: 그 이후에는 이제 2002년 월드컵 4강이지만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4강을 했기 때문에 한
0: 예.
1: 거고 당시에는 유럽파도 거의 뭐 아주 소수만 있었죠.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뭐

0: 박지성도 맨유에 가고 또 손흥민 토트넘 가고 예. 이러면서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아.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서 있던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국내 K리그 소속이 한 손 정도로 꼽힐 정도예요. 예. 나머지 다 해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만큼 우리가 개개인들이 많이 성장했다 봐야 되겠죠. 예.
1: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요. 8강도 혹시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뭐 아, 이왕 이제... 이왕 희망을 주시는 거
0: 제가 이렇게 예. 지금 초반에 1라운드를 다 모든 팀들이 했는데 예. 정말 잘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우 많이 잘하는구나. 아,
1: 그래요? 많이.
0: 예, 그럼 메시, 아르헨티나. 예. 아, 38살 네. 선수가 저렇게 할 수 있게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고 네. 모로코라고 하는 지난대 4강을 했던 네. 팀도 브라질 상대로서 너무 잘 싸우고요. 이런 걸 보면서 8강 물론 하면 정말 좋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한 16강.
1: 16강.
0: 예, 네, 네, 생각합니다.
1: 그러면 4개 4강 4개 팀은 어떻게 해?
0: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네. 나오는 팀은요. 네. 스페인,
1: 스페인,
0: 프랑스, 네. 잉글랜드, 네. 아르헨티나.
1: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순서인가요? 강한,
0: 아니요. 강함은?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예, 네. 하는 팀이 사실 뭐 4강이나 일정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다음부터는 축구의 신이 네. 점지하는 겁니다.
1: 그 4강은 뭐 누가 낫다고 할 수 없는
0: 그럼요. 예. 예. 경기 들어가서 기세 예. 그다음에 일정의 약간의 운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포함돼야 할 수 있는 거죠.
1: 우리 선수 중엔 누구를 가장 주목해야 됩니까? 뭐 아까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겠고요.
0: 아, 예. 저는 예. 그 초반의 경기 보면서 예. 정말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 예. 뭐 우리 다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1: 패스 성공률 100%.
0: 100%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100%도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냥 짧게 툭툭툭 주는 예. 게 아니라 예. 위험적으로 계속 보내는 그 패스가 상대의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거를 찔러 넣어 가지고 100%를 한다. 특히 황인범 선수에게 줬던 그 연결 예.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뵙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보죠. 평면에서 그렇죠? 보면 네. 사실 요 앞에는 패스를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두 번, 세 번, 네. 세 명 정도가 일렬로 서 있는데 그 뒤를 본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단계라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네. 3단계를 넘겨서 줘야 되는데 네. 그건 평지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1: 아...
0: 우리가 중계 때는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 찍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마치 네. 맵을 보는 것 같죠. 네. GPS 같은 걸 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쉬워요.
1: 예.
0: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훈수적인 좋죠. 아 저기 비어 있다. 예. 근데 우리는 내려서 보는 건데 선수들은 평지에서 싸우는 거죠.
1: 가려 입고 막 시야도.
0: 예. 근데 예. 뭐 황인범 선수에게 준 거를 보면 세 명의 선수를 넘겨서 준단 말이에요.
1: 예.
0: 그건 진짜 놀라운. 그래서 그 선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인이는 마치 예.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에서 수신 받은 걸 보고 주는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이 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되게 타고난 선수입니다.
1: 패스의 수준만 보면요. 세계적인 완전 극세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0: 뭐 워낙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아, 뭐 극이라는 표현까지는 에. 그렇지만 사실 패스의 어떤 능력은 이강인 선수가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근 두 번의 우승을 했죠. 네. 그 얘기는 전 세계 탑이라는 겁니다.
1: 아,
0: 예. 현존하는 축구팀 중에 제일 잘하는 팀에서 예. 뛰고 있는 선수예요.
1: 예.
0: 또 거기서 제일 잘하는 건 또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과 패스 능력이죠. 정말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아. 정말 잘하는구나.
1: 그럼 이번 좀 지나고 나면요. 이강인 선수 한 단계 더 점프합니까?
0: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예?
0: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 그래.
0: 그러니까 지금 파리에 뛰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예. 파리에서 주전으로 못 뛰고 있죠.
1: 예.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그걸 이번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거기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비티냐,
1: 예.
0: 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예.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혼자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그 애들은 축구를 얼마나 잘하길래
1: 저런 선수를
0: 이강인은 예. 거기서 주전으로 못 뛰는 거지?
1: 예.
0: 1년 전인가 한번 이강인 선수 쪽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못 뛰는 거 인정한다고. 얘들 아. 너무 잘 뛴다고.
1: 그래요.
0: 네, 이제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워낙 잘한 선수니까 예. 그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하는 되게 명문 팀이 있습니다. 예. 마드리드 연구라는 팀인데 그 팀에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도 좀 더 출전 기회를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1: 예.
0: 근데 재미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만약에 뭐 한 400억이었다고 쳐요
1: 예.
0: 이적료가.
1: 예.
0: 근데 지금 월드컵에서 잘하니까
1: 예.
0: 이제 파리는 더 부르는 거죠. 아 400억 안 될 것, 예. 아 500억 예. 받아야 될 것, 600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서 예.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강인은 지금이 가장 싸다.
1: 에...
0: 계속 시간이 경기가 흐를수록 계속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나이가 지금
0: 2001년생인가.
1: 그러면 아직도 한참 선수 생명이 남은.
0: 그럼요.
1: 전성기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0: 올라갈 수 있죠. 요즘 에... 이제 현대축구에서는 29 정도까지는 계속 피크 칠 수 있는 나이니까요.
1: 이거는 좀 뭐 말씀하시기 좀 힘든 거겠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만큼 도달할 수

0: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 손흥민 선수는 예. 그 레벨에 이미 20대 초반부터 가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정상을 달렸기 때문에 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미 스타트가 조금 늦긴 하죠.
0: 예. 예.
1: 뭐 그래서 두 선수를 비교해서 누가 위에 가냐라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도 좀 스타트 늦었지만 그 비슷한 레벨 예.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길 바란다 정도가 맞는 말 같습니다.
0: 예. 그 왜 우리 선수단 중에 가장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혹은 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런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1: 이번에 예. 대표팀은 이기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예. 있습니다. 그 왼발잡이 수비수인데 예. 사실 부상자가 좀 이어지면서 약간 깜짝 발탁 예. 서프라이즈했던 예. 선수예요. 지금 강원에서 뛰고 있는데 예.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합류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오 새로운 얼굴인데 물론 예전에 벤투 감독이 살짝 뽑은 적은 있지만 네. 중용됐던 선수는 아니에요.
0: 네.
1: 홍동 감독 체제에서도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네. 했는데 가자마자 막 주전으로 뛰는데 김민재 선수 옆에서 네. 왼발 잡인데 수비수인데 네. 이 왼발의 킥이나 네. 스피드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기혁 선수가 원래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네. 스카우트들의 전쟁 영입 전쟁 무대이기도 해요. 네. 아, 저 잘하는데 보석을 네. 찾아서 데려가려고 네. 하는데 이기혁 선수가 지금 뭐 K리그 내에서도 라이벌 팀이 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예.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일본 궁금해요. 이번에 보면 일본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럴게요. 우리가 원래 축구가 제가 하도 요새 못 봐서 축구가 우리가 한 수 위 아닌가요 원래?
1: 그 2000년 초반까지만 보시고 안 보신 것 같은데
0: 아, 근데...
1: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예. 우리가 만나면 그냥 항상 이겼던 팀이죠 일본은.
0: 그런데 왜 우리가 야구르게 이렇게 뒤집혔나요? 그 원인이 뭔가요? 보시면.
1: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보면 예.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예. 전작은 뭐건 다 예. 앞서 있었는데 예.
0: 다 많이 따라잡았는데
1: 따라잡거나 어떤 거 예. 넘거나
0: 넘는가 했고요.
1: 그런데 예. 유독 반대로 간 게 축구입니다.
0: 예. 왜 그런가요?
1: 축구는 왜? 우리가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앞섰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참 앞서 있고 우리가 예. 뒤져있죠.
0: 아, 한참입니까?
1: 많이 늦어 있습니다.
0: 아.
1: 많이 늦어 있어요.
0: 왜 그럴까? 우리 유럽 뭐 진출도 많이 하고 선수들.
1: 일본은 더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일본은 지금 유럽에 간 선수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0: 아.
1: 어마어마한 숫자 같습니다.
0: 그럼 결국은 또 그 많이 얘기 나온 유소년 단계의 어떤 뭐 그런 걸로 귀결되는
1: 사실
0: 건가요?
1: 사실 이거는 예. 그 한국 축구를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축구협회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0: 아.
1: 이거는 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네. 프로리그를 10년 늦게 출범시켜요. 네. 우리는 K리그가 1980년 초반에 만들어지고 네. J리그는 90년대 초반에 만들죠. 10년 늦게 했지만 네. 아 제가 그 90년대에 일본 축구협회 방문했을 때 정말 네. 놀라웠었는데 네. 100년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요.
0: 아, 그래요.
1: 그걸 가기 위한 50년 계획이 있고요. 그걸 가기 위한 뭐 20년 계획이 있고 그걸 가기 위한 10년 계획이 있고 네. 그걸 가기 위한 연마다의 모든 플랜들이 다 있습니다.
0: 네.
1: 그걸 정말 극세사로 다 만들어놨어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 소름 막 좀 짜증날 정도로.
0: 그게 몇 년도시라고요? 이게?
1: 그게 9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거대로
0: 네.
1: 가요.
0: 네.
1: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본 친구랑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일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 축구 니네 보면 내가 가끔씩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네. 특이한 게 있어서 뭐? 그랬더니 니네 이렇게 보면 유소년이나 한국 축구를 제대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진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0: 예.
1: 시스템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래서 예. 니네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하늘에서 천재가 떨어진대요.
0: 아.
1: 하늘에서 차범근이 떨어지고
0: 예.
1: 하늘에서 박지성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손흥민이 떨어진대요.
0: 예.
1: 그래서 떨어진 천재 갖고 축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부하도 나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예. 니네는 그랬더니 예. 우리는 시스템으로 축구한다는 거예요. 체계로 선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너희같이 차범근, 뭐 손흥민, 박성같이 천재들은 없지만 네. 만들어낸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우리는 일정 수준의 선수들을 100명, 네. 500명, 100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양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지 못하고 떨어지는 천재죠.
0: 그러면 거꾸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천재도 그냥 나와도 툭툭 떨어지는 나라인데 훨씬 더 우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1: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0: 예.
1: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0: 시스템만
1: 지금,
0: 있으면요.
1: 예. 예.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선수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0: 아 그래요? 예.
1: 그 레바민이라고 하는데 예. 축구 팬들은 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0: 예.
1: 지금 유럽 축구의 3대장
0: 예.
1: 정말 최고의 팀들을 레바민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예. 여기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우리나라 선수가 저 3대장이 한 팀에 가서 뛰는 선수가

0: 나올까? 우리 생전에? 그런데 거기서 바이에른 뮌헨 가서 뛰잖아요. 그것도 센터백이 유럽의 공격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뛴다는 건 아시아 선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군요.
0: 그거를 김민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선수가 자꾸 태어나지 싶을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면 그런 재능에 그런 재능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놓는다면 아 뭐 일본이 문제겠습니까? 훨씬 더 저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비전 뭐 어떤 뭐 그걸 가기 위한 시스템 플랜 이런 것들은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요 이 일본은 시스템으로 가니까요 전반적인 선수의 어떤 자질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고 선수의 자질은 역시 우리 못 따라오나요 지금?
0: 그건 일본의
1: 손흥민은 여태껏 없었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선수 중에 탑 이러면은 뭐 지금으로 하면 부상으로 이번에 못 갔지만 뭐 미토마. 근데 미토마와 손흥민을 비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토마 잘 모를걸요. 전 세계적으로
1: 제가 그러니까 왜 일본은 도대체 왜 못 이기나 이 생각을 할 때 우린 유명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 이지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린 딱 하면 뭐 김민재 저같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그렇죠. 토양이
0: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대표팀만 놓고 보면 일본하고 우리랑 포메이션 시스템은 똑같아요. 3, 4, 2, 1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그 포메이션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주전급이 빠져도 그 축구를 똑같이 합니다. 그 안에서 똑같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마치 오토매틱이에요. 축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메이션도 자주 바뀌고 전술이 자주 바뀌니까 선수가 상대적으로 누가 빠지잖아요. 그럼 휘청휘청합니다. 선수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들은 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대진상 조별리그를 서로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럼 이제 통과해서 보면 32강이나 16강에서 한일전이 붙을 수 있습니다.
1: 대박이겠는데요?
0: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전설의 일군들, 그러니까 정말 찐 일군들이 붙어가지고 한 한일전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없었어요.
1: 그거 정말 보고 싶네요 한번.
0: 손흥민 선수가 꼬마 때 한일전 한번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스타가 된 다음에는 한일전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한일전이 월드컵 그것도 단판 승부인 16강이나 32강에서 붙는다? 이건 정말 뒤집어질 겁니다.
1: 그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건.
0: 그럼 아마 우리 MBC가 중계권을 못 사신 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데 야 일본 잘하는데 이거 한일전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계속 저도 일본 잘한다는 얘기 했지만 단판 승부는 아무도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1: 우리가 또 단판을 붙으면 또 잘하잖아요.
0: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 20경기를 리그로 해봐 한일전이 그러면 그 실력의 결과가 수렴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기지공산이 높아요. 한판부터 그건 기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1: 우리가 또 그 기세는 좋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붙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가 펼쳐질 거다.
1: 아, 32강에서 지금 가능한가요?
0: 그 확률이 있어요.
1: 확률이 있어요?
0: 32강 혹은 16강. 물론 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림이 뭐 여기가 메디아고 여기가 메디아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아직은 결론은 난 게 아니니까.
1: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시기에 뭐 우승 얘기도 하는 게 진짜 그 정도로 노려볼 만한 수준인가요?
0: 일본이 첫 경기에서 조별리그 네덜란드 아주 강한 팀이죠. 네덜란드가 한 8강 정도로 불리는 팀인데 그 팀하고 비겼습니다. 네덜란드가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였고요. 물론 네덜란드 골을 넣고 일본이 따라가고 넣고 따라가고 이런 2대2였는데 끝나고 나서 일본의 어떤 전술적인 대응이나 이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일본은 현재 지금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체제인데 8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감독이. 근데 이 8년 동안 유럽 팀을 10번 만났는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8승 2무입니다. 근데 그냥 유럽도 아니에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이런 팀이 포함된 10경기였어요. 안 집니다.
1: 아 그래요? 일본 축구의 강점이 뭔가요?
0: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능력이 워낙 좋고요. 그 하나의 어떤 전술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1: 선수 몸에 체화돼 있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들이 일정하게
1: 수준들이
0: 수준이
1: 올라와 있고.
0: 올라온 상태에서 균일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굉장히 일관되게 올라가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손흥민 뭐 이런 천재들이 없으면 약간 좀 그게 한계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5: 저는 그래서 예. 뭐 일각에서 좀 너무 과하게 아 일본의 뭐 우승 뭐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 안 된다고 봐요.
4: 거기까지는 안 보시는
5: 예, 조직으로만 가기에는 저는 지금 뭐 외신에 따르면 외신들 좀 잘 봐주는 예. 데는 예. 뭐 8강 정도 4강까지 보는 데는 없는 것 같고 8강 정도를 주로 예. 보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르고 일관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이상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려울 때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아.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4: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어떤 일정 수준 꽤 하이엔드로 전체가 올라와 있고 거기 천재가 중간중간 끼어 있어야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
5: 메시 아르헨티나 예.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예. 팀인데 메시 같은 선수들이 어려울 때 한 방 해주죠. 예. 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 우승할 때 예. 프랑스 전체로 다 잘하는데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예. 예.
4: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있고 우리 선수들이 일본 정도의 시스템으로 길러져서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정말 세계 뭐 4강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건
5: 그럼 막 8강 뭐 이런 예. 얘기 할 수 있겠죠.
4: 아 예. 그래요. 자, 근데 이 일본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잠깐 우리 축구협회 말씀하셨지만요. 왜 이런 어떤 보이잖아요. 길은 있잖아요. 왜 못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5: 저는 이제 조금 근본적인 네. 얘기를 네. 그 질문이라면 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게 우리 축구협회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4: 협회 리더십 말씀하시는
5: 네,
4: 거죠?
5: 그 형태가 네. 리더십의 형태가 너무 옛날 리더십의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축구협회는 저는 크게 보면 시기별로 3기 에 돌입해 있다고 생각해요. 예. 1기는 뭐였냐면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60년, 70년대죠. 그때는 대표팀에 준하는 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 양지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양지가 뭐냐면 예.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예. 비서계 보면 예. 우리는 음지에서 아, 일하고 양지를 예. 지향한다. 예. 예. 그렇죠. 그 양지입니다. 실제 대표팀에 준하는 축구팀을 예. 중앙정보부가 운영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 그래요. 예.
5: 네, 이게 예. 실제 정사입니다. 야사도 아니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중앙정보부 그런 데 가서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당시 60년, 70년대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나라의 가치였냐면 북한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북한에게 예. 이겨야 돼요. 예.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을 합니다. 예.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북한보다 우리가 축구를 못할 수 있어?
4: 기억나는 것 같아요.
5: 그래서 어떻게 에. 해야 돼? 임자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섭니다. 예. 그렇게 했던 게 1기. 예. 그다음에 이제 2기는 뭐냐면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비약적으로 예. 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 기업들이 번 돈을 좀 가난한 지금 예. 힘이 없는 스포츠가 돈을 좀 받고 예. 지원받고 그 대신 회장님에게 자리라고 하는 영광을 드리면 예, 서로가 윈윈하지.

0: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80년대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다 그 기업 회장님들을 모셔오는 체제로 갑니다.
1: 그렇죠. 돈을 받고. 뭐 양궁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예.
0: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을 네. 하면서 있던 체제였어요. 예. 축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때 대한화재, 대우, 김우중 회장, 최순영 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정몽준 회장, 현대가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축구만 놓고 볼게요. 다른 종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축구나 야구는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더 이상 기업들 어떤 특정 회장님에게 얼마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팬들이 생기고요. 많은 슈퍼스타들이 생깁니다. 손흥민 가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회장님 모시고 추대해서 일은 안 하지만 추대하는 사실 회장님들이 오면 대기업 회장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은 사실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더 이상 이게 아닌 거죠. 출근을 열심히 해서 이런 막 선수들이나 아니면 우리 축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 1회나 잠깐 나와서 그냥 인사 한번 하시는 회장님 말고 주 5일 근무하면서 야, 이 축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돼?
1: 아, 미래 계획도 세우고
0: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장이 필요한 시기에 저는 3기라고 봐요. 좀 더 전문적으로 축구나 스포츠도 굉장히 어려운 물론이죠. 단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좀 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축구협회가 직접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유 이제 좀 그만 좀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우리 회장님 돈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아 뭐 그렇게까지 또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안 받는 걸 왜 치적으로 내세우냐. 일을 잘하는 걸 치적으로 내세워야지.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받고 출근 안 하는 회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면 그 잘 준비되어 있는 CEO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큰 판, 한국 축구라고 하는 큰 판 여기에는 손흥민이 있고 황희찬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어요. 이 큰 판에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 잘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연봉 50억 드리면 안 되나요? 연봉 100억 드리고 모셔오면 안 되나요? 그 대신 이렇게 요구해야죠. 연봉 100억 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좀 이끌어 주시죠. 연봉 100억 드릴 테니 대신 500억 벌어다 주세요. 이런 어떤 좀 이제 인식의 변화, 실제 시스템의 변화들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와서 아 그러면 이 체계는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비전은 이렇게 세우고 선수들에 대한 투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세울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정체돼 있죠.
1: 그러면 아까 일본은 지금 시스템이 잘 완비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못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보면 보통?
0: 어렸을 때라는 게 어떤 거죠?
1: 어렸을 선수가? 때를 떠나서 네네. 우리 축구가 이 시스템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도 뭐 유럽에 막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아하. 지금 시스템 부재해서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보면?
0: 자 일본이 지금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하면 정말 전국 단위의 어마어마한 그 축제가 됩니다. 규모 자체가 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냐? 일본은 여자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꼭 엘리트가 아니어도 엄청 많아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엘리트로 축구하는 그 고교 선수권도 엄청 많고 즐기는 여자 선수들도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나머지 너무 기니까 여자 축구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본이 고민한 거예요. 아 이게 축구가 산업적으로 커져야 돈이 좀 돌아야 우리가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할 수 있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약간 너무 남자들의 일정 부류만 축구를 좀 보는 거예요. 아, 좀 더 넓어져야 되겠는데 좀 대중화 될 것 같은데 특히 거기서 왜 여자들은 축구를 즐기지 않거나 잘 안 보지?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일단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서베이를 해봤더니 여자 우리 분들이 아, 축구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는데 그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땡볕에 하니까 막 타요. 그리고 경기장이 너무 넓어서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서 하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룰을 알게 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저 도심 이런데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자그마한 풋살장을 실내 풋살장 확 깔아버립니다. 거기 와서 축구도 좀 하고 건강도 지키고

0: 어, 뭐 다이어트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과 재밌게 노시고 네. 이런 걸 만들어서 막 해요. 그러니까 거의 폭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마치 골대녀가 거기서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아, 예. 축구를 즐기는 여자분들이 많아졌고 그분들이 다 축구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 보니까 해보니까 재밌죠. 예. 그런 식으로 넓힌 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뭔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뭐 저출생 얘기하고 아, 이런 얘기만 하면 예. 그냥 안 된다 안 된다만 자꾸 얘기하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1: 예. 협회만 제대로 굴러가면요.
0: 뭐 그렇다고 해서 협회가 모든 마술 집행처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능하거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1: 네. 감독 선임은 그것도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0: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예.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이미 법원이 예.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골자가 세 개인데 예. 어, 첫 번째 감독 선임 과정에서 회장이 정관상에 있는 권한 밖에 월권을 활용을 예. 했다, 사용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사회가 형형화됐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어, 그 과정에서 원래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이나 다른 결정에 의해서 그냥 너무 무기력화됐다.
1: 예.
0: 그다음에 세 번째 천안에 있는 축구센터를 짓는데 네. 용,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문체부가 돈을 지원했을 예. 때 그건 용초가 지정되어 있는 데만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돈을 썼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예. 아, 돈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건 법원이 이미 판결한 예.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그건 이미 뭐 사회적인 어떤 어,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예. 지금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비판하기가 좀 그래서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감독을 뽑아야 되나요? 어떻게 뽑아야지 어, 우리의 기량이 올라갈까요?
0: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데 네. 회사가 네.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아야 될까요? 이런 네. 걸 아... 그냥 그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공정하게 해서 똑똑한 애 똑똑한 애들 뽑으면 된다. 예.
0: 기준 세워서 공개하고 예. 이거 이거 맞춰서 오면
1: 아주 간단하다.
0: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예.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번에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되는 누군가에게 약간 특혜를 준 것 같은 거였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밤 예. 11시에 집 앞 빵집을 찾아가서 한 건데 예. 그게 어떻게 면접이야?
1: 예.
0: 누군가는 하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기회를 박탈시켰지? 공정과 예. 그거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있는 시스템 안에서만 예. 정관상에 있는 대로만 해도 어 문제 없죠.
1: 예.
0: 그래서 안 돼. 저는 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임되는 과정과 절차에서의 이게 공정이냐는 우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적이었지. 예. 홍명만이 선임되는데 우리가 막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 막 뭐 네. 능력이 있네 없네 이 핵심은 아니었어요.
1: 예.
0: 그건 그대는 따르게 좀 봐줘야죠.
1: 예.
0: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예. 어 달리는 말에는 네. 채찍질을 해도 좋다. 하지만 말이 쓰러지면 네. 그때는 채찍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TPO가 있겠죠.
1: 네.
0: 채찍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응원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은 열심히 응원하고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됩니다.
1: 예. 그 제가 어, 축구를 몰라서 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0: 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저 지금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 있잖아요. 아주 뭐 진짜 탑티어.
0: 네네네.
1: 그런 분들 모셔와서 좀 돈 많이 주고 몇 년 맡기면 훅 놔주고 그런 거 안 되나요?
0: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1: 아, 너무
0: 연봉이.
1: 비싸서.
0: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브라질의 안첼로티 예.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탑 말 그대로 탑티어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감독이에요.
1: 예.
0: 1년 연봉이 190억.
1: 예.
0: 이니까 예. 좀 우리가 감당하기는 아, 좀 쉽지는 않죠.
1: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분이 와서 2, 3년 하면 확 달라지나요?
0: 올라가죠.
1: 아, 그래요.
0: 그 축구는 아니, 뭐 다른 운동도 그러겠지만 네. 축구는 특히나 감독의 역할이 아, 절대적입니다.
1: 그래요? 그럼 이렇게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그 100m 쓸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꽤 잘 사는 나라인데 안 되나요?
0: 아, 뭐 쓰면 좋죠.
1: 예.
0: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뭐냐면 홍명 예. 감독 데려오기 전에 클린스만 감독 데려왔었는데
1: 예. 예.
0: 적지 않은 연봉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돈도 쓸 때 잘 써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크리스만 감독은 국제적으로 이미 감독으로서는
1: 네.
0: 아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감독을 데려와
1: 정말 실패였죠. 그거는 실패로
0: 엄청난
1: 드러났죠.
0: 실패였고 네. 그러면서 위약금을
1: 네.
0: 줘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크리스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계약을 했던 만약 2년 계약을 했어요. 네. 2년 동안 계속 연봉 줘야 돼요. 그 돈은 그 돈대로 주고 또 신인 감독 오니까 또 거기다 돈 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축구협회가 이번에 돈이 없었죠.
1: 예.
0: 그래서 그 천안에 축구센터 새로 질 때도
1: 예.
0: 수백억의 대출을 받아서 진 겁니다.
1: 과정의 공정함 그것만 갖춰지면

0: 그럼요.
1: 예, 그것만 가르쳐주면.
0: 우리가 왜 스포츠를 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실이 가끔씩은 좀 너무 냉혹하고 차갑잖아요. 그냥 어떤 결과적으로 뭐하고 이런 것만 갖고 그냥 가끔씩은 누군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러는데 스포츠는 좀 폐허한 느낌이 들잖아요.
1: 예.
0: 땀 흘려서 앞에서
1: 엄격한,
0: 룰 안에서 심판이 서 있고
1: 예.
0: 거기서 막 싸우고 끝나면 딱 악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막
1: 그렇죠.
0: 이런 감동과 가치를
1: 있죠.
0: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승부조작범들을 축구협회가 사면했을 때 제가 진짜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스포츠의 근간을 뒤집는 나쁜 짓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게 바로 와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게 해서 엄청난 땀을 흘려 근데 그 앞판에 심판이 있어 끝나면 악수해 이건데 아니야.
1: 그렇습니다.
0: 다 이거 승부 다 만들어 놓고 조작했던 거라고 하면 이건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 예.
0: 근데 그렇게 꼼수로 A매치 있는 날 몰래 사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예.
0: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공정함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스포츠는.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 말씀이 아주 들리네요. 뭐냐면 이 우리가 왜 스포츠 좋아할까? 물론 그 경기 자체가 재밌어기도 하지만 엄격한 룰 아래 모두가 실력으로 한번 정면 승부하는
0: 그쵸.
1: 그걸 보고 싶은 맛 그게
0: 네네.
1: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당연하게 스포츠니까 예. 막 그렇게 운동적인 능력도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운동적 능력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핑을 했어.
1: 예.
0: 그럼 사람들이 도핑한 다음에 그 운동 신경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좋잖아 이러지 않죠.
1: 예.
0: 아 얘는 나쁘게 했구나.
1: 예.
0: 모든 게 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올바라야 됩니다.
1: 예.
0: 그래야 사람들은 그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죠.
1: 예.
0: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페인과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팀이
1: 처음 들어보는 나라.
0: 네. 예. 그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거기에 40살 골키퍼가 스페인의 말도 안 되는 선수들 다 온몸으로 막으면서
1: 27번.
0: 예, 0대0 비겼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 먹었잖아요.
1: 예.
0: 엄마 어렸을 때 어려웠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경기를 너무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1: 아,
0: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티켓을 못 구해서 여기 못 왔습니다.
1: 예.
0: 이 얘기를 듣고 그 골키퍼의 인스타그램으로
1: 네.
0: 제가 확인했던 게 경기 끝나고 저녁에 600만 명이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하루 더 잤더니 지금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해봤는데 예. 천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0: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세계적인 골키퍼는 많아.
1: 예.
0: 근데 왜 그 골키퍼에게 사람들이 연호하지, 환호하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감동과 가치 같은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눈물 같은 거.
1: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현존하는 지금 딱 이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최고의 선수는 누군가요?
0: 아 메시가 첫 경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뭐 예. 메시와 같은 선수들은 한 시대를 쫙 풍미했으니까.
1: 예. 근데 메시도 약간 전성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0: 아 근데 그래 잘하더라고요.
1: 그래 잘해.
0: 아
1: 아직도
0: 좀...
1: 현존한 최고할 때 메시를 고민하는 해야 되는군요.
0: 전 사실은 이제 조금
1: 지금 시점
0: 떨어졌다고 딱. 생각했었는데, 예. 너무 잘해가지고 아, 와 예. 이런 거고. 근데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1: 예.
0: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대는 18살의
1: 예.
0: 스페인의 야말이 될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번에 첫 경기는 아까 카보베르데 경기 예. 교체로 투입됐는데 다쳐가지고 이제 조금 몸을 만들고
1: 예.
0: 있어요. 진짜 18이면 이제 고등학교 갓
1: 예?
0: 졸업한 나이일 텐데
1: 예.
0: 축구를 말도 안 되게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데가 아니라 예. 뭐지? 왜 다르지? 차원이 달라요.
1: 네.
0: 우리가 만약에 3차원에 있다면 그 친구는 4차원에 있는 느낌?
1: 아 그래요?
0: 말도 안 되게 지금
1: 급격히 흥미가 생기는데
0: 예.
1: 어떻게 하는지?
0: 그러니까 사실 메시도 예. 그런 거잖아요.
1: 네.
0: 예. 야말도 바르셀로나 후배기도 하는데 막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 같은 예. 어마어마한 팀하고 이제 붙어요.
1: 예.
0: 바르셀로나가. 그러면 이제 야말이 볼 잡으면 수비수가 막 세네 명이 붙어요.
1: 예.
0: 그러면 그 순간 동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 카메라 비춰질 때 갑자기 네 명 수비수가 딱 멈춰버린 것 같아요. 야말이 슬로우로 막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괴이한
1: 아, 그래요. 아, 꼭
0: 느껴질 정도로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1: 가서 당장 유튜브 찾아봐야겠네.
0: 네, 한번 보세요.
1: 예.
0: 잘한 선수. 근데 18이라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사상 뭐 늘 많이 들으셨죠 이 질문.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누군가요?
0: 역사상 최고. 네.
1: 누굽니까? 전성기만 딱 비교했을 때. 모든 선수의 전성기를 수평 비교했을 때. 네.
0: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네. 물어보면 아마 펠레가 제일 많이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펠레의 시절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영상으로 봤죠.
1: 네.
0: 그래서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멀리 보는 건 있었지만
1: 네.

0: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본 거는 마라도나죠. 마라도나 아 마라도나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군요. 예. 마라도나 뛸 때 그냥 이렇게 TV로 라이브를 예. 본 거지. 근데 마라도나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따로 단독으로 해봤었는데 예. 어쨌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최고는 역시 메시죠.
1: 아

0: 거든요.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축구를 잘했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정말 예. 누가 제일 잘했냐? 예. 야, 말 누가 그냥 역사상 고트냐? 예. 라고 하면 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지금 아까 그 선수, 스페인 선수. 야말. 야말. 예. 야말은 메시의 수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0: 저는 그런 예.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테는.
1: 대단히 궁금해지네요. 예.
0: 터질지 안 터질지 봐야 되겠지만 예. 그 포테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방향도 같습니까?
0: 방향이라는
1: 천재성의 방향?
0: 오, 예, 예. 아, 그래요? 많이 닮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많이 닮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왼발을 쓴다는 거.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예. 거. 감각이 되게 좋다는 거. 바르셀로나 선후배라는 거. 여러 가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 아까 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고민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단과 메시의 어떤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보시게?
0: 지단과 예. 메시의 가장 큰 차이요? 예. 지단과 메시. 일단 둘은 완전 포지션도 다르고 네. 체격도 다르고 네. 역할도 달라서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래도 경기를 그러니까 지단은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였고요. 네. 네. 메시는 경기를 끝내버리는 선수였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겠네요.
1: 아유, 그 표현은 지금 생각하신 겁니까?
0: 네,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1: 쏙 이해가 됐습니다. 네. 시간을 다 됐습니다.
0: 다 끝났네요.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여러분은 지금까지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궁금한 이야기, 권순표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충남 공주, 경북 상주 등 내륙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mm, 많은 곳은 중부 산지와 중북부 동해안 지방 150, 그리고 북부 산지로는 200mm 이상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호남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서울 시내도 아침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원효대교 부근 4차로 차량 전도사고 발생해서 마포대교까지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박소영입니다.
0: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

0: 손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 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아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평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양증권이 지급 요구한 어음이 1차 부도난 데 대해선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체육단체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시위대 9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송사 기자 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시위대 3명을 찾아내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밤 경기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소된 3명의 신원도 확인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시위 참가 여부와 침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며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통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공지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 시간 19일 X에 공지문을 올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의 통항은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해협 진입 진출 구역의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협 관할 구역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해 신청서를 보내야 하고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경로도 적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종전 협상을 맡은 이란 협상단 대표가 미국의 합의를 위반하면 타격을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전라권, 강원에 최대 100mm, 충청권과 경상권 최대 80mm, 제주권엔 최대 18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 무서운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좋아했고 울고 떼쓰는 아이도 잘 달랬거든요. 그런데 치과에 온 아이들이 울고 떼쓰고 몸부림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한 번씩 제가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싶어 이런저런 방법도 찾아봤는데 의외로 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이었어요. 잘 하던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체력부터 한번 점검해보세요. 마음 수양도 체력 없인 안 되고 치과 의사의 최고 의술은 역시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앵커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내일까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이재석 기자입니다. 국제 소식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드디어 끝내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MOU,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양해각서라서 최종 합의안은 아닙니다. 최종 합의안은 별도로 또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최종 합의안 협상이 진행될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생방송으로 GB타임즈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1: 글로벌이라서 GB타임즈군요. 예, 국제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큐앤드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세요.
1: 예, 세종대 글로벌 인지학부 장휘 초빙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2: 예, 안녕하십니까.
1: 서울신문 국제부죠?
11: 네.
1: 예, 송현서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11: 네, 반갑습니다.
1: 예, 김영미 대표는 어제 저랑도 짧게 전화 연결로 뭐 상황을 짚었는데 오늘 생방송이니까 이렇게 하죠. 지금 어제 또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도 기사를 봤는데. 스위스에 결국 못 갔다, 못 간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런 관련 속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속보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 서명을 했다는 그 MOU 내용도 좀 짚어보고 이렇게 좀 흘러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해각서라서 최종 합의를 앞으로 더 해나가야 하는데 미국과 이란이. 그런데 그 서명식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스위스에 온다. 미국에선 부통령이 오고 이란에서는 의회 의장인가요? 그 네. 사람이 오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안 온다. 네. 그래서 왜 안 오냐? 이스라엘 때문이다 등등 관련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1: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을 하면서
1: 네,
11: 네 이란 쪽에서는 이것은 MOU 1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위반한 것이다.
1: 예.
11: 라는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란과 이란 측에서 먼저 스위스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사실 뭐 기술적인 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서 이번 서명식이 조금 연기가 됐다라는 거를.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까지를 보면 일단은 레바논 정확히는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19일 날 날짜로 맺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측 협상단과 미국 측 협상단이 이제 스위스로 출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태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또 그 사이에
11: 네 휴전을 맺었습니다.
1: 아,
11: 그럼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1: 아,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을 맺긴 맺었어요.
11: 맺었으나
1: 사실 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11: 이전까지도 저희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맺은 어떤 휴전들이 종이 조각처럼 무너지는 걸 저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어떤 미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잘 붙들고 이게 60일 그 동안 어떤 휴전 종전에 대한 협상을 안을 도출할 때까지 잘 좀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1: 네타냐후 발목을 잘 못 붙잡던데요.
11: 여태까지는 그랬죠.
1: 예.
11: 네. 앞으로도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뭔가 회방을 놓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12: 왜냐하면 이 MOU 작성한 사실 당사국이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12: 그렇다 보니까
1: 미국하고 이란이니까.
12: 예, 이 양해각서의 내용이나 이 진행 과정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휴전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나 이 MOU 작성하는 주체가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그걸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종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쪽 생각이거든요.
1: 예.
12: 지금 이스라엘 여론 자체가 핵 문제가 해결 없이 종전하는 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뭐 나름 이번 전쟁에서 기왕의 전쟁이 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 네타냐후 운동은 운동대로 하지만 이란과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끝난다면 또 우리는 위협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또 여론이에요.
1: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선
12: 그렇죠.
1: 그게 뭐 국제사회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12: 그런데 이제 정부하고 국민을 좀 나눠서 생각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은 좀 전쟁 없이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기왕에 생긴 전쟁인데 자기네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러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라는 입장이지만 레바논 입장에서는 이 이란 전쟁의 여파가 레바논으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레바논이 한 경기도 크기밖에 안 돼요.
1: 그러니까
12: 이쪽 저쪽을 가더라도 4시간 안에 다 끝나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1: 근데 그중에 헤즈볼라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12: 남부 쪽이니까
1: 경기도 중에서도 한 4분의 1, 3분의 1 뭐 이 정도입니까?
12: 한 2분의 1 정도.
1: 아, 절반은 지배하고 있어요?
1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은 다 헤즈볼라가 잡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헤즈볼라를 때렸다.
12: 헤즈볼라를 때린 거죠.
1: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려주면 좋아합니까?
12: 지금 현재 레바논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인
1: 그래요?
12: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정식으로 뭐 논평을 하거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1: 그렇구나.
12: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당이에요. 우리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처럼 정당이거든요.
1: 그렇죠.
12: 그래서 이 정당이 그 어떤 레바논의 국가를 대표하는 뭐 이런 형식까지 가겠지만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헤즈볼라가 그나마 남부는 치안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거기로 계속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6월 14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던 날 이 MOU 관련해서 그날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을 했어요.
1: 베이루트는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12: 헤즈볼라가 장악하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한 곳은 아니죠. 수도니까.
1: 그러니까요. 거기는 레바논 정부일 거 아니에요.
12: 그렇죠.
1: 근데 또 거길 쳐요.
12: 그것도 하나의 어필하는 건데 그날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1: 무차별적으로 치는
12: 뭐 세 개의 발사체를 뭐 이렇게 뭐 쐈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지금 스위스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1: 예. 아니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MOU 그러니까 물론 종전을 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도 참 저희가 보통 경제 상황에 경제 문제 가지고 이제 MOU를 체결하는데 뭐
12: 그러니까 이제 약간
1: 이것저것
12: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이제 좀 비즈니스 마인드로 모든 것들이
1: 그러니까요.
12: 흘러가다 보니까 전쟁에도 MOU가 생긴 건 사실 슬픈 일이에요. 이게.
1: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12: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종전을 할까 말까를 MOU로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1: 네, 근데 그 MOU를 아무튼 서명은 했고 그래서 서명식을 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모이기로 했으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쳐서 못 모였고 그런데 또 요 밤 사이에. 네. 어찌됐건
11: 협정을 했고
1: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는 네. 휴전협정을 했다고 하니 스위스에 또 모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11: 네,
1: 사실이고
11: 곧 출발할 예정이라고까지 예. 나온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12: 그래서 지금 비르겐스토크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며칠 출장이지 우리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누가요?
12: 그 기자 외신들이 지금 되게 네. 많이 스위스에 모였는데
1: 아 그렇구나. 예. 예,
12: 며칠 출장인지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 이런 얘기를 전제
11: 올지
12: 들었습니다.
11: 모르니까
1: 아 그렇군요. 예.
13: 그 MOU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아마도 일단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 이란 전쟁을 확실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1: 네.
13: 이 MOU를 통해서 일단 협의 안 되는 건 뒤로 미루고 60일 안에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고 이제 나머지 그 합의를 위한 이제 협상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거는 사실 미국이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란이 사실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고 미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이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먼저 없애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 협상은 60일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공화당이나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그 우리가 지금 그 이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아니 이렇게 하려면은 도대체 전쟁은 왜 시작한 건가?
1: 예.
13: 이 전쟁에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전쟁 목표 중에 달성된 건 하나도 없고 사람만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전쟁 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1: 네.
13: 지금 이 MOU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11: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주로 이 MOU를 두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 우위가 분명했는데 이걸 미국이 스스로 협상장에서 희석시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1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천조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2000조국이 됐죠. 미국이 국방비가 네. 이제 20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그렇게 이란에 훨씬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1: 예.
11: MOU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군사적 우위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자국이.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11: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그런 겁니다.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몰렸을 때 미국에 훨씬 불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그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이런 평가들을.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이제 언급을 보면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 예.
11: 그 얘기는 이란이 굉장히 많이 구석으로 몰려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몰려 있었던 거는 이란인지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1: 예.
11: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MOU가 이제 미국이 군사적 우위까지 다 무너뜨려 가면서 했었던 이유는 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하죠.
1: 그 자연스럽게 그 양해각서 14개 조항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다 뭐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서명 뒤에 즉각 발효되는 게 1조, 4조, 5조, 10조인데요. 근데 1조가 레바논을 포함하여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깨버려가지고 지금 이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요 며칠 사이에.
13: 근데 이것도 웃겨요. 왜냐하면은 레바논 얘기만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이스라엘은 또 빠져 있고 레바논에서 레바논만 세 번이 언급되고 뭐 이란 얘기는.

0: 하나도 없고 군사작전을 종료하는 거는 레바논에서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죠.
1: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이라고
0: 하면 모든 전선이 되어 있지만 예, 예. 그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레바논만 예. 명시를 했다는 점에서
2: 사실 레바논도
1: 그건 좀 네타냐후 좀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2: 예. 그렇죠. 예, 이란도 주권 국가고 레바논도 주권 국가인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퉁쳐지는 분위기인 그러니까.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슬람 시아파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고 헤즈볼라가 그걸 추종하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1: 말씀 그런 죄송한데 레바논 정부는 시아파예요? 아, 헤즈볼라 말고?
2: 레바논은 예. 이슬람과 기독교가 반반 있는 나라예요.
1: 아, 기독교가 있지 맞아.
2: 예, 예, 그 예. 중에서 이슬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시아파인 거죠.
1: 헤즈볼라.
2: 예,
1: 그래서 친이란이고.
2: 예, 예, 예.
1: 그럼 레바논 정부는 기독교예요?
2: 원래 이게 네.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정권을 잡느냐 뭐 이슬람이 정권을 잡느냐 막 그 막 열심히 막 뜯고 싸우다가 네. 합의를 한 거예요. 하나씩 돌아 한 번씩 이제 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기독교가 잡고 어디가 잡고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정권을 창출하면 막 공약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번데기 이렇게 번호표 들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
1: 종파별로
2: 네 국가 기능이 이제 많이 상실한
1: 그렇군요.
2: 그런 경우가 되었죠.
1: 예. 네.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2: 네.
1: 예.
2: 뭐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이 종전 이거 사인을 하지만 레바논의 힘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레바논의 그림자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1: 네.
2: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반이 되다 보니까 만난이 많이 막 이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1: 예.
2: 사실 레바논 시민들도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하루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폭격이 안 날라온다는 국제적 보장을 좀 받고 싶어하는
1: 네.
2: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종이에 사인하냐 마냐 막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겠지만 그들에겐 좀 생존이 걸린
1: 그렇죠.
2: 문제였던
1: 예.
2: 거죠.
1: 예. 그래서 즉각 발의 아까 읽어드린 그 1조도 있지만 4조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바로 해제한다. 그리고 이란이 5조, 이란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무료, 예, 자유롭게 하게 한다. 10조는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등 이 기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제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1450조는 바로 발효가 된다고는 하는데
2: 네.
1: 아직 발효가 정말로 됐는지 여부는 좀 명확하진 않겠네요.
3: 아, 이게 1조 부분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약간 좀 빠그러진 상황이긴 하지만
1: 네.
3: 호르무즈 통행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열려 있고요.
1: 근데 길에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3: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네. 미군이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리고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이제 보내라 이렇게 요청은 했지만
1: 예.
3: 뭐 동맹국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게 이란도 자기네들이 몇 개를 뿌렸는지 모른다라는
1: 그런
3: 입장이
1: 거예요.
3: 있기 때문에
1: 네.
3: 아마 미군 측에서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 기뢰를 제거하는데
3: 네, 기뢰를 다 예.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 예, 예.
3: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그 미국의 역봉쇄가 풀렸고
1: 예.
3: 그리고 호르무즈 역시 이란이 이제 개방을 한 상태고
1: 네.
0: 네. 문제는 네. 60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60 days only라고 되어 있어요. 60일 동안만
1: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게
0: 그러니까
1: 네. 그 이후에는 돈을 받겠다 이거죠.
0: 돈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60일 동안만 안 받는 걸로 한다로
3: 봉쇄를
0: 되어 있고.
3: 다시 할 수도 있다가
0: 그렇죠.
3: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0: 그래서
1: 이란이
3: 네, 60일 이후에
0: 지금 이란은 그래서 그 돈을 지금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라는 거를 신설했는데
1: 예.
0: 거기에서 이제 니네가 여기 지나고 싶으면은 여기 등록을 하고
1: 네.
0: 통행증을 받고 그다음에 보험을 들어라. 해상보험.
1: 예.
0: 그래서 그 보험으로 아마 통행료를 대신 받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1: 나오고 있죠. 보험을 드는 형태로.
0: 예.
1: 근데 보험은 불안해서라도 들지 말라고 해도 들 것 같긴 한데.
3: 아, 보험사가 안 들어줍니다. 예. 보험사가
1: 네,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3: 높기 때문에
1: 예, 예.
3: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보험사들 그러니까 해상 관련된 보험사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1: 예.
3: 보험사들이 안 팔려고 해요 상품을. 네, 이게 손해율이 워낙 높을
1: 그렇구나.
3: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이게 이제 60일 오운인데
1: 네.
2: 그 안에 뭐 기뢰 제거하고 뭐 이런 게 뭐 몇 달 걸린다는데 60일 동안 뭐가 이렇게 확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1: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선박들은 나올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60일간 이렇게 열어줬지만 못 나옵니까?
0: 나온 선박들이 있긴 한데
1: 일부 있다고는
0: 예,
1: 들었어요.
0: 일부 있다고는
1: 예.
0: 했는데
2: 회사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뭐 조심조심.

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알아서.
1: 어쨌든 위험을 지고 이제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시 다른 방법을 찾던가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통행료 형식 어떻게든지 비용이 더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든 뭐 하든.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 과거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는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는 거지 회사가 네. 안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험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건 기름값에 포함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0: 그렇구나.
2: 제가 예, 이틀 전에도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값은 언제 떨어질 건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도
0: 올해 말이라도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2: 다행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상황을 그때까지 아마 지금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국내 정유업계 특유의 어떤 시스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을 하면서 이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의 석유 생산 시설 자체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언제쯤 안정되냐?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는 비슷한 현상이 그렇군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0: 그러면 일단 이 14개 조항 부부 그 MOU 중에서 이게 다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세 분께서는 어느 내용에 가장 주목을 하셨고 예, 눈여겨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아까 4개는 읽었고 바로 발효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아무튼 이란은 핵무기 개발 안 하고 이건 뭐 기존의 입장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핵물질 희석하고 뭐 그런 걸 한다. 그리고 미국은 동결 자산도 좀 풀어주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기가 있는데 세 분은 각각 좀 어느 지점에 좀 주목하셨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 돈 얘기인데 지금 이란이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0: 예.
3: 전쟁이 왜 그게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언론에서 지금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니 그 동결자금 해제해주고 무슨 재건자금에서 3천억 불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버틸 거 아니냐. 그러고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네타냐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입장이고
0: 네.
3: 특히 그 이제 그 3천억 불 이게 상상이 안 돼. 450조의 재건
0: 네.
3: 그 자금을 만든다는 건데
0: 네.
3: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대통령이 될 때 그 오바마가 만들었던 JCPOA를 비판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란한테 핵무기를 안 만드는 조건으로 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사실 그 17억 달러다. 그러니까 그게 한 2조 넘는다. 그거 이란의 정부에다가 돈을 막 주는 거다라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게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0: 2조 가지고.
3: 예. 네. 근데 지금은
0: 450조를
3: 한다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럼 근데 미국 정부는 여기 한 푼도 안 낸다.
0: 예.
3: 세금은 안 쓴다.
0: 그러니까요.
3: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만드냐. 그랬더니 벤스가 나와서 걸프 국가들이랑 우리 동맹국들이랑 거기 민간 자금을 만들어서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북한이랑 협상할 때도 그랬고 가자에서도.
0: 예, 저희가 중간에 약간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0: 한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5: 예,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김종배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석 기자입니다. 장휘 교수, 김영미 대표, 송현서 기자와 예,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예, 종전 양해각서. 제가 낯설어서 좀 이렇게 예, 뜸을 들이네요.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좀 쭉 짚어보고 있었고, 아까 장 교수께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때 2조 원 가지고 뭐라 막 비판해가지고 일기 때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450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하시다가 제가 좀 끊었는데요. 예.
6: 예, 그래서 그 큰 돈을 좀 이란에게 준다는 데 대해서 미국 내 공화당이나 마가 진영에서도 반발이 크고 이스라엘에서도 엄청나게 반발이 네. 크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3천억 원을 누가 돈을 낼 거며 지금 사실은 걸프 국가들은 이 전쟁의 또 다른 큰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 이란의 폭격은 사실 이 다 걸프 국가에 행해졌고 근데 그 나라에서 돈을 모아줄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과연 누가 낼 것이며
5: 뭐 우리나라도 지금 낸다
6: 우리나라도 낸다고 하는데 아직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온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방식이 이제 약간 이렇게 어디 파괴되거나 뭐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을 하겠다 부동산 개발하겠다 북한에도 예. 그랬고 가자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뭔가 재건 프로젝트에서 또 뭔가 큰 돈을 누군가 벌게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5: 그렇군요. 그 부분을 좀 가장 주목하셨다. 앵액스에서. 예. 송 기자께서는 어떻게?
7: 네, 저도
5: 예.
7: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그 3천억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1단계에서 이행되어야 되는 MOU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거든요.
5: 예.
7: 이렇게 되면 사실 이란 안에 굉장히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엄청난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갈 거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1년에 연간 100억씩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란으로.
5: 왜냐면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7: 아니죠. 기름을 판매한 돈이 100억 최소 100억씩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5: 아, 이란의 수입으로?
7: 네, 이란 수입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싸게 팔았어요. 할인해서 예. 중국 같은 나라들에. 근데 이제는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원가에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 예.
7: 그러면 이란이 훨씬 더 같은 석유로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5: 그러겠죠.
7: 그럼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조금 더 나아지고 올해 1월 기억하시겠지만 경제난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5: 예.
7: 어쨌든 이란 시민들이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그 돈이 시민들한테 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5: 네, 그건 뭐 내부적인 문제.
7: 내부적인
5: 예.
7: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도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기름값이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5: 예.
7: 반면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산유국들이 감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유가 변동이 생기고 우리는 그걸 직격탄으로 맞을 거란 말입니다.
5: 네.
7: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5: 네. 김 대표께서는
8: 저는 이제 핵 문제가
5: 네.
8: 어쨌든 이 전쟁과 모든 골자와 이 전쟁과 여기 다 저변에는 이란의 핵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5: 사실 그게 주제였죠.
8: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네. 이게 얼마만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약화가 되었냐 했을 때

0: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전쟁은 사실 이란 정부가 얻은 것이 훨씬 많다.
1: 네.
0: 경제 제재도 해제되지, 기름도 팔게 됐지, 또 핵 문제도 약간 애매모호한 워딩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뭐 이게 나쁠 게 없구나.
1: 호르무즈 해협 돈도 받을 수 있고.
0: 이제 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통행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1: 예.
0: 또 이제 이란 정부가 전쟁의 실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산발적인 거, 이제 전면전을 이렇게 미국 상대로 혹은 걸프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전쟁의 실제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수틀리면 이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언제든 일촉즉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이란의 안 좋은 모습은 안 좋았던 요소들은 더 키워줬던 것이 아닐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란을 어떻게 국제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딴 맘을 먹었을 때,
1: 예.
0: 그랬을 때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는 핵 문제이다.
1: 근데 그 핵이요. 거죠. 물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번 MOU를 통해서 또 최종 합의안을 통해서 이란의 핵을 관리하긴 할 거 아닙니까?
2: 근데 그게
0: 예. 믿을 수가 없죠.
1: 아 그래요 또?
2: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1: 뭐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2: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오바마 때 맺었던 JCPOA를 파기했는데 트럼프가.
1: JCPOA에 대한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합의죠 그냥.
2: 예, 그러니까 합의를
1: 그 미국이랑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2: 미국이랑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뭐 이제 농축을 얼마큼 할 수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이란이 비축했던 핵 그 물질들을 97% 이상 해외로 반출시키고. 그거를 그 MPT랑 IAEA가 관리를 하고 이런 되게 상세한 내용 그 대가로 그 아까 얘기했던 2조 얼마를 주고
1: 예.
2: 이런 내용들을 합의했던 건데 트럼프가 이거는 이란 정부를 도와주는 거고
1: 예.
2: 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파기를 했어요.
1: 예.
2: 그러면 이번 협상은 그보다는 어쨌든 전쟁도 했으니까
1: 진전돼야죠.
2: 진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진전이 됐느냐. 물론 핵 협상은 지금 60일 내에 합의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겠지만 일단 MOU 안에서만 보면 농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축을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1: 네.
2: 원래는 농축을 몇 퍼센트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1: 예.
2: 아니라 희석한다. 뭐 희석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희석하면 일단 농축을 했으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1: 그렇죠.
2: 희석하면 없어지나 그리고 누가 그걸 관리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1: 와.
2: 그리고 뭐 핵물질을 최근까지 이제 이란과 협상할 때 뭐 이거를 러시아로 반출한다 어디로 반출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1: 예.
2: 그 얘기도 아예 없어졌어요.
1: 그러니까 반출이 없더라고요. 예.
2: 네,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거는 그 과거에 오바마가 그렇게 비난했던
1: 트럼프가 비난했던
2: 오바마의 그 핵협상보다 과연 지금 현상에선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1: 예, 핵 부분만 봐도 그렇다.
2: 예, 앞으로
1: 예.
2: 협상을 하면 과연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계속 트럼프는 이제 여기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오바마 때 그 협상대로 그냥 이행했으면
2: 그러니까요.
0: 지금까지 많은 그렇죠. 진전이 왔겠죠.
1: 그리고 맞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도 없었을
3: 그렇죠.
1: 테고 이란의 그 초등 학생들이라든가.
3: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란의 핵 문제가 결국은 북한하고까지도 연결이 될 수밖에
1: 그렇죠.
3: 없는데
1: 예.
3: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확실한 결과를 어떤 성과를 원할 거고
1: 예.
3: 그럼 또 북한만한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제 협상장에 나오려면 조건이 우리를 핵 보유국 지위를 달라라는 게 조건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란의 핵을 못 만들게 만드는 게 이번 전쟁의 목표였고 그걸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을 해주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 때랑 또 다른 게 지금 트럼프 일기 때 북한과 현재 북한이 또 다른 게 현재는 뒤에 중국이 있고 옆에 러시아가 있어요.
1: 네.
3: 러시아로 손을 잡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사실 이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큰 성과를 바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선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갈 수도 있고
1: 네.
3: 이렇게 이제 포스트 이란 전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0: 근데 이제 이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이스라엘 정부예요. 네타냐후.
1: 아니 자기 맘대로 해놓고 뭐가 불편합니까?
0: 일단 자기 맘대로 그 이걸 종전하고 싶지 않은데
1: 트럼프가 막 욕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0: 밀려서 지금 네. 종전을 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
1: 예.
0: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어가야 되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게 MOU라는 것도 하나의 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뭐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거의 트럼프의 약간 옛날에 비즈니스 하던 방식들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전략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쟁이 비즈니스화 되는데 일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그럼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또 해방을 놓을 것 같습니까?
0: 벌써 뭐 조짐이. 근데
1: 이제 뭐 또 뭐 중재에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레바논 측하고.
0: 예. 절대 이스라엘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이 판에서 걸프 국가하고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프 국가들은 이슬람 순위파거든요.
1: 그렇죠.
0: 순위파,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끼리인데도 순위파 시아파는 물과 기름이에요.
1: 예.
0: 차라리 이제 유대인하고 손을 잡을지언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1: 네.
0: 서로 적대감정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과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옛날 역사를 본다 그러면 중동 전쟁하면서 전 아랍 국가하고 대치하던 이스라엘에서
1: 네.
0: 지금 걸프 국가들하고 손을 잡는 형태로 갔다는 거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그게 향후에 이제 중동 지역의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 예, 참 복잡하네요. 그러면 중동, 미국, 우리나라 이 세 곳의 향후 여파랄까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얘기 잠깐 해보죠. 중간선거 얘기 계속하셨으니까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지금 트럼프는 지지율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보도가
3: 30% 계속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어떤 향후 전국 흐름?
2: 일단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원래 이제 선거의 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도 선거에 다 이겼지만 트럼프가 누구를 지지하면 그 사람이 다 당선이 되었어요.
1: 예.
2: 근데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앞두고 하는 공화당 그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반드시 이 문제뿐만은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국내 여론에서 이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선출할 때는 대외 정책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여파로 지금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하나는 더 이상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네.
2: 두 번째는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고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 외교 정책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서 점점 트럼프를 만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이 MOU를 맺음 3마리 나는 세계 공황을 막기 위해서 이걸 협상을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일으킨 거잖아요. 세계 공황을
1: 네.
2: 일으킬 뻔한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가 시사하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가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란에 석유를 팔게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마 큰 목적이 아닐까
1: 네.
2: 이렇게 보입니다.
3: 그리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지만 이번 이제 MOU를 서명하는 과정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거든요.
1: 트럼프가?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줬다 이들이. 그래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1: 네.
3: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정말 그들에게 고마워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란 전쟁 배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이란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립을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동맹국들 니들 그동안 뭐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서 동력을 잃든 잃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은 동력을 잃어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구를 압박하겠습니까? 유권자들한테 이미 외면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맹국들 다른 국가들을 굉장히 압박해서 쥐어짜내서 미국에게 유리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국도 그 과정에서 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당장 그 450조 원 중에서 이제

0: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궁금한데 아마 부담을 지우려고 할 터이고
1: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아직 국내 기업이나 뭐 정부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제 분명히 이미 이란 전쟁 시작 이후부터 왜 한국 군함 안 보내줘를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좀 불만을 토로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금이 들어가는 게 맞다면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중간선거는 상원 하원 다 뽑는 건가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죠? 11월에?
2: 상원 하원 뽑고 그 뭐지? 주지사.
1: 주지사 뽑고.
0: 네. 근데 상원 하원 전체 다 뽑는 게 아니라 그 반 예, 그 뽑죠?
2: 예, 임기가 따로 돼 있어서
0: 따로 돼 있죠.
2: 예, 예 따로 뽑습니다. 반반씩.
0: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금 미국 내 언론들의 전망은 공화당이 질 것이다.
1: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질 것 같아라는
0: 그래요?
1: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2: 그 저희가 다뤘지만 최근에 보궐 선거로 됐던 데서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지금 뭐 텍사스 같은 전통적인
0: 공화당
2: 강세 지역에서도 새로운 민주당 그 탈라리콘과 이런 그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고 있고
0: 예.
2: 그래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사실 전망이 되게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과연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할 것인가도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죠.
1: 아예 하지 않을
2: 예, 아예 하지 않을
1: 방안도
2: 분리하다 보면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러니까 뭐 안 한다면 뭐 내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해요?
3: 법을 바꿔야 네.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250불짜리 그 트럼프 지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거든요.
0: 아,
3: 그러니까
0: 예.
3: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이 약간 상식 이 하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이미 트럼프 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트럼프 분위기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2: 그러니까
3: 이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 못 이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만큼 하고 또 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다 그 안에는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에 이제 트럼프가 다 됐을 때는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0: 네.
3: 이런 생각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3: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0: 예.
3: 생각을 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란 전쟁을 계속하면서.
0: 네.
2: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0: 네.
2: 뭐 연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0: 근데 그게 됩니까?
2: 그게 안 되죠.
0: 예.
2: 근데 트럼프 안 되는 걸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언급도 했어요 한번 그거 중간 선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언급도 하고 이래서
0: 아, 그래요.
2: 그런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MOU를 맺은 걸 보면 아마 그래도 선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다행인 그런
3: 그것도 그건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한편이 돼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트럼프가요?
3: 그렇죠. 예. 그리고
0: 통제가 안 된다 네타냐후가.
3: 네타냐후가 통제가 안 되고 원래 트럼프는 원탑을 좋아하는데
0: 네.
3: 네타냐후가 이게 엄청 투탑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0: 네.
3: 그 구도를 좀 많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미국 언론들이 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 나만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친이스라엘적인 정치를 펼쳐왔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정치 자금이 걸려있기 때문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 정치 자금을 포기하고서라도
0: 예.
1: 일단은 전쟁을 끝내야 됐던 겁니다.
0: 근데
1: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내는 게 본인한테 더 이득일 것이다. 유대인의 정치 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번 판에서 좀 그 딜브레이커의 역할을 심하게 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0: 호르무즈 해협이 좀 열리고 이제 이란이 원유 수출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 그게 이제 물가가 키워드잖아요. 지금 미국은.
1: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가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
0: 예.
1: 대통령이 2기 임기 시작한 이후에도 사실 인플레이션
0: 기름값 많이 올랐다고 막
1: 기름값은 그러고. 당연히
0: 예.
1: 올랐죠. 당연히
0: 네네.
1: 올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 거는 맞지만 지금 그렇다면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좋았느냐? 그렇지
0: 그러니까.
1: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표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0: 예.
3: 그리고 미국 중국의 석유회사

0: 가 이란 전쟁이 났다고 유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게 자국에서 생산하는
1: 그러니까, 예.
0: 기름도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은 하나의 이슈가 된 거죠.
1: 아,
0: 돈을
1: 핑계.
0: 더 받을 수 있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0: 그렇군요. 아,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 뭐 앞으로 뭐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혹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덧붙이고 싶다, 뭐 한 말씀 주시면 예, 어느
1: 네,
0: 예.
1: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이 보여준 게 현대전의 판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AI 핵심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실전 데이터들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또 동맹국에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박람회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0: 아이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조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AI 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0: 네.
1: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남들 다 사는데 우리는 안 사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0: 전쟁 비즈니스네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불멸의 히트작이 샤헤드 드론이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많이 사용을 했고
0: 네.
1: 근데 이 샤헤드 드론이 이번에 또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 미군 기지 뭐 석유 시설 이런 거 샤헤드 드론으로 많이 타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둘 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 비즈니스는 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정부가 이런 현대전에 굉장히 실력을 가져버렸을 때는 세계 평화가 그만큼 위협될 수밖에 예.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0: 예. 30초씩만. 예.
2: 아, 네. 저도 뭐 현대전에서 이제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2000조국인 미국도 결국은 이란의 열세를 보일 수밖에 예.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국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큰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3: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보여준 거는 이런 비대칭 전쟁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군대가 얼마나 이런 그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그런 힘을 키워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현서 기자, 김영미 대표, 장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예,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

0: 극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좋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무력 충돌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에 제동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휴전은 현지 시간 오후 4시부터 공식 발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휴전은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하며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하며 헤즈볼라가 공격해올 경우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미국과의 최종 협상이 연기됐다며 며칠 내 다시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보를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반쯤 광주 남구 진월동 일대 아파트 200세대에 정전이 발생해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여파로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비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전봇대를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이 호주를 완파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11분 상대 자책골과 전반 43분 프리먼의 헤더 추가골을 앞세워 호주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했던 미국은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리며 32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전라권, 강원에 최대 100mm, 충청권과 경상권 최대 80mm, 제주권은 최대 1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22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0: 나미 산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1: 정다희의
2: 차카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2: 그런데 예.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정다희 아나운서가 차카차카 온 지 벌써 한 달이나 된 거 아세요?
1: 와, 진짜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5월 말에 왔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요즘에 뭐 장마와 집중호우 대비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싶네요.
2: 잠시가 아닌 거죠.
1: 네.
2: 보통 6월 말경이면 장마 시작되잖아요.
1: 그렇죠.
2: 올해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알아놓으면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1: 역시 차카차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2: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내 차가 침수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일단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대피를 해야죠.
2: 도망가야죠.
1: 예. 네.
2: 그런데 이제 대피할 타이밍을 놓쳤을 때 압력 때문에 차문이 안 열린다 이럴 땐 창문을 깨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쉽게 깨지지 않는 창문이 있어요.
1: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만약에 망치가 없다면 자동차 그 헤드레스트를 이용해서 창문을 깰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2: 그렇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해당이 되는데
1: 예.
2: 유리와 유리 사이 내부 중간막이 있어서 두드려도 잘 안 깨져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2: 예방해야죠. 일단 내 차의 유리가 어떤 유리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고
1: 예.
2: 만약에 이중 접합 유리라면 깰 생각하지 말고 침수가 걱정되는 순간에 일단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 게 도움이 되겠죠.
1: 아니면 뭐 트렁크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2: 그렇죠.
1: 하나의 방법이죠?
2: 그럼요. SUV 차량처럼 트렁크와 연결된 경우는 트렁크를 통해 탈출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기억하고 있으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만약을 대비한 탈출법을 미리 익히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2: 만약은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1: 맞아요.
2: 하지만 대비는 확실하게 해두면 좋겠죠?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아하의 Take On Me 들으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월드카는 자동차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멕시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가차가 클릭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와 함께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 이야기와 극한의 레이스 르망 24에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전기차 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과 함께 지금 전기차 타고 계시거나 전기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좋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와 월드컵 예선에서 함께 경쟁 중인 멕시코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1: 그 승패를 떠나서 예. 그 멕시코와 한국이 자동차 산업 역사가 상당히 비슷해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멕시코의 자동차가 처음 도입된 시점이 우리하고 비슷한 1903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1: 지리적으로는 멕시코는 미국과 가까우니까 당연히 미국 자동차가 들어갔겠죠.
0: 예.
1: 우리도 미국 차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런데 멕시코는 산업 육성을 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혁명 일어나면서 산업 자체가 후퇴했고 그 탓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된 거죠.
0: 네.
1: 근데 우리도 그랬지만 멕시코 정부라고 독자 생산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접진 않았어요.

0: 1946년에 멕시코 최초의 국산 상용차 기업인 라미레즈가 설립돼가지고 이때 100%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죠. 물론 어려웠겠죠.
1: 예.
0: 46년이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2차 대전 후에 여기도 똑같아요. 미국 군용차 부품을 조립해서 트럭을 만들었거든요. 1961년에 마침내 100% 부품 국산화로 만들어진 소형 트럭 루랄 라미레즈를 내놨는데 우리도 이때 비슷한 시기에
1: 예.
0: 최초 국산차라고 나온 차가 있어요. 이름하여 시발자동차.
1: 정말요?
0: 처음 시 출발할 때 발자 써서.
1: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제가 쌍시옷은 안 알았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멕시코 정부가 이러면 되겠다 해서 부품 국산을 의무화해버려요. 그랬더니 반기를 듭니다. 누가? 외국계 기업들이.
1: 네.
0: 우리는 해외에서 부품 조달하는데 100% 국산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못 만들어. 그래서 떠나버려요.
1: 예.
0: 근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 기업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저렴한 생산 원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싶어가지고 남게 됐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가 고민하다가 다시 1990년대 시장을 개방해요.
1: 예.
0: 이때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그래 누가 됐든 멕시코 안에서 자동차 생산만 많이 하면 돼. 그러면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수출용 거점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연간 몇 대를 만들었냐면 420만 대를 만들었어요.
1: 와.
0: 우리나라보다 더 만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계 생산 5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1: 예.
0: 지금은 밀려서 멕시코보다 뒤에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멕시코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중에 70%를 죄다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1: 네.
0: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만든 물량도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갑니다. 사실 그 멕시코 인구가 1억 3,300만인데 평균 GDP가 1인당 14,0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그러니까 멕시코 내수 시장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150만 대
1: 예.
0: 승용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제 드디어 멕시코도 꿈꿨던 독자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됐잖아요.
1: 예.
0: 2024년에 멕시코 정부가 우리 독자적으로 멕시코 브랜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울리니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고 울리니아 우노라는 컨셉트가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차냐면 멕시코가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6인승에 한 번 충전해서 최장 125km를 주행하고 최고 시속은 50km밖에 안 돼요.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냥 말 그대로 국민차로 가겠다. 그래서 2027년에 드디어 울리니아 우노를 정식 출시하겠다라는 게 멕시코 정부의 계획인데
1: 예.
0: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100% 부품 국산화했다가 산업이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100% 하지 말고 75%만 하자. 그래서 75% 기준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내에서 애국 마케팅이 불붙게 되겠죠? 그럼 멕시코에 진출한 경쟁 기업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도 가깝지만 경쟁자가 되는 거죠.
1: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댓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의 모든 것, MBC 라디오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첫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3: 네, 최근에 몇 달간 국내 자동차 업계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0: 예.
3: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제유가와 환율이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동사태 때문에 고생 좀 했던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0: 뭐 반가운 뉴스이긴 한데 그러면 반갑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3: 그렇죠. 사실 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워요.
0: 뭐가 반갑습니까?
3: 네, 이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가와 환율이 진정이 되면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막혔던 중동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0: 왜?
3: 네, 일단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름값은 비싸지고 이 중동으로 가는 바닷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해상 물류도 완전 멈췄고요.
0: 네.
3: 환율도 1,500원을 넘어섰죠. 자동차는 부품물 들여오고 이 완성차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네. 물류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환율까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원자재와 부품물 조달하는 비용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종전으로 유가와 환율이 진정되면 적어도 이런 비용 압박은 크게 줄어들

0: 수 있겠죠.
1: 비용도 비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수출길이 막혔던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중동 시장은 자동차 업계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이 중동이 SUV나 픽업트럭 수요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여성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중동의 수출도 늘리고 공장도 짓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올스톱이 됐었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으로 오가는 배를 막아버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죠. 여기에 따라서 중동을 오고 가던 물량도 이제 정상화가 될 예정입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이 물량이 나가지 못해서 쌓여 있었는데 이제 중고차 수출도 원활해지고요. 또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는 이 중동 사태 전부터 건설하고 있던 사우디 생산 공장을 다시 설립하는 데 속도를 냅니다. KG 모빌리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조립 방식의 공장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중동 사태로 멈췄던 설립 일정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고요.
2: 이렇게 산업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게 정상화되려면 당장은 되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도 빠질 건 빠져야 되고
0: 그렇죠.
2: 다시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고 하면 연말 정도는 돼야 조금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네. 예측이 많더군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산업의 영역인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그러면 기름값 떨어집니까?
0: 네. 그걸 가장 많이 네. 기다리고 계시죠.
2: 근데 지금까지 상승을 정부가 억제해놨었잖아요.
0: 네. 그렇죠. 이제는 떨어지니까 아마 억제 정책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던 이 기름값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한 2, 3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1: 예.
0: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아쉽게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자동차 구매 심리도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랑 환율이 계속 오르면 차를 사려고 하던 사람도 지갑을 좀 닫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실제로 2분기가 자동차 판매 성수기로 꼽히는데 올해 2분기에는 판매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는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 자동차 만드는 업체들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기름값이 좀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뭐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제 숨통도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말에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다고요?
0: 네. 이 프랑스의 르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레이스 르망 24시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업체도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르망 24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인데요. 일반적인 레이스가 누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지를 겨루면 이 르망은 누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오래 버티는지를 겨룹니다.
2: 이 르망 대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재밌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1: 예.
2: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경기가 주최될 때 프랑스 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경주차 출전 대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프랑스가 빨리 달리는 거 말고 빨리 오래 달리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르망이에요. 이게 192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은 워낙 빠르게 오래 달려야 되니까 기술력을 보여줘야 되는 무대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2: 24시간을 못 채우고 멈추면 당연히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르망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해도 여기서는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실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런 거잖아요.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2: 막상 시험 봤더니 원래 네. 50점이 안 나와?
1: 생각보다 별로네.
0: 그렇죠. 네, 이번엔 공부를 좀 덜 한 걸 수도 있고요.
2: 그러니까.
0: 네, 이게 24시간 동안 최고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이 차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 예.
0: 네, 이 차 한 대를 보통 3명의 드라이버가 번갈아 가면서 몰고요. 밤낮을 안 가리고 달립니다. 낮에는 이 뜨거운 노면도 견뎌야 되고 밤에는 시야를 확보해야 되고요. 새벽에는 체력 저하와 기온 변화까지 견뎌야 되죠. 그리고 또 비가 와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르망에서는 단순히 엔진 출력만 높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의 내구성과 타이어 관리, 또 연료 효율, 정비 속도, 드라이버의 체력, 팀 전략까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1: 대회에 야심차게 출전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2: 그렇죠.
1: 네. 그런 대회일 것 같은데 자동차 브랜드들이 왜 굳이 이렇게 힘든 레이스에 나가는 건가요?
0: 네. 사서 고생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이 세계적인 브랜드일수록 또 모터스포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순히 조용하고 예쁘고 편한 차만으로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벤츠에는 고성능 브랜드 AMG가 있고 BMW에는 M이 있고요. 포르쉐는 이 모터스포츠 자체가 정체성이죠.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지금 자리가 오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이 기술력을 검증해온 겁니다. 또 사실 이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가 얻는

0: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데이터와 경험인데요. 24시간 동안 이 차가 버텼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양산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브레이크나 조명, 공기 역학부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랑 회생제동, 또 경량화나 열관리까지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죠.
1: 구경하는 사람도 출퇴근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0: 24시간을 하니까
1: 구경을 해야 되니까 낮에 왔다가 저녁에 출퇴근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 올해 대회에서 처음으로 출전한 우리나라 브랜드 성적은 어땠어요?
0: 네, 제네시스 팀명이 마그마 레이싱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몇 번을 출전한 브랜드도 실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제네시스의 목표는 그냥 완주를 좀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두 대의 차량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한 대는 경기 도중에 실격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한 대는 당당히 완주를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처음 나간 경기에서 이 완주한 것 자체도 상당한데 총 18위 중에서 13위에 오르면서 준수한 순위까지 받아냈죠. 그동안은 제네시스가 뭐 디자인이나 고급감 가지고 승부를 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고성능 브랜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런 거네요. 니네 공부 잘해? 네. 그래? 한번 해봐. 조금 하네? 그 정도 인정받은 거네요.
0: 그렇죠.
2: 좋습니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밴 헬렌의 점프.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 너무 궁금하고 일단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다 쏟아낼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저를 좀 말려주시고요. 네, 너무 기대가 크네요.
1: 벌써 말리고 싶네요. 정다혜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전기차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전기차를 진짜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알려주실 분을 모셨어요.
0: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0: 소개 오세요. 좀 부탁드려요.
2: 네, 저희 협회를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0: 예.
2: 저희 협회는 전기차를 타는 실제 사용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었고요. 2016년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 환경 개선 같은 공익 사업도 저희가 정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실제 사가지고 타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0: 예.
1: 야 우리의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2: 맞습니다.
1: 대체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기업은 뭐 하는 거야? 그런 목소리 내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행하고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다 경험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2: 네.
1: 자 그러면 전기차 한번 타면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네네.
1: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그만큼 장점이 많아요?
2: 네.
1: 그러면 세 가지만 뽑아주세요.
2: 한 30가지도 뽑을 수 있지만.
1: 너무 많아. 세 가지만.
2: 세 가지로. 그러니까 타시는 분 첫 번째 가장 좋아하시는 게 경제성입니다.
1: 아 경제성.
2: 저는 조금 충전 요금이 올라서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좀 올랐다 생각하고 있지만
1: 예.
2: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한 경제성이 한 3분의 1.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우리가 주유비, 전기차로는 충전비가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뭐 오래 타고 많이 타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뭐 톨게이트 비용이 좀 줄긴 했지만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2017년부터는 50% 할인을 했습니다.
1: 네.
2: 근데 최근에는 좀 줄어서 30%로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이 있고요.
0: 너무 큰 장점이죠.
1: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그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요즘 기름값 너무 올랐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 전기차 타신 분들은 야 쟤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2: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0: 다른 세상 얘기죠.
2: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1: 둘째는 뭐예요?
2: 정숙함과 편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진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한다 치면 그 피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0: 예.
2: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부산 같은 데를 당일치기로 가는 게 거의 힘들었는데
1: 예.
2: 다음 주인가요?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예, 있는데 예. 거기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예정인데
1: 그거는 이제 사실 정숙성 편안함도 있겠지만 체력의 문제 아닙니까?
2: 체력이 이 정숙성과 편안함이 받쳐줘야 체력 소모가 좀 덜합니다.
1: 셋째는 뭡니까?
2: 공간 기능과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전기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아빠들이
1: 네.
2: 퇴근 후에 이제 주차장에서 잠깐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이럽니다. 이렇게.
0: 저희 남편 좋아해요.
2: 네네네. 근데 전기차가 완벽합니다. 일단 매연이 나오질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시동 같은 걸 켜놓을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2: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V2L이라고 그래갖고 그 안에서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콘센트 아니야 수준이 아닙니다. 에어컨 두 대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정다 아나운서
0: 네.
1: 그 남편께서 전기차 혹시 타십니까?
0: 안 타요. 안 타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알림이 뜨거든요.
1: 그쵸?
0: 이렇게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1: 안 올라와.
0: 안 올라와요.
2: 전기차
0: 밑에서 뭘 하는지
1: 전기차로 바꾸면 2시간 동안 안 올라.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내연기관 차를 타시던 분들이 전기차로 바꾸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엄마가 최근에 내연기관을 타시는데 크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깨졌거든요. 이참에 좀 차를 바꾸셔라. 전기차 어떠냐. 절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1: 일단 아무래도 기존 100년 넘게 익숙했던 어떤 내연차와 주유라는 개념이
0: 예.
1: 충전과 이제 그 우리가 모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또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되게 일상화되고 평범화되고 누구나 네. 즐기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전기차가 지난달에 100만 대를 돌파했거든요.
2: 네.
1: 그러면 이제 곧 300만 대, 400만 대 돌파해서 누구나 차는 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눈덩이가 분명히 있겠죠.
1: 네.
2: 그러면 이제 그 충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 네.
2: 이런 얘기죠.
1: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충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서 객관적인 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 그래요. 알려줘야지.
1: 예. 유엔이에요.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유엔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IEA라고
0: 알죠.
1: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0: 네.
1: 거기에서 매년 전기차 충전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2: 예.
1: 그러면 차충비라고 그러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매년 작년도 그렇고 5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유엔 IEA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뭐 유엔에서 근무하십니까?
1: 아닙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면 너무 저 편애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부러 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을 빌려왔습니다.
0: 전기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일단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또 효율이잖아요.
2: 네.
0: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회생 제동. 요것 때문에 멀미한다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꽤 많거든요. 여기에 쉽게 적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차카차카 안서영 작가예요.
1: 네네.
2: 그 전기차 타면서 지금 회생제동이 지금 적응이 안 된다.
0: 아직도 적응이 안 됐대요.
1: 네. 이 얘기를 제가 택시 기사님들께 많이 하고 있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그 회생제동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리면 일단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내연기관차는 그 직진 에너지가 그냥 하늘로 날아갑니다.
2: 예, 예, 예.
1: 근데 전기차나 일명 일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차량이 움직일 때 사용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에너지가 저장되면서 그 자동차 효율이 높아지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기능이죠.
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관성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연차를 타다가 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차가 급격하게 멈추는 느낌을 받으니까 예. 멀미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안에서 이 회생 제동을 없앨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버튼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2: 그렇죠.
1: 디폴트로 처음에 차량이 출시됐을 때 회생 제동을 중간 정도로 세팅한 상태에서
0: 네.
1: 그대로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운전자가 그럴 수 있는데 뒷자리 있는 분이
2: 그러죠.
1: 멀미를 느끼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그대로 많이 하시는 분이 택시 운전
2: 맞아요.
1: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 회생 제동을 그냥 0으로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뒤에 분들이 전혀 멀미를 안 느끼는데 본인들이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 두 번째 회생 제동을 하면 어찌 되었건 충전비를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0: 기사님한테도 좋네요.
1: 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승객이 조금은 멀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2: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
1: 그래서 네. 저는 최대한 기사님들이 뒤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회생제동을 좀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 이 얘기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10원이라도
0: 예.
2: 돈을 덜 쓰는 게 그분들은 운행해서 돈을 버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회생제동을 쓰려고 하는 욕망이 상당히 강하겠죠.
0: 아, 써야 충전 비용이 낮아진다고요?
2: 네, 에너지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럼 네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혼자 운전하실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발 승객이 타면 그냥 제동을 포기하세요. 회생제동을 포기하시고 편안함을 주고 가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이 있다면 탑승자가 그냥 요구하세요. 회생제동을 가급적 기능을 끄고 운행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반드시 욕을 하면 좀 들어주십사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좀 좋게 가져가는 네. 문화가 만들어지면

0: 어떨까.
1: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2: 꿀팁입니다. 아. 네.
0: 요거 하세요.
1: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실까요?
3: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0: 젊으시네요.
3: 이유는 악뮤의 이수연님 있죠?
1: 네.
3: 전기차가 별로 없던 2018년부터 전기차를 타시면서
0: 아 그렇구나.
3: 전기차가 좋다고 되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아티스트.
0: 저희 뭐 잠깐 불러주세요.
3: 네. 참고로 저도 잘 모릅니다.
0: 아, 그래요.
1: 좋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과 함께 전기차 사용자의 생생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충전 얘기도 좀 본격적으로
1: 제일
0: 해볼게요.
1: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0: 맞아요. 일단 전기차를 사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충전기와 회원가입이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 네, 주유소도 브랜드가 다양하잖아요. 네.
0: 그렇죠.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만 내면
1: 그럼요.
2: 그냥 다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충전소 일명 CPO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은 최소 100개가 넘습니다.
1: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0개가 넘는 거예요.
2: 네, 400개가 넘고 실제 뭔가 시장에서 운영되는

0: 사업자들은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나 됩니다.
1: 그러면 120곳에 다 회원 가입해야 돼요?
2: 아, 그건 좀 아닌데요?
1: 말이
0: 네,
1: 안
0: 그렇죠.
1: 되잖아요.
0: 그래서 게다가 회원 가입만 하면 다행인데 초기에는 그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카드가 우편으로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 충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카드 대신에 QR 충전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면 QR로 그 충전을 바로 할수 있게 지금 그 많이 바뀌고 있고요.
1: 그럼 QR을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서 충전 양만큼 결제는 알아서 되고 신용카드 연동된 걸로
0: 네,
1: 그다음에
0: 그렇습니다.
1: 충전기는 꽂으면 되고
0: 네,
1: 이렇게 돼
0: 그렇게
1: 있군요.
0: 됐고
2: QR은 통합인가요?
0: QR은
2: 어디서든?
0: 그 앱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앱은 깔아야 됩니다.
1: 그럼 또 앱도 100개 깔아야 돼요?
0: 아닌데 최근에 저희 협회에서도 되게 요청한 부분들이 회원 가입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애플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2: 네.
0: 그런 거에 있는 아이디를 연동시켜서 그냥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요. 최근 들어선 앱들이 예전과 다르게 가입하는데 굉장히 뭐한 5초에서 10초 안에 연동해서 간편 가입
2: 간편가입으로.
0: 플러스 QR 코드로 해서 좀 많이 편리하게 됐지만 여전히 좀이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돈은 좀 있습니다.
2: 그걸 좀
1: 아니요,
2: 통합,
1: 말씀하세요.
2: 통합해달라고 좀더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전기차를
1: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
0: 맞아요.
1: 환경부가 충전 사업자들의 모든 거를 동시에 하나로 쓸수 있는 통합카드 체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이은카드라고 해서
1: 그렇죠.
0: 그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은카드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래 QR 코드가 편한데 또 이은카드를 또 받아야 되니까.
1: 카드를 놓고 왔을 경우나 이런
0: 네.
1: 경우.
0: 그리고 이은카드가 앱이 있긴 합니다만 앱이 좀 정부 앱들이 원래 조금 불편합니다.
1: 그래요? 사용자 경험성이 떨어져요?
0: 네, 많이 떨어집니다.
1: 저한테 컨설팅을 안 받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제가 그 얘기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좋아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이용자들의 관심이 이거 아닙니까? 야, 우리 아파트는 충전요금이 310원이야. 야, 근데 니네 집은 왜 280원이야?
2: 아, 그게 상이에요?
0: 네.
1: 이거는 충전 사업자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0: 네, 충전 사업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뭐 주유소 브랜드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서 맞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자기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합니다.
1: 그렇죠.
2: 그렇겠죠.
1: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0: 집밥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가 밖에서 충전하고 들어올래 이게 되게
1: 안 되죠, 안 되지,
0: 귀찮거든요.
1: 안 되죠.
0: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그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고 불만을 좀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절별 시간대별로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간대, 국민들이 많이 그 전기를 쓰는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을 하면
1: 좀
0: 요금을
1: 비싸고.
0: 더 비싸게 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전기를 좀덜 쓰는 시간에는 요금을 할인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폭이 많게는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주말 오전에 지금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주말 오전에 좀 귀찮더라도 충전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파트만 해도 1kW시에 330원인데 주말에 오전에 충전하면 180원이에요.
1: 와, 절반
0: 가격이 딱
1: 가격이
2: 차이가
1: 떨어지네요.
2: 꽤
0: 절반
2: 크네요.
0: 안 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다들 일찍 일어나셔서 주말에
1: 그 동네는 그래요?
0: 거기가 주말 오전에 충전하시려고 일찍
1: 그래요?
0: 일어나셔서
2: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1: 뭐 이러겠네. 야, 네차다 됐잖아. 빨리 빼. 내차 들어가야 돼.
0: 그래서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팁을 좀 활용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수 있고
1: 이용자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네요. 시간대를.
0: 이게 시행된 지그한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이걸 좀잘 여기 라디오에서도 홍보 좀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탈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2: 시간대를 잘 골라가야겠네요.
0: 네네.
1: 요즘 이제 아까 충전 구역 얘기 잠깐 나왔는데
0: 네.
1: 주차장 충전 구역에 대한 불만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 구역에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차해놓고 있는 거죠.

0: 약간 주차를 살짝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14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4시간까지는 된다고
1: 그럼
0: 하는데.
1: 신고하는 사람이 14시간을 기다려야 돼.
2: 그러니까요.
1: 계속 너 빼나 안 빼나 내가 계속 볼 거야.
0: 근데 보통 이제 요새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많기 때문에 뭐 밤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한 10시간 가까이 충전을 하긴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2: 네.
0: 근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불만을 갖는 게 아침에 그렇게 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1: 아,
0: 있고,
1: 그럼요.
0: 심지어 뭐 2일, 3일 막뭐 일주일 이상 거기 꽂아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그냥 법적인 걸좀 떠나서 좀 에티켓이나
1: 그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0: 전기차 사용자 문화라는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거에 서약식 같은 것도 하고 에티켓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걸좀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도 좀 벌이고
1: 아니, 이게 실제
0: 있습니다.
1: 벌어진 일인데 저희도 제가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1: 어떤 분이 알바끼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른 분이 충전을 못한 거예요.
2: 네.
1: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과태료가 물렸어요. 그랬더니 신고 당한 분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같은 거주민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 각박한 세상이야. 이런 얘기를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2: 뻔뻔한데요?
1: 다른 분들이 당신이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2: 그러니까요.
1: 입주민 간에 약간의 그런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서로 배려를 하고
1: 맞아요.
2: 함께 쓰는 공간임을 잘 인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발 다시 들어주세요.
3: 다시 듣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네.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3: 정다희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 위증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판결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조차 전혀 손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지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양증권이 지금 요구한 어음이 1차 부도난 데 대해선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체육단체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혐의로 시위대 9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전라권, 강원에 최대 100mm, 충청권과 경상권 최대 80mm, 제주권에는 최대 1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등 22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